전장보다 0.16% 내린 5,786.01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3% 오른 7,405.7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6% 오른 25,929.66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수술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납세자가 내는 총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차 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4박 5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합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떠납니다. 지난 5일 입국한 황 최고 경영자는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애초 알려진 1.7%보다 0.1%포인트 더 높아진 1.8%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속보치보다 더 높아진 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반도체 등 IT,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수출이 5.9% 증가했고 기계류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6.6%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은 36,963달러로 1년 전보다 0.3% 증가했고 원화 기준으로는 4.6% 증가한 5,257만 원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뜻을 같이한 데 대해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발표나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사실을 하루 뒤 전하며 각 분야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금수산 영빈관에서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발적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늘부터 9박 10일 동안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현지 시각으로 10일까지 1박 2일간 머물며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멜로니 총리 등과 정상 외교를 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는 교황청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 등을 면담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공방을 재개한 이스라엘과 이란에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0: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전에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양국의 상호 공격 중단 선언 이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 초반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화학 공장 타격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5% 이상 치솟았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일부에선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4% 넘게 빠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등은 반등인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결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어제 코스피가 8%대, 코스닥은 9%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의 강세기는 한데요.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코스피가 한 3.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추세적이 아닌 단기적인 조정에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아래 어디까지 열어놓는 게 좋을까요? 이런 대변동성의 상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잠시 뒤에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역시 관심사는 부동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기존 정책을 그대로 더 강하게 가겠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전세 소멸은 정상화, 구두 개입을 안 했으면 폭등같이 이론이 클 수밖에 없는 조금 뜨악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2부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검은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15%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건전한 조정장이 필요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특히 지금은 비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어제 코스피가 8.29%. 예. 아이고 왜 헛웃음이 나오지?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8,800까지 갔다가 어제 7,4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4% 정도 반등을 해서 7,800선을 다시 회복할랑 말랑 그러고 있는데 오르폭이 아쉽네요.
1: 뭐 그렇죠. 뭐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는 회복률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4%도 낮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워낙 예. 많이 빠졌고요. 또 금요일날도 빠졌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날이죠. 네네. 13% 정도 빠졌다가 그렇죠. 예. 어제 한 10%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회복률이 거의 한 7, 80% 정도가 기록을 했거든요. 아. 한국은 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회복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뭡니까? 미국 시장이 네.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번 조정의 핵심 원인이 금리고 네. 그리고 금리하고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좀 많습니다. 아. 미국 뭐 물가 지표, 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번 주 발표가 되고요.
0: FOMC도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네네. 인상이 유력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연준 통화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금리 주간이 될 수가 있고 이 금리가 조정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촉발시킨 요인이 아직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면 주식시장이 온건한 회복을 보이기는 조금 시기가 좀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거에 비해서 회복률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 문제인데
1: 맞습니다. 예.
0: 지금 요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 빼고는 없었다라는 걸로 예. 볼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시장도 진동을 하는 이 폭이 워낙 커서 문제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장도 당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1: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네.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변동성은 줄어드는 과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어제 이제 8%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한 4, 5% 정도 예. 상승하다가 갑자기 보합까지 밀릴 수도 있고.
0: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조금 전에 발동이 됐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뭐 당장 뭐 내일은 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동성 위험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 좀 이를 것 같고요. 이 금리 주간 이벤트를 온건이 다 넘길 수 있어야만 잘 네. 넘길 수 있어야만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 기조로 회복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오름폭을 약간 줄이고 있어갖고 왠가 이유를 봤더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의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이거예요. 일단은 뭐 조정장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부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단기가 될지 약간 좀 길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기술적 조정, 단기 조정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다.
1: 예, 예. 그런데 이제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상승 사이클을 지지했던 근거, 기반이 여전히 튼튼하냐. 이 부분이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조정이냐 이런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이번 상승 사이클의 핵심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부분이 상승 사이클의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정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있죠. AI 기업들의 이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문제의 어떤 변수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상승 사이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조금 전에 미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월가 쪽에서도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간밤에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나? 어디에서는 아예 팔아서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예. 말까지 나왔던데 지금 계속 버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뭐 개시가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라고 분석하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신호나 어떤 그 어떤 의견을 맹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과열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네네. 미국 시장이 지금 과열 우려를 할 땐가는 약간 의문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누적적으로 2, 3년 동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올해 S&P 500 지수 상승률은 뭐 아직까지 뭐 10% 정도
0: 그렇죠.
1: 좀 뭐 예. 이번에 떨어져서 좀 오히려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평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물론 5개월 만에 10% 오른 게 작은 상승률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과열을 우려할 정도의 상승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뭐 우리처럼 뭐 몇십 퍼센트
1: 그렇죠.
0: 아니니까.
1: 그리고 네. 또 미국 시장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만 이번 떨어지 직전까지 7, 80% 정도 맞아요. 올랐기 네네. 때문에 이건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분적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과열은 있을 수 있어도 예.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과열이다 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 물론 미국 시장 S&P 500 지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최근 2, 3년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PR 밸류에이션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네.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과열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버블을 붕괴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자, 미국 이야기 해봤고요. 그렇다면 예.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코스피 1만 피 달성. 이거는 아직도 유효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충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뭐 주가 목표치를 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고 하는 이 승수를 적용하는 거고요. 몇 배를 적용할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게 기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를 이제 합산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네네.
1: 기업이익 전망치는 코스피 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익 전망치의 어떤 추세가 사이클 후반부냐 그러니까 거의 다 왔냐 또는 하락 사이클이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겠지만
0: 네네.
1: 최근처럼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인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승수. 그러니까 네. 몇 배수를 이익 대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 평균적인 레벨보다도 지금 현재 코스피의 그 PER 승수는 한 20% 정도는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적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코스피 1만 포인트 달성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네. 뭐 단계적인 변동성 위험에 따른 어떤 그 우려 요인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주가 평가 시스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만 포인트 달성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코스피 승수에서 2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일단 뭐 어떤 기업이 1년에 한 1억 원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시가총액 전체는 1억 원이 아니고 한 10억 원.
0: 그렇죠.
1: 많으면 네네. 20억 원이 될 수가 있는데 1억 원 수익의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10억 원이 되면 그 수익 대비 승수는 10배. 이를 적용을 하고 그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0: 네.
1: 우리나라 기업의 과거 한 20년간의 평균치는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전체 기업에 벌어들이는 돈의 한 10배 정도의 가치로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거래돼 왔다. 평균적으로 거래돼 왔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 이 배수가 한 8배에서 9배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다시 한 8배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돼 있는 상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이거는 흔히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는 역사적인 평균 대비 한 마이너스 2배수 정도의 표준 편차 밑으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1: 그렇죠.
0: 이 네. 전망치를 봤을 때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60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 하이닉스 매칭에 들어왔니? 삼성 매칭에 들어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키 퀘스천입니다. 지금 사도 돼요, 이거?
1: 기업이익 전망치만 보자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0: 예.
1: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앞에서 말씀드린 승수,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엄청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러면 왜 이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낮은 멀티플이 적용을 받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0: 그렇죠.
1: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는 그 기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익이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감이 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승수를 시장이 부여하기를 약간 꺼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꺼리는 부분이 정당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한 뭐 1년 안에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승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느냐라는 네네. 여력을 말해주는 건데 과거 보여줬던 평균치까지 올라가긴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긴 하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기업이익 전망치 레벨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0: 그렇죠.
1: 상당 부분 네. 현실적이고요.
0: 현실적이고. 뭐 디램이라는 것 자체가 꺼질 때 워낙 안 좋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5배수 정도의 승수 적용은 너무 과도하게 낮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상당히 높게 제시되는 것도 이 승수 적용이 너무 지금 낮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한 8배 정도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비 50% 이상의 상승률이 상승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한번 사볼 만하다.
1: 맞습니다.
0: 뭐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사시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사시면은 이 변동성 구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른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제 폭등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는 조금 전에 젠순왕 CEO가 출국을 했는데 네이버였습니다. 젠순왕 CEO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데 장중한테 한 29만 원대 중반까지도 갔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네이버가 좀 그동안 부진했었죠. 주가가.
0: 아, 좋았죠.
1: 예. 예. 부진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이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의 네이버 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린 시가총액을 키우게 할 수 있었던 기본 배경이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 자체가 약간의 어떤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네.
1: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주가가 과거에 전성기를 누렸던 가장 큰 원인은 PC통신의 시대에서 초고속통신 시대로 넘어가는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확고한 이 플랫폼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0: 뭐 여전히
1: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가 종료가 되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네이버의 주가 가치가 그전처럼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네이버 주가의 부진이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발표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부분이 생겼습니다.
0: 근데 그 달라질 부분이 생겨서 어제 12%가 올랐는데
1: 맞습니다.
0: 오늘은 다시 6%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1: 어제 이제 네이버 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0: 예.
1: 그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일부 핵심 기업 엔비디아겠죠?
0: 네.
1: 엔비디아 투자처를 받고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이 데이터 관련 센터의 투자가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매출액 20조 원을 기록을 해서 본업 매출 2023년도 2030년도로

0: 않는 거고요. 그동안에 네이버 측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AI 관련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밝힌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목을 받는 거고
1: 네.
0: 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폭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면서 마감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부분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쪽 사업의 구체화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을
1: 네.
0: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2030년도에 그 데이터 센터 매출 20조 원을 밝히긴 했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계약이나 물론 공급자를 어느 정도 특정을 했다고 얘기는 하고 네. 있지만 이게 구체화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 조금 부족하다.
0: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요.
1: 아~
0: 그리고 2030년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4년이나 남은 거거든요. 이게 시기 앞으로의 네. 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대폭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확인돼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간단하게만 이것을 보도록 예. 할게요. LG 네이버가 젠슨황 CEO의 방한 덕을 본 건데 사실 이번 젠슨황 CEO의 방안은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좀 잠재돼 있거나 주목해 볼 섹터를 하나 골라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여전히 반도체고요.
1: 반도체.
0: 여전히 반도체고 예. 반도체가 주도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는 섹터는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앞으로 계속 될 건지
1: 네.
0: 앞으로 계속 공격적일 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혜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만일 종료가 된다면 이번 주식시장 상승 사이클 자체도
1: 끝나겠죠.
0: 종료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최우선으로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계좌 보기가 무섭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어제 투자자들의 심경을 전한 기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식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어제 생방송 중에 코스피가 8%나 급락하면서 이것이 발동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9시 3분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주가가 급격하게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조금 진정시키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제 발동된 건 1단계였어요. 1단계는 주가가 8% 이상 변동할 때고요. 2단계는 15%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20% 이상일 때인데 이때는 그날 거래를 아예 그 자리에서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트러블메이커, 2번 서킷 브레이커. 1번 트러블메이커, 2번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UP, 물없이 머리 엄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트러블메이커, 2번은 서킷브레이커고요. 우물정의 0945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신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 내용 많은 분들이 생방송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 개편은 급물살에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당시에 방송에 다룰 때 한 분은 더 세게 갈 것이다, 반대쪽에 한 분은 그래도 좀 물러서지 않겠냐 그랬는데 더 세게 가는 방향으로 기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반기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어제 헛웃음이 자꾸 나오지? 어제 보셨습니까 내용을?
3: 네, 전 방송으로 봤습니다.
2: 생방송으로 보고 계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3: 처음에는 겸허하게 네. 시장의 경고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오, 좀 달라지나 보다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예, 역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 주셨고요.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네. 예, 시장 보지 않고 원래 기획했던 대로 7월 말 세제 개편하겠다. 네. 강화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공급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을 하나에 모여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건 한 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남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잘했다. 근데 잘했다는 내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덜 올라갔다. 예, 그래서 선거도 그 결과대로 나온 것 같다. 그 부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2: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참여정부 끝나고 당시에 김병준 실장께서 나오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메시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 최근 50%는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다. 이거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했잖아요. 이거 네. 한번 분석해 주실래요?
3: 제가 통계 전문가입니다.
2: 그러니까요.
3: 그것부터 네. 주셔서 듣겠는데요.
2: 갤러웨이 오래 계셨으니까.
3: 예, 일단 네. 30%와 30%는요. 고정 멤버입니다. 네. 시장과 아무 상관없고 올라가도 찬성, 내려가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30% 빼고 나머지 20%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2: 중간에 40% 남은
3: 그렇죠,
2: 사람들.
3: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예. 50%가 나왔잖아요. 네. 20%가 이탈한 거예요. 그럼 부정평가랑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2: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한 네. 70, 60에서 70 정도 나왔으니까 그만큼은 이탈한 거다.
3: 그렇죠.
2: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구두 개입으로 안 눌렀으면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94%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폭등인데? 네.
3: 그러니까 매주 0.1만 올라가도 네.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예.

0: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것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안정이에요. 아마 그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서울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은 좀 덜 올랐고요.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평균으로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안정됐다라고 평가하신 것 같고.
1: 평균으로 3.94면 전혀 안정이 아니란 말이죠.
0: 예.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이제 지방까지 포함한 수치로 아마 느끼셨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또 상상한 수치만 보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에요.
1: 그렇죠.
0: 서울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을 봐도 그렇고 KB를 봐도 25개국 전체 지역이 다 올랐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통계에는 없지만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좀 나왔던 발언 중에서 정말 제가 좀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차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했거든요. 전세 시세가 월세보다 훨씬 더 매매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월세는 통계에도 없는데 훨씬 더 심한 좀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는 통계도 필요하고 대통령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 전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전세는 사금융이다. 소멸은 정상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이거 맞아요. 맞는 얘기야. 전 사금융이고 소멸은 정상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인 건 맞아. 맞는데 지금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다 보니까 경착륙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봐야 됩니까?
0: 전세만 갖고도 정말 하루 종일 논의하고 싶은데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전세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들은 전세를 없애고 싶다는 의지로 봤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없애고 있거든요. 뭐 전세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세금 매물들을 거래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건 공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제도들을 민법으로 그냥 편만 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누구한테 더 유리한 제도냐라고 질문하시면은 임차인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1: 그럼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0: 예. 어저께 이제 2030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도 같이 들었었는데 전월세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서운하다라고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한테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 매매가 좋은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인지라는 물건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마치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고 20대, 30대 특히 20대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좀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서운하고 그랬습니다.
1: 저는 조금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0: 저도 불편했습니다. 맞습니다.
1: 지금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 전세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이것도 끊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지금 전세 월세와 시장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싸고 좋은 이제 임차 매물들을 많이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일단 싸고 좋은 임차 매물은 없고요. 예, 지금은 그냥 선택을 하는 문제들인데 작년 이맘때쯤에 노원구의 평균 월세가 한 100만 원 됐어요. 아파트. 올 1월 달에 200이 됐고요. 지난달에 300이 됐습니다.
1: 3배가 됐네요.
0: 이게 싸고 좋은 임차 물건의 결과물인지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짐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서울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200, 300이 되면요. 다세대 빌라의 전월세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다세대 빌라는 원래 100만 원도 안 되는 월세 시장이었었는데 아마 10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같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게 투기적인 수요 때문입니까? 실수요 때문입니까?
0: 이거는 결론이 딱 나와져 있고요. 예. 일단 시장에 투기꾼들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저도 과거에 투기꾼이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팔고 있지 사고 있지 않습니다. 제 주변 분들 다 그렇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매수를 주로 하는 층들은 30대들이거든요. 30대들은 투기 수요가 아니고
1: 30대 실수요자들. 예.
0: 거의 99.9%가 실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들 혹은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그냥 무주택자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을 투기꾼이라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거나 다름없는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다 실수요 거래라고 보는 것들만 아셔도 지금은 투기 거래가 없는 것이고 굳이 투기

0: 꾼이라는 얘기를 나온 이유는 뭔가 누명을 씌우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공급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공급이 없는 것이 마치 투기꾼들이 투기를 해서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좀 존재하지 않는 투기꾼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1: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나왔던 이 공급 대책들을 보면요. 지자체들이랑 협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의 재탕이고 공급 대책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뭔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공급을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고 주도하는 층들은 지자체 장들입니다.
1: 네.
0: 일단 제일 부족한 쪽이 서울이니까 서울만 갖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1: 아.
0: 서울에서는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입니다.
1: 근데
0: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자동차 타보시잖아요.
1: 네.
0: 엑셀레터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1: 그러면은 아니 해본 적은 없는데 게임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자동차 망가지더라고요.
0: 예, 저는 한번 해봤어요.
1: 아, 진짜요?
0: 손실이 많아서.
1: 예.
0: 안 갑니다.
1: 아.
0: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1: 네네.
0: 오세훈 시장은 지금 엑셀레터를 밟고 있는데 정부나 제도직으로 브레이크를 바꾸는 시장이라서 그러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 네네.
0: 둘이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랑 엑셀에서 번갈아서 밟아야 되는데 둘 다 같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갈 수 없는 것들이고요. 이 말씀은 지금 공급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비사업 이외에 또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태농부지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른 그 발을 밟고 있는 거라서 한동안 서울은 공급이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태릉 같은 데는 인허가는 둘째치고 계속 얘기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0: 네.
1: 이번엔 다를까요?
0: 다르지 않고요.
1: 네.
0: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제가 2002년도부터 연구 생활을 했었는데
1: 네네.
0: 2002년도에도 제가 제안했던 보고서에 나오는 지역이 태릉이어서
1: 예,
0: 예. 25년이 됐거든요.
1: 네네.
0: 근데 25년 동안 지금 문제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해결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공용지니까 공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1: 네.
0: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온 대안이 어제 사실 이 부분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보유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보유세 관련 언급도 눈에 띄었어요. 7월 이후로 시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낮다. 이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0: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왜냐하면은
0: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뚱쳐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리고 또 법인한테는 불리하고요. 일반적인 1가구 1주택자들은 한국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은 더 높고요.
1: 그러니까 네.
0: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자꾸 이걸 빼놓고 말씀하시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같은 성산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유세만 놓고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양도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지.
0: 그렇죠.
1: 하나만 봐면 안 된다.
0: 그리고 다주택인지 1주택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 판에 놓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일 낮은 것과 상대방의 제일 높은 것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건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유세가 낮다. 동의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0: 네.
1: 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0: 네.
1: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 거래세가 상당히 높잖아요. 취득세하고.
0: 그렇죠.
1: 그러면 지금까지 해봤는데 양도세를 높이니까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높이니까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를 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두 차례 경험을 해봤던 거잖아요. 이번엔 다를까요?
0: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1: 예.
0: 사고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작곡가가 있어요.
1: 예.
0: 사고를 쳐갖고 이제 사회생 그 음반 생활에서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나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1: 똑같은 놈이죠.
0: 예. 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름만 바뀌고 표지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 정책을 만들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0: 네.
1: 사실 이거를 했을 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공급이라는
0: 네.
1: 측면에서. 그러면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0: 제가 이제 압력밥솥 얘기를 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칼럼으로 쓰고 왔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압력밥솥을 했었고요. 압력밥솥 써본 적 있으세요?
1: 그럼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0: 저는 이제 그 연탄불에다 압력솥 올려놓고

0: 않고.
1: 아니, 그건 알습니다.
0: 예전에 네, 했었었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그걸 깜빡 까먹으신 거예요. 그걸 폭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네. 계속 더 눌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뚜껑이 열리는 것들은 뚜껑이 열려요. 네. 근데 뚜껑을 열리지 않게 하려고 임의로 이렇게 스테인에서 박아놓은 거잖아요. 네. 이건 터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김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해소되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계속 더 누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당장 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간 터지는데 더 크게 터지는 거죠. 폭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결과를 봤던 것이 우리가 2021년도였어요.
1: 그렇죠. 네.
0: 4년 동안 이 수요를 가둬놨더니 2021년도에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2021년도에 규제가 없었느냐.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도 폭발을 했거든요.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뭐 지금까지 두 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쉬운 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방선거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장특공제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 이것도 밝혔거든요. 요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좋을까요?
0: 아마 이제 이번에 선거에 졌다고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1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돌아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아마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도 보유세 혹은 또 양도세에서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조차도 이제 일단 예,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보유세부터 올리고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올리겠다 강화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 일단 7월 개편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초안은 근데 아마 이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눈치를 보겠죠. 볼 텐데 아무래도 거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유지를 할 것 같고 소유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특공제를 좀 축소시킬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분명히 시장에선 반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것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겠죠. 그럴수록 이제 이게 단순히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많이 올라간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하급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통계를 찾아보니까 노도관 금강구도 다 15억 전으로 올라왔어요.
1: 네.
0: 그럼 그들도 이제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장특공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이제 표가 이탈하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선거가 끝난 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것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탈할 표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자, 표심은 둘째치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장특공제 제가 아는 분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집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강남 저기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값에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억이 넘었거든요.
0: 네.
1: 이런 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0: 그렇죠.
1: 그럼 매물이 묶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안 팔죠. 그래서 안 팔기 때문에 결국은 매물 실제적으로 지금 6월 달 이후에 매물이 서울 매물이 6만 건 이상이었었는데
1: 네.
0: 지금 8만에서 6만 내려왔던 것들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5만대로 떨어졌거든요.
1: 아.
0: 더 묶일 겁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아마 장특공제가 강화되면은 무조건 안 팔죠. 팔 가능성이 저는 더 낮아진다고 봅니다.
1: 왜 매물은 묶이는 방향? 아무튼 자 하나 더 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도 일부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0: 그게 금액이 작은 시장이면은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액이 작은 시장인 지방은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1: 아, 네네. 예.
0: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도 4억 원, 5억 원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지금 우리가 집값을 잡고 싶어 하는 지역들의 전세는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거든요.
1: 그렇죠.
0: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공급 대비 네.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1: 근데 어찌됐든 이것도 규제는 강화할 것 같기는 해요.
0: 결국은 비거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네. 규제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비거주 주택인 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비거주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공급 부족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강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전세는 줄 거예요. 그래서 네. 월세가 더 증가할 텐데 월세가 증가함으로써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소장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 강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0: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2030 분들의 좀 능력치를 믿는데요.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대들은 집을 사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4050만큼 좋은 입지 비싼 아파트를 사고 있지 않아요. 한 단계 눈높이를 낮춰서.
1: 아, 내가 살 수 있는데.
0: 예, 예. 네. 그래서 조금 중화급지라든지 심지어는 경기도 인천까지도 가서 사고 네. 있고요. 지금 또 전세를 못 가다 보니까 그냥 월세 낼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풀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데 부모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0: 예,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주택을 사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다만 다세대 빌라를 금액에 맞춰 사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왜 그것들은 지금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매수를 할 때부터 매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릴 것 같은 것들은 네. 안 사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급지를 낮춰서라도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다?
0: 그렇죠. 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예.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조금 전에 월세가 한 200, 300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달에 200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왔을 때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한 4, 5억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0: 규제 지역들은 이미 다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를 하는데 더 비쌉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들, 네.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요 지역 내에서 전철망이 좀 확실한 지역들, 예. 특히 GTX B, 뭐 GTX A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8호선 라인들, 그다음에 17호선 라인들, 광역 교통망들이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한 5억, 6억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출 4억 받아서 내 종잣돈 1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역부터 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기다리기만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예.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서킷 브레이커였죠.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의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어제 매도였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0923번 쓰시는 분, 2273번 쓰시는 분, 4579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23번 쓰시는 분, 오늘 생생경제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귀에 꽂히네요. 목소리보다는 내용이 좀 더 꽂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6번 쓰시는 분, 주가가 오른 데서 기대했는데 저는 반토막 조용히 어플을 삭제해봅니다. 그래도 시장을 떠나시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남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002번 쓰시는 분, 보유세 높으면은 부담스러워서 집을 사려고 애쓰지 않을 것 같아요. 속 편히 전월세를 살지. 참 요 부분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리지 않을까. 부동산 소식을 더 자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목소리)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9: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는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부 남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경남 지역으로는 오존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 28도, 대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는 한창 그 출근길보다는 그래도 이동 차량이 많이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현재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접어드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여전히 긴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가양대교를 시작으로 동호대교까지 꽤 길게 막히고 있고요. 동해우대교 부근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40여 곳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가 본격화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논의에 착수했지만 셈법을 둘러싼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자, 먼저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에 50곳이었는데 41곳이 추가됐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태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죠?
7: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까지 완전히 한꺼번에 이제 뭉치게 되는데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것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4: 예.
7: 거의 뭐 투표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지역들도 뭐 두 군데 두 배 정도.
4: 예.
7: 그리고 투표가 지연된 지역까지도 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제대로 주사했느냐는 저 숫자조차도.
8: 예. 최진 앞으로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7: 문제의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저 투표용지 부족 실태를 누가 조사하고 있느냐.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가 집계한 저 숫자까지도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 불신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이 투표 용지 부족보다 심각한 게 과연 몇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검 큰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차일필이 지금 며칠씩 지나가거든요. 6월 3일이 지금 며칠입니까? 벌써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라도 지금 국정조사가 구성되고 지금 아직 지금 인원 방식 위원장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단 실무선이라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4: 예.
7: 국회 차원에서.
5: 네. 자, 지금 뿐만이 아니고 투표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 곳도 26곳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투표 용지뿐만이 아니고 선거인 명부도 누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9: 이제 뭐 총체적인 투표 관리 부실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원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관리 부실도 있었지만 계속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발표할 때는 50여 곳이었는데 국회에서 자료조사를 요구하니까 또 90곳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은닉이라든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검경 합수본을 바로 출범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당과 야당의 사이에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빨리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경 합수본 쪽으로 출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투표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또 추가 의혹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선거 때가 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존재 목적이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자 또는 뭐 이효가사 숫자가 왕창 늘어났다는 거예요.
6: 예.
9: 그래서 2022년 대선 때나 2023년 총선 때뿐만 아니고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선관위 어떤 공무원으로서 어떤 대국민에 대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땐 결국 이번에 투표용지를 한 50%밖에 안 한 이유가 남게 되면 폐기가 되니까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선관위 의원, 선관위의 우리 직원들이 대규모 연수를 떠나거든요. 거기만 해도 또 수억 원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 참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해외 연수 나가는 비용은 또 왕창 따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4: 예, 이런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그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특히나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0시로 연장한 부분, 이 부분을 두고도 월권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1: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게 일련 번호가 없어서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갖다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4: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시 그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는 좀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7: 저희 뭐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정말 예,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지금 서울시 선관위 상당히 문제가 중앙선관위 보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좀 천하람 의원님께서 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내부 선관위 중앙 내부 규정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와 하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를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12: 예.
7: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 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이런 투표 재개하다 서울시 문제도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6: 예.
7: 그래서 이분이 과연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어떤 연결 고리, 예, 그다음 관리 감독 이런 부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박재화 의원님에게도 지금 상당히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오전에 부족하다라고 이제 사인이 간 것도 있고 오후에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이 많았다. 그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호 의원 정도면 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선관위 같은 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0: 선관위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거딱 그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를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딱 하나 있는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다음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이건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대대적인 그런 개혁이라는 혁신, 선관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 네. 참 파헤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의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 이건 당연히 어떤 단독 그 명백한 월권이고 낙선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까지 건다면 선거 무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2: 당연히 선거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1: 예.
2: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언가를 알고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오케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그런 식의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이번 아마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3: 예.
2: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본투표율 50%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투표율은 한 43%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만여 장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송파구 그 투표소에서 한 4천여 표 정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투표 관리 공무원들이 그 투표지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할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조차도 하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한 이거는 뭐 아주 뭐 기강회의를 넘어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부분에서도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우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만 지금 사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벌어진 서울이라든가 대구 여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 지역의 사무처장들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이번에만 또 대충 면피해서 넘어가면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2022년도에 소쿠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2023년도에 고위직의 또 자녀 불법 채용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그때만 위에 몇 명만 꼬리 자르게 하고 나머지 분들 그대로 남았던 그런 잘못된 어떤 조직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전반적으로 여기에 책임 있는 고위직들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어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그나마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앞서서 원장님께서 그 선관위의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가 지금 본인들의 그 진상규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외부 인사로 그 채웠다고를 하지만 이게 지금 활동 기간이 고작 열흘 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0: 지금 상태는 터무니없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오히려 불신만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부산, 대구, 경기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6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과연 10일 동안에 뭘 어떻게 파악할지 지금 언론인 그리고 법조인 몇 명,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런 총체적 부실 관계를 원인 규명 절차를 하긴 대단히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국정조사 쪽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오히려 여섯 명의 위원들로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 혹은 청년들의 분노만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빨리 국회 쪽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진상 규명 조사로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아주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3: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에 대해 최지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요즘에는요.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낮에는 초여름이구나 싶다가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겉옷이 필요한데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진다는 의미죠. 오늘도 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습니다. 대구 29도, 광주 30도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여름치고는 그렇게 심한 더위는 아니죠. 아직은 초여름이니까요. 하지만 낮 동안 강한 볕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꽤 높게 나타납니다. 하늘은 맑고 파랗습니다. 또 요즘에 공기가 좋아서요. 식사 후에 천천히 걸으시는 거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선글라스, 모자, 양산 이런 거 준비하셔서 낮에는 천천히 좀 산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보내드리느라 지난 주말 지나고 이번 주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하루 덜 만나는 만큼 이번 주 슬라생 더욱 격렬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9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가족과 함께 공연 보고 문화생활, 여가를 즐기는 일상, 사실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적을 수 있죠. 경기도가 장애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는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음악과 소풍을 결합한 뮤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기도 한수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한수경입니다.
0: 예, 뮤크닉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1: 아, 네. 이거는 2026년 경기도 한마음대 축제 뮤크닉이라는 건요. 장애인 가족이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회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특히 뮤크닉은 음악 뮤직과 소풍 피크닉을 결합한 이름으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며 음악과 휴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0: 예, 음악도 좋고 소풍도 좋은데 두 개를 합쳤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 행사를 주관한 곳이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네요. 이 센터 네네, 소개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1: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과 삶을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네. 일상을 네.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번에 축제, 경기도 한마음 대축제 뮤크닉, 네. 어떤 공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이번 한마음 대축제 뮤크닉에서는요,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시작으로요,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이루어진 합창 공연과 마술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요, 가족 체험 부스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 언제 열립니까, 행사가?
1: 아, 행사가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지금 열립니다. 그래서 6대 좀 많은 장애인 분들과 가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그러면 특별히 행사에 참여하시려면 네. 뭐 신청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행사 장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번 축제가 사실은요. 이제 장애인 가족분들에게는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돌봄과 양육을 하는 그 책임과 긴장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함으로써 함께 즐기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행복한 시간이 좀 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끼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0: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장소는 어딘가요?
1: 장소는요. 저희 그 야외 음악당 수원의 야외 음악당에서 저희가 열리고 있고요. 예, 저희 아마 10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0: 예, 네.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겠죠?
1: 아, 그것도 있고요.
0: 예.
1: 이미 이 참석하실 수 있는 이 가족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많이 돼서요. 이미
0: 아하.
1: 어느 정도 참석이 되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오실지는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분들이 가서 뭐 일상의 힐링도 느끼시면서 소풍처럼 즐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경기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닌가 봐요.
1: 참여를 하시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이 자녀분을 돌보면서 부모님도 그러시고, 또이 장애를 가지신 자녀분도 그러시고, 이런 야외에서 음악회를 보는 이 기회가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도 보시면서 어떤 힐링도 느끼시고 또 부모님들도 또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이제 돌보시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0: 좀 위로도 받으시고 또 서로 부모님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시고 하는 그런 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1: 네, 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0: 네.
1: 행사의 취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0: 항상 감사합니다.
1: 장애인과, 네, 장애인과 장애인
0: 네.
1: 가족분들이 사실은 이런 뭐
0: 네.
1: 공연이나 행사 장소에 직접 찾아가시기 힘들잖아요. 가셔도 굉장히 불편하실
0: 맞습니다.
1: 거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없는데 이분들을
0: 네.
1: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네요.
0: 아, 네,
1: 예,
0: 맞습니다.
1: 너무나
0: 네.
1: 좋은 취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0: 네.
1: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들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아, 네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이 사실 이제 이게 그 가족의 개인의 부담으로만 머물지 않고 좀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나 아니면 지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이라든지 돌봄, 휴식,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좀 더욱 촘촘하고 구축해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하는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지금까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한수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 서울 홍대의 한 식당 앞에 무려 1,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우리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불금 회식을 하러 왔기 때문인데요.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 그리고 LG 구광모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구광모 회장이 막내였는데요. 형님들 앞에 냅킨을 깔아주고 물잔을 채워주는가 하면 내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느라 분주했습니다. 특히 그가 이것의 기름진 부위를 단번에 슥 가로로 잘라내는 장면이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피 같은 그 부위를 왜 버리냐? 거기가 제일 맛있는데 라는 아우성부터 느끼한 거 싫은 사람 배려한 거다 라는 옹호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의 가위질을 두고 온 국민이 한마디씩 거둔 한국인의 소울푸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굳은 살, 2번 주름살, 3번 살치살, 4번 삼겹살. 1번 굳은 살, 2번 주름살, 3번 살치살, 4번 삼겹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평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에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예, 정답 보내주세요. 6635번님 오늘은 문제가 음식이라 문제 출제 도중에 침 삼킴 꿀꺽하는 음식의 진심인 규민 아나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들으셨습니까? 네. 제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침샘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젠슨 황 더불어 국내 기업 총수들 모였고 그중에 막내인 LG 고광모 회장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에 예, 기름진 부위를 쓱 잘라내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 있어요. 1번 굳은살, 2번 주름살, 3번 살치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함께 보내봐 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임정희가 부릅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진짜 일리 없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에는 6.3 지방선거 화제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떠오른 도시죠. 바로 용인 특례시입니다. 삼성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번 선거에서 용인시 역사상 최초의 재선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쓰여지게 됐죠. 이상일 시장 직접 모시고 민선 9기 시정 구상과 반도체 도시 용인의 미래 주요 현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아우, 일단 제가 쉽지 않은 선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당선 네.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1: 네, 먼저 우리 용인 특례시의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걸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새롭게 시작될 4년 임기 역시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꼭 보답해 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용인시에서는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되신 네.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현역 분들에게는 뭔가 징크스 같은 게 있다고 네. 전해 들었는데요. 혹시 네. 재선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좀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1: 예, 저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제가 단 한 번도 패배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현장에서 보내주신 응원의 그 열기를 제가 체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상대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들도 나왔고 또 마지막 여론조사는 제가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역시 오차범위 안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 누가 이길지 장담을 못한다는 것인데 현장에 제가 체감하는 우리 시민들의 지지 강도는 굉장히 컸다. 예컨대 상대 후보하고 함께 어떤 행사에 이렇게 같이 갔을 때 그때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연등행렬 행사였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그때 소개할 때 아마 한 3천여 명 정도 오셨는데 상대 후보 저 소개할 때 이미 그 열기의 강도를 다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연등행렬 같이 할 때도 연호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긴다는 확신은 했습니다. 4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민주당 당원인데 탈당을 해서 저를 응원한 분들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난 민주당 지지자지만 시장은 이상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차 투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도지사부터 도의원 뭐 시의원은 민주당을 찍었지만 시장은 이상일을 찍은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 그래서 비례 지금 이제 정당으로 비례 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 얻은 그 투표율보다 제 투표율이 거의 9%포인트 이상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 후보의 투표나 도의원 후보들의 평균 투표율보다 제가 거의 훨씬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도지사 후보보다는 제가 11.6%포인트 더 얻는 이런 결과를 이제 냈는데요. 그거는 그동안 일한 것이 평가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거다 보니까 이번 선거로 시장님의 어떤 인물론이 입증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네. 네, 저도 저 그 현수막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우리 용인 시장 누가 일 잘할까요? 인물 보고 고르세요. 이렇게 제가 한 것도 있었는데 역시 우리 시민들께서는 내 고장을 어떤 사람이 더 잘 알고 어떤 사람이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잣대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이란 잣대 역시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지만 제가 속한 정당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년 동안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평가를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 1054명의 초중고 학부모
0: 네.
1: 112개 학교에 1054명의 학부모님들이 실명과 생년월일을 쓰고 저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154명 지지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1054명의 학부모님들이 저를 지지 선언했다는 건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학생들 통학 환경 개선하고 교육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하는 거 이런 걸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역시 일을 보고 평가를 하셨다 이런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우리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 말고도 후보의 배우자분들이 함께 나와서 네. 하시잖아요. 시장님도 이제 부부 요새 네. 하시는 걸 제가 화면을 통해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아내분의 어떤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시민들께 감동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옆에서 네. 어떤 느낌으로
1: 제 하셨어요? 아내의 이번에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세 때인데요. 제가 즉흥적으로 제 아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바로 뭐 서로 정말 아내한테는 사전에 아무런 귀띔도 안 하고 네. 연설을 시켰습니다. 그 첫 유세 때부터 상당히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일한 것들 또 알리고 비전도 알리고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제 연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인 측면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 아내는 논리 플러스 감성까지
0: 논리도 네, 되시고 감성까지 있으시는
1: 네, 네. 제기를 했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저랑 같이 기자했고 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아내가 이야기한 게 이제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유세 때 상당히 감동을 준 연설을 아내가 했고 그다음 또 이제 여러 번 좀 유세를 하도록 했고요.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선거 운동의 이제 컨셉이랄까 네. 이 방식은 상대의 후보는 여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여당 시장 이 슬로건이죠. 또 대통령의 대변인. 그런데 저는 오로지 시민만 믿겠다. 그래서 상대는 뭐 권력을 믿고 소위 권력을 팔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민만 믿고 발품을 팔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래서 저는 일절 중앙당에 의존을 안 했습니다. 오시지 말라. 네, 저는 네, 여기서 네. 우리 부부하고 시민하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상대 진영은 뭐 이름 뭐 명망가들께서 많이 오셔서 유세 도와주고 하셨는데 저는 저희 부부하고 시민 유세단으로 대응을 이렇게 했는데 권력 이기는 시민. 예, 시민은 권력을 이깁니다.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한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0: 그럼 아대분께 집으로 가셔가지고 고마워요. 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1: 예, 뭐 했습니다.
0: 평소에 그런 말씀 잘 하세요?
1: 평소는 잘 못하는데 네. 뭐 고맙다는 말이야 가끔 하지만 사랑합니다는 이제 가끔 자주 못 썼지만 이번엔 좀 이야기했습니다.
0: 감성을 조금 넣어서
1: 다시 한번 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인시 최초의 재선 시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특히 토론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상대 후보 현근택 후보였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많이 강조를 했고 우리 시장님은 시민의 대변인을 네.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뭐 상대 후보도 그렇고 공약 뭐 이런 자질 같은 거 날카롭게 예, 많이 좀 검증 같은 네. 걸 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서.
1: 예, TV 토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이 토론에선 공방을 벌이다 보면 네. 토론이 표심에 아주 결정적 영향은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TV 토론이 저희 표심에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상희는 지난 4년 일을 머릿속에 꿰고 있구나. 저는 자료 들춰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는 아무래도 용인을 뭐 깊이는 모르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2년 전에는 성남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오셨고 실제 거주도 뭐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분당에 사시는 분이고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을 또 한 1년 2개월 정도 하는데 어디서 출퇴근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또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분당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용인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 질문에 아 왜 4년만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옛날에 용인 사셨다는데 옛날에 사셨겠지만 또 2년 전 성남에서는 성남에 오래 살았다고 했거든요. 아이들도 성남에서 학교 보냈다고 그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에. 그래서 지난 4년 저는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고 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숫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술술술 이제 나왔고 상대 후보는 또 상대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하던 것들도 대비가 됐던 거고 예컨대 이제 제가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용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뭐 이런 측면 또 용인에 언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소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집주소를 이제 몰랐던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용인을 좀 구석구석 잘 알고 그동안 일을 여러 가지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변화를 이제 줘야 되지만 연속성을 가지면서 더 변화와 성취를 이뤄내라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민의 그 일종의 표심을 통한 명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선 9기 또 앞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제 8기 때도 여러 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이라든가 맞닥뜨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늘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니까 여쭤보면 지난 임기 동안에도 사실 반도체 산단 흔들기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뭐 새만금 이전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1: 지금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용인 이동남 사업에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거는 2023년 3월 15일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이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 난 시점도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현 정부 출범 전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는 무관하지만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책사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주력 산업이고 또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 이제 관점도 있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 이걸 흔들면 안 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국가산단 팹 일부를 뭐 새만금으로 이전하자 그 이후에 또 순천으로 옮기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왜 이거를 이전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미 경기 남부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고 그걸로 우리가 국제 경쟁력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흔들면 안 된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 특히 전력 용수 공급 계획 잡혀 있는 대로 실행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1기 2기부터 이제 5, 6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3, 4기 팹을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 2단계 전력 공급 계획입니다. 이것이 북천 안에서 용인으로 송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지금 현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기는 몰라도 3, 4, 5, 6기는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정부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미 삼성 국가산단은 원래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6월께 부지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 조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을 하려면 사업자 선정이 돼야 돼요. 원래는 올해 1월께 이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갈 계획이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원래 잡은 계획은 203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1기 팹의 일부가 가동되는 건데 지금 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이 늦어지면 그 계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점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이제는 선거도

0: 끝났고 계획대로 좀 진행을 속도를 내면서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선거 결과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고요. 네. 용인시 의회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네.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민선 9기 추진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시정을 운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산단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협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네. 해나가시길
0: 저는 개표가 이제 6월 4일 새벽쯤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한 2시간 자고 바로 나왔습니다. 출근해서 우리 공직자들 만나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핵심이 협치입니다. 우리 추미애 당선인 축하드리고 또 시도훈 당선자들 축하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용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선거의 표심도 그겁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 3개구가 있는데 처인구에서 제가 8%포인트가량 이겼거든요. 만 표 이상 이겼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약세인 지역도 제가 다 이겼습니다. 유림 1, 2동 합쳐서 이겼는데 옛날에 정당세가 5대 5일 때도 지는 곳인데요. 지는 곳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흥구도 동백 1, 2, 3동 합치면 정당세가 5대 5일 때 지는 곳인데 거기서도 이겼고 수지구의 풍덕천 1, 2동도 이겼고 이것은 반도체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해오던 일을 잘 진행하라는 건데요. 이상 일 혼자 못합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고 중앙정부, 경기도 또 우리 시도원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추미애 당선인도 용인 반도체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축하 인사 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브리핑 해드리겠다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네 분 계세요. 전부 제가 먼저 전화 드려서 다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시의 발전 또 반도체의 발전은 나라 경제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첫 재선시장이 되고 당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당파성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의 발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한 일들은 거의 다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 많이 도와드렸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유심히 보신 거죠. 당파색을 드러내고 정당 간 갈등 뭐 이런 걸 제가 그렇게 그다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해 주신 건데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선거 직후인 만큼 중앙정치 현안 아주 짧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네. 선거 과정에서 사실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당대표가 유세를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국민의힘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지 방문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0: 네, 없었고요. 네. 어떤 한 분이 장동혁 대표 유세 이야기를 이제 하시길래 저는 처음부터 저희 부부하고 시민 유세단으로 그리고 우리 캠프의 전부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대변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 후보 진영은 중앙에서 국회의원들 뭐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연설하고 하시는데 저희는 시민 유세단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당대표는 우리가 모실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장동혁 대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원내 대표를 선출하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 지도부 그 책임론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네. 전 대표의 복당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보수를 사랑한 한 사람이시고 또 네. 국민의힘 네. 주요 인사이시어서 시장님의 견해 좀 여쭙고 싶어요.
0: 네. 이번 선거 결과를 저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정말 쇄신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말 본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이준석 대표도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개혁신당에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지금 당선인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동혁 현 대표가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완전히 쇄신된 모습으로 아 국민의힘 정신 차렸네 이 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권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뭐 좋은 법안 내면 민주당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뭘 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면 할 수 없는 지금 구조인데 제가 늘 우리 당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민생과 진정성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 시민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줄기차게 하면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국회 의석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민생 챙기는 일, 국민에게,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면 시선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타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모습으로 이 이미지로는 이 다음 2년 뒤에 총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정말 환골탈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1: 네. 네.
0: 그럼 대표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
1: 장동혁 대표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0: 한동훈 대표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이준석 대표에게도 함께할 이런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변해야 됩니다.
1: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초여름 더위를 보이는 전국에 오늘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도 산지에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8도, 광주가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위로 이동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일산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와 성수대교 사이로만 짧게 정체고요. 그리고 한남대교 위에서 짧게 지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만 밀리고 그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분당수서로는 계속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구간 정체 보여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춘천 분기점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오늘 SAT, 지난 금요일 저녁이죠. 서울 홍대 한 식당에서 엔비디아 수장 젠슨 황, 또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LG 구광모 회장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불금 회식을 이렇게 네 사람이 회식을 했는데 그때 주 메뉴가 이거였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굽는데 구광모 회장이 막내여서 집게를 들고 직접 구웠습니다. 근데 이것의 기름진 부위를 단변에 쓱 가로로 잘라내는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아니, 그 맛있는 거를 잘라내다니. 아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느끼한 거 싫은 사람을 위한 배려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메뉴였죠? 뭐였죠? 당시에 함께 했던 회식 자리 메뉴 1번 굳은 살, 2번 주름살, 3번 살치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2561번님이요. 이것이라고 외칩니다. 어제 농촌 돕기로 춘향에 온 베트남 젊은이 25명과 이것 회식을 했습니다. 굿이라고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베트남 청년들도 이것을 좋아하는군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2358번님, 그분들은 실제로 고기를 구워봤을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기를 직접 굽고 이거를 쓱 잘라내는 장면을 보면 평소에 구워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는 안 그랬어도 혹시 집에서 같이 이런 거를 구워 먹긴 좀 힘들긴 한데. 네. 5927번님, 저는요 암 수술하고 이것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기름 제거 안 하고 지금 또 먹고 싶네요. 이분은 비계 부분을 좋아하시는군요. 기름 있는 부분. 또 고소하다고, 이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966번님도 저는 비계가 있어야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6635번님은요. 오늘 문제 음식이라고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5780번님은요. 서민들의 대표적인 고기가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너무 비싸져서 서민 음식이 아니에요. 아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사실 그렇긴 합니다. 뭘까요? 이 음식 뭐였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젠슨황이 왔을 때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회식으로 이것을 구워 먹었습니다. 1번 굳은살, 2번 주름살, 3번 살치살, 4번 삼겹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와이튼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네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이화영 교수님이 띄우는 네 번째 편지 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UN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잘 살고 장수하는 나라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오래 사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도 외롭지 않게 잘 늙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약해질 때 더욱 커지는 문제입니다. 결국 고령화 사회의 수준은 외로운 어르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요. 이제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오신 자녀분들께 여쭤보면 우리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부분 다 전혀 부모님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자식들이 실제로 느끼는 마음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과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의 근본에는 종종 고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보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 노인 자살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중요한 존재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이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인 자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0: 네, 교수님 메시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늙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요. 한번 일단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정신건강 관점에서 보실 때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어떻게 진단하세요?
1: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은 분명 잘 살고 건강에 대한 어떤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는 분명히 큰 발전의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40세,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 사회 안전망 지수가 IMF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 사회 중에서 가장 최하위인데요. 이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로 인해서 사회적 역할이 줄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신체적 질병도 많이 찾아오죠.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의지할 분이 많이 없다는 거죠. 신뢰 지수도 최하위고 사회 안전망 지수도 최하위이고 물론 이제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 성인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이 많아지게 되면 우울증에 취약하게 되고 그 우울증이 악화되면 이제 자살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제 단순히 수명을 오래 살고 이런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돼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이미 이제 오래 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앞서 메시지에서도 그러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시고 이제 어르신이 돼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패기치기 싫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면서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삶의 연결성 함께 이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현실을 보실 때 어르신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1: 실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살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가족이 있더라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단절되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사신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본인의 어떤 어르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 소통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 교수님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 난다, 나 너무 우울하다, 힘들다라고 찾아오셨던 어르신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한 몇 세 정도셨던?
1: 90세가 넘으셨. 네, 90세 넘으신 할머니도 계셨고요.
0: 네.
1: 그다음에 대개 이제 90세를 넘

0: 어르신, 남성 어르신 분들은 주변에서 잘 돌봐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이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더 높잖아요.
1: 그렇죠.
0: 남성분들보다.
1: 예.
0: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 그러니까 할머니분들, 90세 넘으신 분들 오시면 되게 이제 이 자식들하고 좀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이제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1: 그러면은 그 이제 할머니분들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이?
0: 그런,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도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예,
1: 그래요.
0: 속상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오셨다가 정신과에 의뢰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자살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터널 같은 데로 이제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터널 비전처럼.
1: 네네.
0: 터널에 들어가면 이제 세상은 넓은데 우리가 보는 공간은 저 터널 끝에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합리적인 생각, 객관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런 자살 시도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회를 하세요. 아유, 내가 또왜 그렇게 애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1: 네네.
0: 그건 이제 절망감과 충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면 어르신이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기면서 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는 그런 조금씩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도움을 구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어렵다, 속상하다,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 그럼 이제 자식들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셔라. 내가
1: 네.
0: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직접 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고 너무나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도 내지 못하는 분명 어르신들도 계실 거라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좀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초고령 나이까지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진료실에 여성분이 많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할머니분들이. 근데 노인 자살 현황을 보면 초고령 남성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요 원인은 또 어떻게 봐야 되고요?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 사망자를 보면 남성이 여성의 한두배 정도 됩니다. 네.
1: 그래요.
0: 근데 우울증은 여성분이 남성분의 두 배예요.
1: 네.
0: 그래서 주로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1: 이건
0: 되겠고,
1: 지금 전체 전 연령을
0: 그렇죠.
1: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전 연령대도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로 가게 되면 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남성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점점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의 두배 정도인데, 이제 초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남자분이 여성보다 한 3배 정도까지도 자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되게 이 남성분들의 대인관계를 보면 직장 다닐 때의 인간관계가 8, 90%가 직장 관련된 분들이에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1: 예.
0: 은퇴를 하는 순간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되게 보면 은퇴하고 나서 이 어르신들 이 일상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 등산 가방을 메고 산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다음에 집에서 막 수다 떠는 분이 계세요. 외출은 잘안 하는데.
1: 네.
0: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두 군을 보면 어느 분이 더 건강하실 것 같아요?
1: 저는 수다 맞나요?
0: 네, 바로
1: 아,
0: 맞추셨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등산 가방을 메고 혼자 막 운동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1: 네.
0: 집에서 외출은 안 하지만 운동도 잘안 하지만 전화기 붙들고

0: 동생한테 전화했다가 뭐 친구한테 이웃 사람한테 전화하고 수다 떠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1: 그 연결성입니까?
0: 그렇죠. 연결성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런 거 많잖아요. 저이 게이트볼, 파크 골프 막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 많이 만드시던데 그런 시설들은 이제 운동도 할수 있고 또 다른
1: 함께 하게
0: 분들과
1: 되니까.
0: 다 같이 어울리면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그 노인 일자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한 3시간 뭐 청소도 하시고 어린이들 그 횡단보도 건너는 거 도와도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움직이시고 거기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 수익도 어느 정도 생기고 다른 분들도 만나고 결국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잖아요. 연세가 드셔도 이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라고. 그래서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떤 파크 골프나 뭐 게이트볼, 노인 일자리 아니면 복지관, 경로당 하다못해 왜 치매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나가시는 분들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초고령 남성분들이 연세가 점점 많이 되실수록 자살 충동을 느끼시고 실제로 자살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그 연결성들이 다 끊어지면서 연결된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0: 그렇죠.
1: 고립감이 가장 큰 원인이란 말씀이시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그 어르신들이 이 다른 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물론 이제 가족들, 뭐 자식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좋으니까 많이 돌봐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느냐.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근데 사실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그분들께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 보건소, 동사무소, 복지관, 학교 뭐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감도 굉장히 이거 주요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경제적 요인도 상당한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모든 해외에서 하는 활동들의 회비가 다 늘어났어요. 전에는 개발도상국 회비를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선진국 회비를 내듯이 이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제로 취약계층 잘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못 느끼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누군가를 만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뭐밥 먹고 나면 커피 마셔야 되고 이런 부담,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가 부담이 되면 치료가 진행이
1: 안
0: 잘
1: 되죠.
0: 안 돼. 치료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병이 더 악화되고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자체가 이제 그런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건강의 문제, 결국 이제 자살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빈곤과 관련된 아주 최저 생활, 이런 것들은 이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네. 청취자분이 3547번인데요. 이분이 정말 따뜻한 안부 전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가 됐든 누구든 서로 이렇게 자주 전화 통화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0: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뭐 어르신을 뵙는다거나 아니면 특히 우리 부모님 아니면 친척분 아니면 혼자 뭐 실제로 복지 사업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그런 대상자분들을 찾아가고 뭐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이동을 해서 직접 찾아뵙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뭐 자가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주 긍정적인 것은 이 직접 찾아뵙는 것만큼 정기적으로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 예, 예.
0: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래서
0: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조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뭐 보건소 선생님이나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드린다는 거죠.
1: 예, 정말 중요합니다. 고립감, 경제적 빈곤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짚어주셨고 물론 경제적 빈곤에서 많은 요인들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 노인 자살률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 같은 게 있나요, 혹시?
0: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서 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뭐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한 세네 개과를 같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신체 질환이 만성적인 질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 어떤 신체 질환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울증의 유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체 질환의 신체 질환이 이제 우울증에 미치면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신체 질환에 따라오는 어떤 통증들 통증이 또 굉장히 이 자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근데 이 우울증과 통증이 서로 연관되는 것이 우울증이 있으면 통증의 역치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울증이 오면 자주 아파요. 잘 아프고 조그만 통증에도 아파요. 그리고 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짜증을 잘 내시잖아요. 화를 잘 내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감정이 이 폭발하는 그런 역치가 낮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역치도 낮아지지만 통증의 역치도 낮아져서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서 우울증이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젊은 층의 자살과 비교했을 때 노인 자살은 충동형보다 계획형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0: 이게 어르신들 그러니까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충동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10대 청년층, 성인, 중장년,
1: 네.
0: 그다음에 노년층으로 갈수록 약간 이게 이 계획성 이런 특히나 이제 어르신이 되면 이제 계획형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질병이나 배우자분이 돌아가신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역할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외로움도 많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기기 때문에 아우 힘들다 하면서 아 이렇게 사는 의미가 있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1: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수년에 걸쳐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거 자살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이제 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힘든 마음을 주변에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자 견디려는 경향이 또 많으세요.
1: 네.
0: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어른인데 이런 힘든 얘기를 자식들한테 해도 되나? 그리고 그거죠 이제 그 힘든 얘기를 하면 폐 끼치는 것 같고
1: 짐되는
0: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 조금씩 이 자식들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털어놓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게 이 자살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 죽을까 말까 하다가 아 이렇게 죽을까 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돼요.
1: 어떤 것들인가요?
0: 그래서 이제 아뭐 아까 말씀드린 패기치기 싫다 뭐아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너무 오래 살았다 그런 이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를 이제 다른 분한테 나한테 그분한테 굉장히 소중했던 거를 나눠주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들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런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교육해서
1: 네.
0: 그분들을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게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으시게 하게끔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명지킴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기. 그리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개발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나봄 너봄 함께봄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만든

0: 연구들을 보면 정기적인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찾아뵈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전화 드려서 안부를 묻는 전화. 그렇게 되면 이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분
1: 네,
0: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어르신들께도 인사 한번 건네시고 식사하셨어요?라는 질문 이렇게 해서 이 연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관심에서 시작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이 시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삼겹살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일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조사하고 투표용지 인쇄 업체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를 절반만 인쇄한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확하게 사실부터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A부터 Z까지 팩트부터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 개정부터 헌법적 문제까지 대안을 모색해 누가 봐도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대학교대 등 12개 대학 총학이 60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7년 거리에서 쟁취한 참정권이 38년이 지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된 메시지로 대학사회의 총의를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순방국 대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환송 인사에서 빠졌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수술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납세자가 내는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줄이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차 등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618건이 지난달 피해 사례로 인정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 숫자는 3만 9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 이하로 1억 초과 2억 미만인 경우가 43.4%로 제일 많았고 1억 이하가 41.8%, 2억 초과 3억 원 이하는 12.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미만 청년층의 전체 피해자의 76%로 대다수였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애초 알려진 1.7%보다 0.1%포인트 더 높아진 1.8%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속보치보다 더 높아진 1.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며 반도체 등 IT, 정보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5.9% 증가했고 기계류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6.6%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방한 성과에 대해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사실을 하루 뒤 전하며 각 분야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금수산 영빈관에서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뜻을 같이한 데 대해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 관련 발표나 보도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준비하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이틀에 걸쳐 압박해 결국 공습 중단을 이끌어낸 막후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자 이란은 예고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상황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이란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대해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연인들도 때로는 말다툼을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현지 시간 8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 간 긴장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터 대사는 이어 연인들도 가끔은 다툰다며 양국 정상 간 수백 차례에 걸친 통화에 동석했다고 말한 뒤두 사람이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1도, 습도는 4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5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사별하고 오래도록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 남매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평소 생활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설령 정신이 맑으셨다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중환자실에서

0: 검출을 허락했다니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막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냐면서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의식도 없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고 또 새어머니가 다 썼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좀 황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황혼에 재혼을 하신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사이에 이제 상속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혼관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는 네. 재혼 배우자와는 함께 지낼 시간이 적은 것도 있고 네. 친부모와처럼 유대관계를 쌓고 지내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0: 그렇죠.
1: 게다가 이미 재혼하실 때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부분인 듯합니다.
0: 아무래도 법률상 배우자랑 또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이제 같은 순위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순위가요.
1: 네.
0: 근데 이제 상속분이 배우자한테 좀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1.5를 더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은행 계좌에서 예금 인출해 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뭐 부당이득이다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1: 네.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선 새어머니께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셔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1: 대부분은 배우자가 그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증여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0: 네.
1: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선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현금이 인출된 부분입니다.
0: 네.
1: 실질적으로 당시 아버님께 의식이 없으셨다면 이전에 증여 의사를 표명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의식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뭐 진료 기록 이런 데 아니면 간호 기록 이런 데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게다가 이제 또 부부 사이에 내가 너한테 현금을 증여한다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 새어머니가 증여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경료를 위해서 증여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0: 네.
1: 현금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위임장 작성하는 게 증여 의사를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는 하나
0: 네.
1: 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증여를 100%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다만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고요.
0: 네.
1: 실무상에는 평소에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0: 네.
1: 인출된 금원의 규모, 혼인기간이나 송금 시점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건강상태, 혼인기간 중에 이런 비슷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0: 네.
1: 아니면 그 인출한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의 경우 혼인기간도 매우 짧은 데다.
0: 그렇죠, 한 2년.
1: 네,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0: 네.
1: 이런 점 당시에 송금을 이루어질 당시 아버님의 건강상태.
0: 그렇죠.
1: 계속 자녀분들이 이야기하신 해당 거래 내역이 이례적이었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자료랑 특히 또 막내 동생에 대한 금전 좀 보관이라는 점을 평소에 밝히셨던 걸 본다면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증여의사가 그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어머니가 인출 권한이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간 거가 되잖아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 하급심의 기는

0: 하지만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출이 이루어졌고, 인출 이후에 금원이 급격하게 소비되었던 점,
1: 네.
0: 평소에도 생활비 외의 송금에는 남편의 개개인 동의가 있었던 점등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점 등을 보아 포괄적인 인출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문제는 이제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 이거 상속재산으로 다툴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어머니께서 가져가신 예금을 상속 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하여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이를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님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성결적으로 먼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1: 네.
0: 다만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성결 문제를 다투지 않고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가져가신 예금액을 새어머니께서 보유하신 특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는 새어머니께서 인출한 금원이 초과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경우 무단 인출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보다 부족한 금원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바 다소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특별 수익으로 다툴 수 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게더 좋긴 하겠네요.
0: 네.
1: 하지만 네, 이제 상속재산은 이제 가사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다고 하면은 특별 수익 부분을 좀잘 주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당이득 여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실제로 증여의 의사를 밝혔는지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된 돈이라면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실제 증여 의사를 표명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송금 시점의 건강 상태, 인출 경위, 사용처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새어머니의 인출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다툴 여지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특별 수익으로 반영해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운전 중 황당한 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운 건데요.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경찰은 끝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범칙금 부과를 취소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 확인이나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같은 조작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잠깐의 조작처럼 보여도 시선과 주의를 크게 빼앗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만큼은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함께 큰 더위는 쉬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 청주와 대전도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선선한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쑥 올라서 그 즈음에는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차량이 좀 통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부근에는 고장차한 데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더딘 가운데 서해대교나 운산터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가시다가 서하남 부근 지나는데 판교 방향으로 5차로에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합류하는데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가는데 차가 많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벨기에부터 이탈리아, 교황청 등 열흘간 유럽 외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 몇 시쯤 출발했습니까?
1: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9시쯤 첫 순방지인 벨기에로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서울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벨기에 도착 직후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현지 시각 10일에는 벨기에 총리, 국왕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 수교 125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순방국인 이탈리아에선 국빈 자격으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합니다. 현지 시각 14일부터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처음으로 만나고 특별 미사에 이어 직접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길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과 만남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등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발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검은 월요일에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높은 상승세로 하락분 난이에 나섰습니다. 천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죠?
3: 네, 오늘 코스피는 2.85% 오른 7,697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 지수 상승폭은 더욱 확대돼 현재는 7,70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12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0만 전자를 회복해 4%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오르며 206만 닉스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과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의 강세, 환율 진정 등에 힘입어 어제 폭락분을 만회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2.89% 오른 937로 출발한 뒤 가파른 상승세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20여 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럼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도 10원 넘게 내린 151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넘게 올랐던 국제유가는 양국이 상호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마감했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가 상승폭도 축소됐고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부 완화돼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0: 환율 안정화 조치가 환율 하락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방한 성과에 대해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4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큰 기회가 있다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어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소식을 오늘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조선중앙TV가 조금 전부터 어제 행사 모습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관련 영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접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부터 편집해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왕아군 동지를 비롯한
3: 경례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셨습니다.
2: 네, 보시는 것처럼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보여주면서 편집에도 꽤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공항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부터 시작해 마지막 일정 연회까지 모두 35분가량을 방송했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를 하루 뒤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한참 늦은 보도인데 이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도 꽤 간격을 두고 보도하는 이 북한 TV 전례를 보면 꽤 신속한 조치입니다.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엔 다음날 오후 3시를 넘겨서야 이 관련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번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 주석의 방북 일정에 북한이 꽤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수만 인파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는데 공식 행사 곳곳에서도 이 같은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 네, 앞서서는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섬세하게 보도가 됐죠.
2: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열린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법집행, 군사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오늘 북한 매체는 해당 발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1: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5: 원연동 정수지 동지이다.
6: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계획, 기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0: 입장을 과시했습니다.
1: 그 어떤 국제정세의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1: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과 인적 교류, 경제무역 협력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제1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중국을 향한 견제구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낸 겁니다.
5: 시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꽤 조용한 상태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최근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6: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김정은을 압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4: 미 국방부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 잭 비아디 등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관보 공개 직후 철회됐다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를 재강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두 달 만에 재개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공방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았다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양측이 일단 교전을 중단한 건데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7: 이란군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이란 주요 도시에 두 차례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로 이란 중서부 방공망 9곳과 남서부 석유화학단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이란군은 다시 이스라엘 하이파의 석유화학 시설을 타격하며 역내 모든 에너지 시설로 확전을 위협했습니다.
8: 이스라엘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반해 이란을 공격한데는 미국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7: 군사 충돌이 전면적 위기까지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각 멈추라고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9: 이란의 테러 정권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7: 겁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또 공격하면 베이루트 남부 다히에를 다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일단 하루 만에 중단됐지만 레바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미국과의 종전회담 이란 측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이 이란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고 지역의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음성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 발언은 이미 합의된 내용과 다른데 미국이 휴전도 대화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긴장을 초래한 것은 휴전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또 다른 패배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는 우리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휴전과 반복적인 휴전 위반이 공존하던 틀을 깨트렸다면서 신뢰 구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란의 대응은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아 싸우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엇갈린 이해가 막판 종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0: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통화 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과 혼자 싸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과 5개국도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 압박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핵 보유를 포기할 거라며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에 총력을 다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11: 전례가 없는 봉쇄입니다. 이 해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10: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의 자금줄을 죄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막판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팔라우 국적의 유조선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대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1: 이란은 양해각서 이행에 접수하기 위해 동결된 자산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우선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미 조지 워싱턴대 중동연구소장입니다.
10: 미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한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충돌로 종전협상 타결과 확전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가 또 다른 병원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취 상태였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의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의사 한 명이 최대 14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3: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당시 부분 마취에 진정제까지 투여한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던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 중 병원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14: 마취하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13: 각 병원 일정에 맞춰 여러 곳을 돌며 일하는 이른바 프리랜서 마취인은 이미 업계에서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5: 등록만 양쪽에 놓으면은 수술을 월요일에
16: 프리랜서 경력 마취인 통증의학과 전문입니다.
15: 예,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13: 병원 한 곳에 전속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병원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마취인은 아름아름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해 통계로도 잡히지 않았는데 YTN 취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299명에서 2024년에는 331명, 지난해에는 366명으로 매년 30여 명씩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마취과 전문의 한 명이 동시에 병원 14곳에서 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건수가 많은 빅5 병원의 마취과 전문의가 한 곳당 30명에서 70명 선으로 다 합쳐도 2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7: 메뚜기 근무라고 할 정도의 문화가 생긴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거든요. 환자 안전이나 의료진의 책임성보다 회전 구조에 맞춰진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근무 형태가 수술실에 누운 환자에 대한 책임감마저 가볍게 만드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0: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대표 모두 기로에 섰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2: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울을 발언하지 못해 아픕니다.
3: 그걸 이겼냐 졌냐. 근데 이길 거를 졌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4: 정치 선거에서 중립의 일이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요.
3: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진다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아니겠습니까?
5: 평택 공천을 김용남을 제가 공천했습니다.
0: 정성대 대표가 있고
5: 정성대 대표가 홍원회장까지 맡았는데 뭘 지원을 했습니까?
6: 맞아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7: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 성과를 많이 낸 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7: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마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0: 이제 진짜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당장 지방선거 성적표를 놓고도 당과 청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길 곳을 졌다. 최소한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석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8: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합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선거 끝났다고 바로 오만하다, 뭐 이 국민들을 또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한껏 낮춰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백서가 또다시 어떤 자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어느 한쪽으로의 목소리만 다 모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0: 또 이번에 예를 들면 뭐 2030의 표심, 서울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났는가, 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실제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 유권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세대와 함께 가지 못하는 정당은 미래가 있다 볼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뼈아픈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이나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대구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처음에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롯됐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그 자료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런데 단순히 좀 몸을 낮춘 걸 넘어서서 지도부를 향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셌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떤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민주당
3: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2: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인 포석과 같은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온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 명청교체기. 이 명청교체기를 실현하려는 정청래와 그것을 이제 지켜내려는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어찌 보면 분신가도 같은 김민석 총리와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간의 이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2년 뒤에 아직 2년도 이제 안 남았죠. 바로 총선의 공천 권을 두고 다투는 싸움이고 그것은 더 이어서 가면 2030년 대선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되느냐와 관련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어제 이 발언을 통해서 당에 대한 이와 같은 강력한 비판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한 높은 평가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상수 변호사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대목의 발언이 있었는데 욕설을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 막 세게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알고 반말에 모욕적으로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강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으세요?
2: 정청래 대표 배후에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그 유튜브 세력이 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이런 설화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친명계 패널들 사이에서는 유튜브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가 그 타겟팅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소위 그 단어가 나오고 있죠. 문조 털레 유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에 속해 있는 이 유튜브에 대한 강력한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결별 선언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실제 민주당 패널들이 이재명 대통령 쪽의 패널들이 유튜브가 너무 커지고 강해져서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오히려 이제는 논평을 넘어서서 가이드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점까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격을 날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뭐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습니까?
0: 네, 해석은 뭐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당은 일단 품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틀거리가 깨지게 되는 순간 계속해서 소수파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폭넓은 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저 지적도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순간 사실 또 분열적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넓은 태도에 대해서 과연 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국정의 중심축으로 다수파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 태도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패널분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올라왔는데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불참했더라고요. 네. 그 배경은 뭔가요?

0: 그런 측면에서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동학 최고위원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우니까 박상수 변호사가 좀 해석을 해주시죠. 이게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 사실 순방 정치에서 누가 먼저 악수를 하느냐, 과연 거기에 당대표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 있을 때 기시감이 많이 듭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순방 정치에 가서 환송을 하느냐, 악수 순서가 원내대표 먼저냐 당대표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1: 윤석열 전 대통령
2: 맞아요.
1: 당시에.
2: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1: 한동훈 전 대표랑 악수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2: 맞아요. 그 악수 길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다퉜거든요. 근데 오늘은 심지어 환송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보다 당시에 유난 갈등이라고 불려지던 상황보다 명청 간의 갈등이 더 격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못 간 거냐 안 간 거냐 뭐 이런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안 간 걸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반기지 않아서 못 간 걸 수도 있고 한데 못 갔던 안 갔던 두 가지 다 갈등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1: 못 갔나 안 갔나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보세요?
0: 청와대에서 설명하기를 국내 상황상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면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전당대회를 두고 좀 미묘하거나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께서 이제 그만두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대통령의 평가도 상당히 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기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의중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신뢰, 신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터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국무총리 되시기 전부터 당에 있을 때 당대표를 했고 또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당시에 뭐 그 계엄이나 이런 것들의 강들을 저희가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당을 상당히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신임을 샀는데 그 이후 정권을 얻고 나서 바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고요. 이 과정이 사실은 뭐 저희가 얘기했었던 내란 종식 뭐 하는 그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내각이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그 내각을 총괄하는 그 총리의 자리에 직분에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들을 그것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께서 후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뭐 외교라든가 아니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상당 부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는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화 뭐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데의 역할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동학 최고위원이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중에 가장 길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재보선 당선인들하고 만찬을 하는데 좀 오해일 수도 있지만 송영길 의원만 선약이 있어서 지역 일정이 있어서 불참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당권 주자로서 확실하게 지금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명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송영길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손을 잡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친명과 친청 간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어부지리로 당권을 연장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친명 쪽에서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영길 의원이 오늘 그 정청래 대표와 만나지 않는 것도 이 전선을 좀 보여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동호 최고위원님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8월 17일인데 예상보다 좀 앞당겨진 건가요?
0: 원래는 8월 말 정도로 예측이 됐다가 뭐 이제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9월 초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날짜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대전 정도로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장소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달여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고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그 당권 주자들이 하는

0: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당권 주자들 역시 그 해석이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도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도가 다 들어간 행동이냐 말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들어갔다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권 레이스가 흥미진진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1: 예.
0: 당원들께서 반면에 우려하고 계신 측면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 과정이 너무나 격화되고 이렇게 되면 여당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또 분열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1: 예.
0: 하는 우려들도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치열한 경쟁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당권 경쟁의 서막부터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과정을 좀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연일 재선거를 외치고 있죠. 들어보시죠.
2: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3: 대표입니다.
2: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인천 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이 모든 게 사전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사전투표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역시 사전투표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자들의 득표수와 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온 것도 전부 사전투표에서입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1: 한병도
4: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1: 대표입니다.
4: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겁니까?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1: 네, 지방선거 책임론에 입사해 있는 장동혁 대표. 요즘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늘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보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본투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송도 1동과 2동의 그 투표수가 같은 것은 정말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선거제도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있다가도 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실효적이지 않은 이 재선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무책임하게 야당 대표인데 그 집회만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가면서
1: 예.
5: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래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재선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 TF 이제 국회에 만들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여야가 함께 들어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들도 다 녹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국정조사에서 저런 점들을 충분히 지적하고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저 자리에서 지금 예를 들면 송파 뭐 공원에 모여 있으신 분들
1: 말씀 중에 죄송한데
0: 네.
1: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실 텐데 장동혁 대표라는 점을
0: 그렇습니다.
1: 말씀드립니다.
0: 장동혁
1: 예.
0: 대표가
1: 예.
0: 본인이 당대표인 걸 좀 숨기고 어쨌든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1: 예.
0: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1: 예.
0: 저게 시민들이 외치는 거하고 야당의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아니 당대표가 도대체 당으로부터 의총을 열어가지고 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채 재선거를 모은 의견이 아닌데 왜 자기 의견을 그렇게 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프로그램을 제시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1: 예.
0: 왜냐하면 법에는 이 공직선거법 보면은 198조 1항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잘 못하게 됐을 경우 참정권 침해당한 경우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유일하게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오세훈 후보 사퇴해야 돼요. 오세훈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다 부실선거다 이거 나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선 사퇴를 해야 그 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자기가 물러나는 것을 막는 이 함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오세훈 후보가 앞으로 보수에서 대선주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한동훈 후보와 함께 두 축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 내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수가 너무 얕고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수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기에 힘이 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1: 네, 집회 현장에서 이제 2030이 정치인들이 이제 오는 걸 극도로 이제 경계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자에 마스크까지 끼고 가서 이제 시위를 같이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일 난감한 사람은 오세훈 시장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재선거를 주장하나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5: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 그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1: 예.
5: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선거 소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받아주거나 아니면 당선 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소청을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2호선 위원장이 개인 자격이라 그러면서 지금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자신의 어떤 선거 패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국면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오세훈 시장 쪽도 충분히 그러한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재선거의 요건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선거 당사자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박상수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이긴 쪽에서 재선거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 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소청은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1: 네.
5: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선 무효 소송은 진 후보만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5: 그래서 진 후보라 하면 정원호 후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가 승복을 해버렸거든요.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물어봐도 할 생각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뭐 일정 지역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나오길래
1: 선별적 재선거
5: 선별적 재선거
1: 얘기하더라고요?
5: 얘기를 예. 하길래 그러면 개혁신당에 김정철 후보도 낙선을 했으니까 그럼 김정철 후보가 당선 무효 소송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라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논란을 만들기 용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1: 예.
5: 그 시민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분노했으니까.
1: 예.
5: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법에 맞춰서 이 해결책을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뭐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이른바 생명 연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당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6: 없어요. 전혀. 제가 네. 추측한데 보면 그냥 그 겁 나는데 얘기는 못 꺼내겠고
3: 아, 예.
6: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사퇴 안 하고 그 버틸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뭐 기행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3: 예.
6: 국민들의 뜻에 대해서 버틸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 얼굴 가리만 하고 장동혁
3: 예.
6: 대표가 혼자 무슨 기반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3: 예, 예.
6: 때문에
3: 예.
6: 그 얼굴만 바꿔버리고 또 내가 당의 당권을 계속 우리가 주류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1: 네, 박정화 의원은 뭐 기행에 가깝다.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보통 선거에서 지고 나면 당대표가 다음 날 이제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가던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총 같은 게 열려서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거세게 하던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좀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에 내 정치 생명이 걸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졌어요. 근데 서울은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예.
0: 선거는 결과로 책임지는 거지.

0: 해가지고 결국 서울은 이겼다라고 하는데 또 한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선거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장동혁 대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오지 말라 해서 내가 안 가가지고 이겼으면 나도 기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1: 신박한 생각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1: 안 간 것도 전략이다.
0: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선거인데요. 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싸우겠나? 내가 그동안 자기는 또 본투표 했잖아요. 사전투표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세력들을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은 나인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참정권 침해에 대한 혹은 이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이 분노를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도 지금 투명하게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께서 해야 될 말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부분은 또 그것대로 또 평가를 받을 네. 걸 봅니다.
1: 어쨌든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중도의 거친 바다로 갈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유튜브 정당이 될지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했는데 인터뷰 시점이 조금은 공교로운 게 내일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맞아. 영향이 좀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오세훈 예. 시장은 중도의 거친 바다로 가자는 그 해법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보수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건 당원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마 그 압박감에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공항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6.3 지방선거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박상수 변호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아빠 떠,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9: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0: 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5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30도를 넘는 무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낮 시간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안성 나들목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전 오산 부근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는 6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5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오늘 아침 당신은 몇 가지를 골랐나요? 무슨 옷을 입을지, 아침으로 뭘 먹을지, 어떤 길로 나설지.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쉼 없이 고르며 삽니다. 산다는 건 어쩌면 고른다는 것. 그런데 그 고르는 일을 요즘은 누군가 대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박을 통통 두드리던 손도, 검색창을 또각또각 두드리던 손도 이제 그 자리엔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골라주고 살 물건까지 골라주는 시대. 편해진 건 분명한데 가만 보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고르는 일을 이제 누가 하고 있을까요? 6월 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16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여러분께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중요한 AI 관련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저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수박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제가 아이들과 주로 장보러 많이 가는 편인데요. 통통통 두드리면 옆에서 궁금해하고 묻더라고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그래서 맑은데 울림이 큰 소리, 북소리처럼 좀 통 하고 이어지는 소리가 길면 안에 수분이 많다는 소리가 아닐까? 이러고 사면 맞아요. 근데 달지 안 달지는 또 모르는 문제더라고요. 대파를 고르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고르세요? 크고 싱싱한 것만 고르면 너무 억세가지고 못 먹기도 하거든요. 적당한 크기의 싱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 다 하려면요. 살림꾼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골라준다고 합니다. AI가 별걸 다 아는 세상인데요. AI 브리퍼 에어에게 들어봅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몇 가지를 골랐나요? 그 고르는 일을 이제 누가 하고 있는지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4조 6천억. 지난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사들인 먹거리의 규모입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사는 시장이 2년 새 11조에서 14조 6천억까지 커졌습니다. 화면만 보고 장을 보는 시대, 그러니 이번에도 맛있을까라는 그 불안을 누군가는 대신 풀어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 0.01. 어느 대형마트가 AI로 골라낸 과일의 불량률입니다. 100개에 하나도 채 안 되는 숫자. 자르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센서가 속을 들여다봐서 골라낸 결과입니다. 사람의 손과 감 대신 기계의 눈이 과일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숫자, 0. 미국의 한 패션 브랜드가 보여준 쇼핑의 미래입니다. 쇼핑몰 사이트 방문 0번. 검색도 클릭도 결제 버튼 누르는 일도 없이 AI에게 이거 사줘 한마디면 끝나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오픈 AI와 손을 잡았고 올봄 큰 유통박람회에선 AI가 대신 사주는 시대가 공식 선언됐습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마트 과일 코너. 예전 같으면 수박을 들고 통통 두드려봤을 그 자리에 AI 선별, 당도 보장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고르는 수고가 스티커 한 장으로 바뀐 풍경입니다. 두 번째 장면, 저녁 메뉴를 고르는 누군가. 포털 검색창 대신 챗봇에게 묻습니다. 냉장고에 이거 있는데 뭐해 먹을까? 3초 만에 답이 옵니다. 고르고 고민하던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 속. 기저귀 떨어졌어, 늘 사던 걸로 주문해줘. AI가 알아서 고르고 담고 결제까지 마칩니다. 사람은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고르는 일을 AI가 대신하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우리의 쇼핑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리함의 값으로 우리가 모르는 새 내주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제일 큰 고르는 일의 고통, 고민, 뭔가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참여해 주시거나요. YTN 라디오 유튜브 지금 들어오시면 다양한 뉴스와 AI 소식 전해드립니다.

0: 드리는 온에어 생방송 중이거든요. 나는 이거 고를 때 제일 힘들더라. 여러분 경험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예, 아내의 생일 선물 고를 때가 가장 두렵고도 어렵고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이런 것도 다 골라주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이 변화가 벌써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던 쇼핑 앱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대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 연결해가지고요. 온마이크 시간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후 1시 5분 53초 입안이 개운해지고요. 양치질하면서도 하루의 뉴스를 쏙 담을 수 있는 소중한 뉴스, 양치질 뉴스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흘 넘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김포공항을 떠나기 직전 한국에는 로보틱스와 AI 인프라 분야에 큰 기회가 많다며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이 산업을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 최대 성과로는 SK하이닉스와의 단연간 파트너십, 그리고 네이버 SK텔레콤과의 AI 클라우드 협력 두 건을 직접 꼽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에는 한국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는 핵심 부품이 들어간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황 CEO는 농담을 섞어 곧 다시 한국에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9박 10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을 차례로 방문한 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해 캐나다에 이어 취임 후 2년 연속 G7 참석입니다. 첫 일정으로는 오늘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그리고 한 EU 정상회담과 협정 서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유럽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평양 금수산 영빈관 회담에서 외교와 군대 등 교류를 강화하자며 북한을 글로벌 파트너로 규정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비핵화를 뜻하는 한반도 문제 언급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2019년 방북 때 시 주석이 한반도를 9차례 언급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러시아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치른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평양을 택한 만큼 중국이 북핵 중재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북한과 대미 공동 전선을 짜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슈퍼컴퓨터가 월드컵을 1만 번 돌려봤더니 우승 1순위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영국 레딩대 연구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슈퍼컴퓨터로 1만 차례 가상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단순 피파 랭킹이 아니라 2023년 1월 이후 모든 A매치 데이터로 공격력과 수비력을 분석하는 방식에 섰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와 스페인을 제치고 1위, 그 뒤로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22위에 랭크됐는데 연구진은 우승 후보들 간 전력차가 워낙 차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양치질 하시면서 하루의 주요 뉴스들 스포츠 뉴스까지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20위라고요. 슈퍼컴퓨터 레딩대 팀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월드컵 결과였습니다. 16강에 진출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통계와 데이터와 인간의 이야기가 다른 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인간만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간 사회고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중국도 방어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또 자국을 방어하는 여러 가지 연맹, 연합으로서 좀 사용하려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한반도가 그런 대결의 대리전 양상장이 두 번 다시는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국민들이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AI가 모든 걸 다 골라주는 시대다. 뭐가 제일 어려운가요? 라고 했는데 3193님이 질문 나오자마자 바로 달아주셨어요. 점심 메뉴 고르기요. 맞아. 오늘 뭐 먹지가 제일 힘듭니다. 게다가 좀 어려운 선배나 윗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점심 뭐 먹을까 이러면 정말 머리 아파요. 예, 그것도 있고 8962님은 라디오 듣고 싶을 때 어느 방송 들을까? 이런 방송 다른 시간엔 또 다른 프로그램 고민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1시에는 YTN 라디오 온에어죠 굿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고민하십니까? 그냥 YTN 라디오 틀어두시면 됩니다.
3: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4: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는 거는요, 우리 경제, 우리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은 그걸 고르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AI가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유통 단계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인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는 이른바 AI 커머스,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와 다른 경제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분야 가장 전문 연구자시죠. 숙명여대 서영구 교수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뭐 예전에도요 특정 유통회사입니다만 뭐 신선지능 이런 표현을 써서 고객들한테 AI로 가장 좋은 걸 골랐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인간보다 좀 낫다라는 평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십니까?
1: 예, 최근에 이제 마트에서 AI 선별 과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박 같은 경우 우리가 안에 이게 실한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거를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품질이 더 우수한 거랑 우수하지 않은 거를 이제 선별해주는 그런 수준까지는 온 것 같고요.
0: 예.
1: 이게 온라인 이커머스가 발달됐는데 이커머스가 사실은 신선식품 쪽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품질의 격차가 너무 나니까. 예,
0: 맞아요.
1: 예.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이제 AI가 품질을 정확하게 이제 그 골라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우리가 쇼핑하는 기본적인 어떤 권력 구조랄까요? 그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또 김용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이제 AI 에이전트들끼리의 경제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전초 같은데 유통업계에서는 과거부터 유통 그러면 맨파워였잖아요. 어떤 사람, 신뢰적인 거래 이런 게 강조가 됐었는데 이렇게 AI를 도입하는 거 그 좀 유통업계 내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 겁니까?
1: 뭐 그 지금 뭐 인터넷 때문에 유통 산업이 제일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쿠팡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소매업체 지금 부동의 탑 원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네.
1: 그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지금 또 한 번 또 다가올 수 있다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요.
0: 예.
1: 그 과거의 정보를 찾고 물건을 고르는 방식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0: 맞아요.
1: 검색하는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이제는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찾아주기 때문에.
0: 네.
1: 그 우리 의도만 정확히 제가 뭐 이제 답답해서 뭐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0: 예, 이게 이제 처음 AI 챗봇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저희가 제로 클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검색창에 여행 치면 쭈르륵 뜨면 또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 그럴 때마다 또 광고가 붙어서 먹고 사는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요. 저를 잘 아는 제 데이터를 위한 AI가 제가 여행하면 알아서 숙소, 장소 다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유통도 여기에 발맞춰서 역시 AI로 서로 응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혹은 고객 서비스 혹은 뭐 유통 방식을 키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검색의 시대가 이제 그 점으로 가고 추천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소비자보다도 더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랄까 우리의 AI 알고리즘이 우리 쇼핑을 대행하는 그런 구매 대행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일반화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게 참 저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른바 프레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즉 새벽에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나는 이렇게 굵은 대파 싫은데 이런 좀 뭔가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런 게 사라진다라고 봐도 됩니까, 교수님?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어쩔 수가 없나요?
1: 앞으로는 뭐 3, 4년 더 걸리겠지만 그런 어떤 소비자의 고통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페인 포인트를 그게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 AI 쇼핑 에이전트가 그런 소비자의 고통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아마 발전해 갈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초개인화가 됩니다. 저처럼 얇은 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굵은 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1: 맞습니다.
0: 향이 안 센 팔을 좋아 이거를 다 맞추기가 지금 유통 구조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고객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맞춰 이렇게 할 텐데.
1: 네.
0: 이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퀵커머스처럼 뭐 15분 만에 그 신선식품이 배민의 비마트 경우에 그렇게 네. 날라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쿠팡의 새벽 배송 7시간 만에 아주 뭐 멀쩡한 제품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온다거나 하는 속도 경쟁인데 지금은 앞으로는 초개인화 네. 그 뭐 굵은 대파 뭐 날씬한 예. 대파 이런 것까지 완전히 초개인화 서비스가 네. 가능해지겠죠.
0: 그러면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 경제를 지탱하는 건 데이터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개개인별로 다른 데이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의 데이터들인데 이거 데이터는 늘 좀 개인정보라든지 규제라든지 장벽이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1: 글쎄요. 뭐 그게 이제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개인정보 이건 뭐 계속되는 이슈인데요.
0: 네.
1: 그 뭐 쿠팡도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0: 맞아요.
1: 지금 이제 그 스캔들이 있었고 앞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있었는데 그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러나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로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0: 네.
1: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쪽으로 세상이
0: 네.
1: 이제 AI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0: 예, 요즘은 저희가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많은데요. 앞으로 먼 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데이터 인플루언서가 나서 저처럼 소비하시면 됩니다 하면 누가 이렇게 돈 주고 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
1: 예.
0: 상황인데 이제 이게 뭐 지금 교수님하고는 어쨌든 이론적이거나 전망적인 얘기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월마트가 오픈 AI랑 손잡았어요. 이게 세계적인 큰 유통회사이고 세계적인 AI 플랫폼인데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AI 자기 AI 비서가 없는 사람은 이 경제에서 소외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1: 네.
0: 어느 수준만큼 와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어떻습니까?
1: 이게 최근인데 최근 작년에
0: 네.
1: 우리가 이제 ChatGPT 때문에 저도 굉장한 좌절을 겪었고요.
0: 좌절이요? 왜요?
1: 아니 뭐 논문 검색 같은 게
0: 아.
1: 너무 쉬워지니까 한 달 만에 할 일을 뭐 한 시간 만에 하는 걸 보고
0: 네.
1: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좌절감을 다 겪었거든요.
0: 네네.
1: 작년에 저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작된 월마트하고 아마존의 이제 그 AI 서비스들인데요. 월마트는 스파키라고 AI 쇼핑 어시스턴트가 이제 생겨 AI 에이전트 쇼핑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리뷰를 요약해서 제품을 비교하고 뭐 장보기 계획도 수립해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스파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0: 예.
1: 서비스 이름이 스파키가 월마트는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0: 예.
1: 지금 이제 개인 맞춤화라고 아까 우리 그 기자님하고 얘기한 개인 맞춤화가 지금 이제 아주 그 상업적인 서비스로 본격화되고 있다.
0: 네.
1: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존도 이제 알렉사 쇼핑이 되고 나서 AI 쇼퍼가
0: 예.
1: 이제 검색창을 두들기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AI 쇼퍼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0: 약간은 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 역사 기술의 흐름에 또 반대급부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일일이 좀 눈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1: 아,
0: 그런
1: 예.
0: 변화 약간 뭐랄까요. 그런 브레이크는 없을까요. 쇼핑의 즐거움 내가 좀 고르는 즐거움도 있을 텐데요.
1: 그게 그러니까 운전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지금 미국의 대도시 중국의 한 15개 도시에서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0: 예.
1: 무인 택시가. 우리나라는 안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운전면허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그래서 과거에 왜 번거롭게 인간이 운전을 했느냐 뭐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0: 네.
1: 마찬가지로 쇼핑도 번거롭게 뭐 운동화 뭐 검색도 하고 뭐 이런 게 뭐 있어. 자기 평발인 것도 잘하는 내
0: 와.
1: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오히려 제품을 이런 신제품이 나왔어요 하고서 제안까지 하는 시대가 본격 이거 오히려 무인 자동차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은데요.
0: 예,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혜택을 못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내 AI 비서 그리고 판매처의 AI 비서가 이런 모든 정보를 딱 개인 맞춤형으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저한테 당연히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이 될 테니까.
1: 물론이죠.
0: 예, 이거는 완전히 변합니다.
1: AI 비서들끼리 서도 소통을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이렇게
1: 예, 예.
0: 되면은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대표적인 회사 있었습니다. 뭐 GE, 뭐 약간 무슨 뭐 GM 자동차 이런 회사가 확 뒤집혔잖아요.
1: 네네.
0: 똑같이 이런 유통의 변화가 사실은 시장의 공룡들의 위치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1: 네.
0: 이쪽 분야 연구자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가요?
1: 굉장히 또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네. 지난 30년간 제가 30년 연구를 했는데 30년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저기 뭐 IMF 경제 위기 때 외국의 이제 월마트, 까르푸, 영국의 테스코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대형마트 경쟁을 했는데 불과 25년 만에 지금 이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커머스라는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0: 맞아요.
1: 쿠팡이 갑자기 등장해서 쿠팡이 절대 강자가 되면서 지금 한국의 대형마트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한국의 대장주, 대형마트 대장주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쿠팡에 뭐 한 45조 이상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뭐 40배 막 차이 나버리는. 매출은 뭐 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쿠팡이 이커머스 혁명 때문에 1위가 됐는데
0: 예.
1: 지금은 다시 또 AI를 쿠팡이 만약 소홀히 한다면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0: 예. 쿠팡도 1등 자리 내줄 수 있다. 지금 오늘 정말 이렇게 바뀌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뭐 전직 장관이나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중립 적일 수 있느냐. 사실 그 클릭 경제에는 네. 돈 많이 주는 광고주가 그 클릭 옆에 바로 맞습니다. 추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돈 낸 만큼에 저희가 광고주의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했는데 이건 더더욱이 클릭도 아니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알려주는 거니까
1: 네.
0: 아 이거 좀 뭔가 그 물밑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라든지 혹은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 이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이터 기반의 결과면 어떻게 이런 의심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맞습니다. 그 요새 그게 그 검색의 시대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0: 네.
1: 세오라고 하는 그게 때문에 그 돈을 내서 최우선적으로 검색하게끔 하는 시장, 광고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지금은 AI 엔진을 최적화하는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지금 AI 알고리즘에서 최상단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인데 AI는 사실은 이렇게 그 네이버 알고리즘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AI가 모든 걸 뒤져서 찾아주기 때문에
0: 네.
1: 그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저기 스몰 브랜드 또는 뭐 로컬 브랜드도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한편으로는 좋네요.
1: 예,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까칠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성향을 맞춰 그 우리 주인님을 잘 아는 내 AI 쇼핑 에이전트가 전국에 있는 매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런 제품을 찾아다가 딱 주기 때문에 그 스몰 브랜드의 시대가 온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한편
0: 네.
1: 또 어떤 주장이냐면은 다 검증된 가장 잘 나가는 탑 브랜드들만 더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0: 둘 다 맞다. 모른다. 군요,
1: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향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0: 네.
1: 그 우리 AI 엔진이 약간 더 객관화 된다면 우리가 그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0: 네, 그럼요.
1: 예, 그 꼬리에 있는 아주 진정성 있고 광고도 안 하지만 독불장군처럼 장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방 도시의 중소 상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AI를 써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검색할 때 제 질문의 의도라든지 제 상황을 알고 이 친구가 결과를 주거든요. 그런 제품은 더더욱 희소한 뭐 난 남들은 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어 이러면 꼭 대형마트가 아닌 것도 이길 수 있지만 정반대로 품질이 가장 좋은이라고 조건을 줄 경우에는 기존 유통 강자들이 또 계속 강자일 수도 있고요. 이런 네. 변화가 아주 다이내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기업 유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도입해야 되고 시스템도

0: 바꿔야 되고 또 나름 판매, 세일즈 AI 에이전트들을 엄청나게 교육시켜야 돼요. 고객들의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이게 좀 많은 투자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는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건 궁금합니다.
1: 아직은 우리 뭐그 아마존하고 월마트가 작년부터 막 이제 시작한 거니까 전 세계 최고의 소매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재고 관리라든지
0: 네.
1: 그뭐 지금 이제 우리 소매업이라는 게 유통산업이라는 게 뒷단에 이제 제품을 잘 조달을 해야 되는 SCM의 이슈가 있고 앞단에는 이제 고객하고의 관계라는 그런 두 가지 큰 전선이 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오히려 그 물품의 조달이나 상품의 조달 이런 쪽에서 AI가 좀더더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그 재고 관리 쪽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그 AI를 활용하면은 그 수요 예측이라든지 재고
0: 맞아요.
1: 배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혁신이 있고 이미 물류 혁신은 우리가 한번 겪고 왔잖아요.
0: 네.
1: 물류 배송 뭐 쿠팡의 물류 그래서 물류와 배송 쪽도 지금 다시 AI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소매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AI가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거기 때문에 지금 소매업에서 AI화 쇼핑 에이전트화는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 소비자 관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쇼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검색하고 찾는 번거로움이 AI한테 전부 다 넘어가면은 그 우리는 더 많은 경험 한 사람이 과거에 뭐 쇼핑을 이전 세대에 살면서 뭐 100만 번 했다면 지금은 뭐 1000만 번도 할수 있는 그런 경험만 하고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고 무인 택시를 만약 우리가 그 일반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 더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 제자가 세크라멘토라에 사는데 그
0: 예.
1: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을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니까
0: 예.
1: 그 무인 택시를 타고 한 두세 시간씩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책도 있고 그냥 뭐 움직이는 응접실처럼 지금 미국의 현재 벌어지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0: 네.
1: 쇼핑도 뭐 지금 뭐 앞으로 쇼핑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이 생각하는 그런 쇼핑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예, 여러분, 우리가 해 뜨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냥하고 돌아오면 쓰러져 자던 시대에는 어떠한 생산성이 더 많아지진 않았는데 그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이걸 돈 주고 사 하는 일들도 생겨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또다시 펼쳐진다는 얘기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앞서
1: 그렇습니다.
0: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롱테일도 있고 기존의 시장 강자도 있고 이런데 약간 시장에 좀 고루 참여하고 다양성을 위해서 공공부문 혹은 국가에서 이른바 뭐 전통시장 보호하려고 도입한 정책들처럼 이런 AI 유통, AI 판매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재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망 관리 이런 것들까지 조금 공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그렇게 들어오면 이상한데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1: 글쎄요, 뭐,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지만 똑똑한 기업이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AI 에이전트가 그런 브랜드들을 더잘 찾아서 그 독특한 취향을 또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특한 취향을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이 안 됐지만 그런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다 합쳐지면은 그런 걸 만족시키는 어떤 진정성 있는 브랜드는 오히려 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어디 큰뭐 마트에 입점해야만 되고 백화점에 입점해야만 장사가 되고
0: 맞아요.
1: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생산업체한테서 소매업체로 권력이 유통업체로 한뭐 2020년 전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넘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한테 권력이 넘어갔는데 소비자가 잠깐 권력을 쥐고 있다가 플랫폼한테 권력이 또 넘어갔잖아요.
0: 네.
1: 플랫폼, 우리 쿠팡 같은 플랫폼.
0: 네.
1: 지금은 다시 AI 알고리즘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매업체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또한 번의 혁명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절대 강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뭐이 이론적으로 요새 많이 우리 그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0: 네.
1: 그 진정성 있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확실하면은 기회가 온다는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좀 희망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학계에서 미래의 뭐 마케팅, 경영, 유통, 뭐 바이어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는 좀 다른 지향, 많이 팔고, 많이 남기고, 성공하고, 시장을 장악하고가 아니라

주고 그런 풍경들은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뭐 그 풍경 안에 사라진 풍경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을 에어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고르다. 세상 고르는 게 제일 힘듭니다. 특히 점심 메뉴 너무 힘들죠. 네, 고르는 어려움 한번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유튜브 댓글창으로 언니님께서 이거 AI가 노래 부르는 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래 괜찮았죠? 오늘 노래 괜찮았어요. 가사도 괜찮았어요. 고른다는 건 손끝의 일이었어. 실패해도 그게 내 여름이었어. 다 똑같이 반듯한 매끈한 세상에서 틀려도 내 선택이 나를 나로 만들었어.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이렇게 선율을 만들어 부르는 거는 바로 우리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가 인자개작 시간에는 가수로 바뀝니다. 정확히는 스노우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김세령 담당 PD가 오늘의 방송 내용과 이 음악의 주제와 톤과 여러 가지를 프롬프팅 AI한테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10분 만에 노래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강산에가 노래하는 할아버지와 수박입니다. 앞서 우리 인공지능이 부른 고르다와 강산에가 부른 할아버지와 수박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좀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도요, 저는 좀 실패하더라도 할아버지가 골라오고 엄마가 골라온 장바온 시장에 쫄쫄쫄 쫓아가서 간식이라도 하나 얻어 먹었던 그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예, 여보세요.
4: 아버님 되시죠? 어린이집인데요.
3: 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4: 아이, 손을 씻기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아이, 뭐라고요? 아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5: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3: 이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4: 2억 4천이요? 고의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닌데.
5: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4천만 원 중 3,300만 원만 인정될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4: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에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나 봐. 그 친구가 그랬다지?
3: 아이고야. 그 얼마나 다쳤대?
4: 뼈가 부러져서 부모가 소송까지 냈다던데.
3: 아니, 그런 경우는 넘어뜨린의 책임이야? 아니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치원 책임이야?
4: 아, 그러게.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다쳐서 소송 냈다던데?
3: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
5: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5: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6: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년 9월 27일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 2개월 정도 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5: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6: 네, 아이 부모 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6: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 사건에서 법원은

0: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호자 도착까지 40분 이상 병원 이송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그 보육교사와 그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원고 측이 청구한 2억 4천여만 원 중에 3,300만 원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3,3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구한 금액이 2억 4천으로 굉장히 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한 8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된 건데, 어린이집 측 책임이 꽤 무겁게 인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금액이 크니까, 아니면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좀 대폭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본 사건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0: 네, 그 판결문만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을 작게 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치료비를 모두 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추가 청구 됩니까?
0: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그 판례 입장에서 소송 변론 정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전혀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할퀴고 무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아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에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배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보육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 측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그동안 다른 원아가 자기 얼굴을 할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었던 점을 근거로 다른 원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0: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그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1: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죠?
0: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 메시지로 그런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볼수 없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 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 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의 부모 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또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토대로 그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 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0: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상층의 상공의 영향으로 덥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서울 28도, 춘천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전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오전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내부 순환호 성수분기점 방향 정릉 터널에서 기름 램프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따라 의정부 쪽으로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도봉 터널 출구에서 입구 구간 1차로를 점유하고 안전 점검 작업하고 있고 월계 1교 부근 1차로 막고 시설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일대까지는 차 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뿐 아니라 부정선거 구호도 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도 개표소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였던 주말에 비해 규모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평일 첫날인 어제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 1만 5천여 명 정도였다고 밝혔는데 주말엔 한때 3만여 명이 운집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400여 명가량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경찰에 투표함 반출 협조를 요청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3: 네, 시위 초기와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띈다고요?
5: 네, 시위 초기엔 재선거 요구가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등장했던 구호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도 늘었습니다. 개표소 시위는 정치색을 빼고 과격한 구호는 자제하자는 측과 부정선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구호 내용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물면서 촬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일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4: 네, 처음에는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력과 목소리가 유입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2030 참여가 눈에 띄었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중장년층 이상 참석자들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조직 동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면 이번 개표소 앞 시위는 시민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안고 수시로 합류하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표권 침해를,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 주장을 말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7: 선거 관리 이 차원의 여러 가지 부실을 관리하고
8: 차재원 부산 각동대 특임
7: 부정선거 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면서 의심과 불신이 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됐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장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진검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9: 진정! 진정!
10: 아, 얘들 너무 괴롭다, 진짜.
6: 중국 기자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한 타이완 기자가 등 뒤에 직접 대만 방송사라고 적은 종이를 붙인 채 취재에 나서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신과 분노를 낳고 확장하는지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거대 양당의 시선은 일제히 차기 당권 경쟁을 향해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순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당내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11: 네, 국회입니다.
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예고하지 않았다고요?
11: 네, 정청래 대표는 연이틀 통상 일정, 즉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제사 끝나고 놀 생각하면 되느냐고 꼬집는 등 여당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대통령 유럽 순방길 배웅에도 정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침 조정식 국회의장 만남차 국회를 찾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선관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의전 인원을 최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전국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가
1: 홍익표 청와대 전
0: 최소한 거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표도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2: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를 두고도 당내 친명 친청 의원들 사이 의견은 미묘하게 갈립니다. 당권파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지 생각이 갈린다며 선을 그었고요. 반면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절반의 승리이자 실패란 평가가 중첩됐다며 정 대표 공과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질 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지가 불안한데요.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요.
2: 네, 장 대표는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사전투표 폐지, 전국적 재선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을 뿐 거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쳐놓고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2: 거취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란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한 가운데 당내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봉에 선 건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조찬 모임에 이어 선거평가 토론회까지 줄줄이 개최하며 지도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마치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는 냉정한 외부 평가가 나왔고요. 토론회 나선 초선 3인 김재섭, 우재준, 정현욱 의원은 일제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초재선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이어집니다. 지방선거 결과 분석은 물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지만 지도부를 사퇴시킬 뾰족한 방법은 없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을 거다. 무력감도 감지됩니다.
4: 네, 그리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젯밤에 중간 집계가 발표됐다고요?
2: 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어젯밤 기준 전국 91곳이라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50곳이라고 밝혔는데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선관위 전체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는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늘었다가 전국선거가 없었던 이듬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등 휴직자 쏠림 현상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잡음 속 선관위는 외부 진상 규명위를 꾸려 내일부터 최소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조사부터 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나아가 재선거 실효성까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는데 다만 선관위 폐지는 너무 넓은 영역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여야가 어제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는 금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부터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도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4: 첫 방문지인 벨기에부터 이탈리아, 교황청 등 열흘간 유럽 외교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출국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9시쯤 첫 순방지인 벨기에로 출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벨기에 도착 직후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현지 시각 10일에는 벨기에 총리 국왕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 수교 125주년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의

0: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순방국인 이탈리아에선 국빈 자격으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합니다. 현재 시각 14일부터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과 처음으로 만나고 특별 미사에 이어 직접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길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과 만남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등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발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북한 매체들은 어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소식을 오늘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조선중앙TV에 보도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정규 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접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부터 편집해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군평 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셨습니다.
3: 네, 보시는 것처럼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보여주면서 편집에도 꽤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공항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부터 시작해 저녁에 열린 연회 일정까지 일단 35분가량을 방송했습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되는데 방송 분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행사를 하루 뒤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한참 늦은 보도죠. 하지만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도 꽤 간격을 두고 보도하는 북한 TV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신속한 조치입니다.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엔 다음날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관련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번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어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수만 인파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는데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오늘 관련 사진 80장가량이 실렸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상세히 보도됐죠?
3: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열린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법집행, 군사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오늘 북한 매체는 해당 발언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중국을 향한 견제구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낸 겁니다.
6: 최수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꽤 조용한 상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최근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추고 있습니다.
7: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김정은을 압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5: 압박까지도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 체 비아디 등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관보 공개 직후 철회됐다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를 재강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일 IAEA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는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 시찰 보도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시찰 당시 사진에서 포착된 원심분리기와 원심분리기 연결망의 구조가 과거 북한이 공개한 농축시설과 유사하며 내부 구조와 배치가 IAEA가 영변에서 관측해온 새 건물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지도부 재편을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사이 현장 분위기가 하루마다 크게 달라지고 있고 일부 참가자들 사이 갈등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8: 김인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맞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우리 박지원 대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맘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1: 네, 저희가 녹취를 두 가지를 들려드렸는데 앞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제 김민석 총리를 칭찬하는 그런 발언이었고 뒷부분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9: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은 김민석 총리라고 딱 명칭을 네.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각별한 애정도 있으셨을 것 같고 임기 1년을 무사히 마쳤으니 그에 대한 칭찬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근데 정청래 대표를 콕 집었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로 뒷받침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단체장 12대 4 정도면 승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그리고 재보궐선거 특히나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 갑 그리고 평택 을에서의 패배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 기자들이 저러고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대통령께 물어봤는데 뭐 이 정도면 이긴 거 아닙니까?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겸손하자는 차원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함께 뭔가 좀 더욱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1: 네. 야당 입장에서 보시기는 어떻게 해석되든가요?
10: 그런데 마지막에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예.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민주당 전체가 딴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딴 마음 먹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보다도 오히려 8월 에이스 전당대회가 더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군데 지적들이 있었죠. 특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연수에서, 개항이 아닌 연수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초선으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본인의 지역구 선거운동보다는 부산에는 정청래 대표 가지 마라. 거기에 있어서는 그냥 전재수 의원에게 맡겨라. 하정우 후보와의 어떠한 좀 오빠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막판에는 사실 전북에 있어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전당대회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 역시도 마지막에 격전지를 가기보다는 호남 지역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8월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의 표가 가장 많은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딴 마음 먹었다라고 보실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당내 갈등이 터져나오는 것을 대통령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살짝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 자, 그럼 오늘 그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거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걸 지금 지방선거 책임론과 연결시키는 건 좀 과도한 해석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9: 사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나왔으면 언론에서 뭐 어색한 분위기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지 네.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선관위 문제라든지 뭐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은 당력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화시켰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명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결국 어색한 기류 그런 것 때문에 초대하지 않은 것 아니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정청래 대표는 같은 시간대에 지금 전북지사 당선인인 이원택 후보와 이 약속이 잡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지방선거 이후의 일정 사실 정청래 대표가 선거 끝나고 며칠 동안 일정을 안 하셨어요. 그 아마 수석 대변인께서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 동안 몇 달 동안 거의 쉬지 못했기 때문에 좀 푹 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나오지 못한 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든 안 했든 논란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4월에 인도 순방 출국 때 모습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순방 유럽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는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이 자리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은 통상적이라면 국무총리는 환송 때 말고 이렇게 귀국하실 때 정도는 참석을 해도 출국하는 장면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9: 맞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9: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이제 한성숙 지명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가 임기를 하는 동안 마지막 순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방인 만큼 가실 때 아마 또 귀국 때 가실 것 같은데 가실 때 오실 때 두 번 다 좀 마중을 하러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상황도 좀 주목할 만한. 합니다.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 워낙에 최고위원직을 수행을 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던 최고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압박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10: 그렇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 있다가 이번에 또 민주당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재 영입 형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한동안 이야기가 나왔었던 ABC 그룹에서 뉴 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인사가 되었죠. 그리고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싸는 강성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지방선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제대로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상 최고위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부가 와해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 대표는 대통령의 공항 환송 행사에 나가지 않고 전북도지사 당선인인 이원택 당선인과

0: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것도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친명계의 김관영 후보와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둘 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김관영 후보는 본인이 직접 대리비를 청년들에게 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원택 후보 당시 후보 역시도 식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식사비 대납을 했었던 그 당사자도 원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이원택 후보는 몰랐었다라는 본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김관영 후보는 바로 제명처리를 했었던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이 있었죠. 그 혼란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지역의 민심들, 민주당 당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친청계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던 이원택 당선인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과의 어떠한 갈등 관계에서도 전당대회에 반드시 출마를 해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1: 예. 어쨌든 지금 뭐 전당대회 8월까지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닷새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 아니라니까.
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2: 우리 엄마 상주 양촌 출신인데.
4: 이준석 올라오는데 궁금해서요.
2: 살다 시현장 중국 인사를 할 건다 상상도 못했네.
4: 대박.
1: 네, 6.3 지방선거 이후 각 당도 혼란스럽지만 지금 올림픽 공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여론 자체도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가방을 열어서 확인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어머니가 중국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시위를 하러 오는 그 참가자들이 워낙에 이제 여러 부류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 상황 너무 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5: 저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볼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저 핸드볼 운동을 하는 친구들의 짐을 수색할 권한이 전혀 없죠.
1: 그렇죠.
5: 저런 잘못된 것이고 지금 영상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경찰들에 대해서도 중국인 경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물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시위를 하러 오는 분들 중에 저는 순수하게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러온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섞여서 뭔가 교묘하게 계속해서 본인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순수하게 참정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태극기만 흔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조기나 이스라엘기 이런 것들은 다른 태극기 집회의 성격으로 비춰질 오해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 구호는 하지 않는다. 그 오로지 재선거만 이야기한다. 그리고 애국가 재창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인가가 평화를 무조건 추구한다였습니다. 저렇게 다툼이나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절대 지양해야 된다고 그 친구들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5: 저는 우리가 봤던 영상에 나온 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면 개인 의견입니다만 저분들은 전 부정선거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나와 있는 순수한 이 참정권을 주장하는 분들과 저분들은 전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좀 전형이 됐을 때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전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많은 학생들 여기 좀 거리로 몰려나온 2030 사람들은 좀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낮이 됐을 때 그리고 주말에 좀 많이 모이는 또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다수인가에 따라 이 구호나 목소리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다 같은 부류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 예. 그러니까 조금은 좀 다른 목표를 가진 참가자들이 네. 이곳에 섞여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뭐 이른바 프락치로 이제 의심을 해서 뭐 검열하는 그런 모습도 네.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0: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민

0: 들을 오히려 시민들, 자원봉사자들께서 앞뒤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길을 터주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정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제가 또 이제 동영상 생방송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재선거만 외치시다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원들마다 뭐 일부 재선거여야 된다, 전체 재선거여야 된다, 혹은 재선거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니까 국민들께서는 정치권도 믿지 못하면서 스스로 나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일이 하루 이틀 안에 일단락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가지고 집에서 기다려주십사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빨리 여야가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는 선관위의 안일함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이 선거철에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복직을 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그렇죠.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게.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는 어차피 딱 정해진 기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정해져 그렇죠. 2027년 선거도, 28년 선거도 이미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하는 일정에 맞춰서 선관위 직원들이라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직원들이라면 그때를 피해서 휴가를 쓰고 선거가 아닌 기간에 그때 휴가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만 뭔가 휴가자들이 집중되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실한 관리, 또 안일한 관리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선관위 사태가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수년 전, 뭐 4년 전 선거 때도 소쿠리 투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이 방패막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권이 너무 선관위를 뭐 건드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자성도 좀 하게 되고요. 정치권이 너무 선관위를 그 개혁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실기한 게 아니란가는 반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라도 지금 그 선관위를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휴가를 쓰는 행태나 지금 수년 동안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선관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 마지노선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관위를 거의 해체에 가까운 해산을 시키고 다시 모집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에 가까운 그 정도의 뒤바꿈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믿어주시지 않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3: 예,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투표용지 그 부족 이 문제뿐 아니라 이후에 선관위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이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도 뭔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5일경에는 뭐 한 50군데 정도라든지 8일에는 91곳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선관위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휴직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네. 과거부터 알려지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특별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선관위 측에서 본인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찰 받을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겠다. 네. 다만 위원들은 외부위원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껄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권력들, 수사기관의 수사는 계속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선관위원장이 이제 토요일에 사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과 그리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고 그때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지방권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할지도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한동훈 의원과

0: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도 넣겠다. 이런 법률 개정을 1호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는 초반에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더 이상 지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없이 빠르게 수사가 되고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쇄신, 이 선관위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0: 결론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되는
1: 예.
0: 거거든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국정조사와 특검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빠르게 지금 국정조사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1: 네.
0: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땐이두 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빠르게 내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2: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3: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특검
2: 예.
3: 저희는 다 받자는 입장이고요. 일단 정치권이 빨리 모여야 됩니다.
2: 예.
3: 일단 이 사건을 좀 규명하는 일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전면 재선거를 내세우면서 전면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이 임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재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이 순수하게 나와 있는 뭔가 이 선관위에 대한 분노 이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부정선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정선거 세력이 있고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사실 지방선거 직후 본인에 대한 거취 문제가 압박이 오자 본인의 이 당력을 지금 여기다가 쏟아야 된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사실 들어줄 수 없는 일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이 집권 여당에 요구를 하면서 그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로 가면서 본인의 거취를 지금 일부러 결정 안 하고 계속 당권을 유지하려는 그 속셈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라 마라 권한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사법부 내지는 선관위에만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모여서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무슨 대책과 무슨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지 일단 만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전면 재선거 우선이다.
0: 네.
3: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전 아무리 봐도 속셈이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시위 현장을 찾았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국 재선거,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거, 뭐 특검,
0: 네.
1: 사전투표 폐지 요구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지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가능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2030 청년들이 하고 있는 말씀들을 전달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재선거는 당장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처음에 그 투표한 날 저녁에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밤 12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경에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선관위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재선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소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 같은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장 이미 선관위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최근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을 중심으로 이 사안을 풀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특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지만 민주당은 과거에도 통일교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국민적인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특검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신천지 사건도 함께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당선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가운데 있어서 원내 지도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대표가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도연 대표는 자꾸 전선을 넓힐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당원들의 재심임을 묻는다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금 전국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의견일지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재선거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거야. 뭐 정치적인 구호로 네. 생각하면
5: 본인의 그냥 본인의
4: 뭐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나요?
5: 그렇죠. 네.
4: 본인이 대표로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뭐 그거는 구호로서 네.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투표지 부족 사태가 생겼던 곳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볼 때
5: 그렇죠.
4: 네. 아마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한 6만 표 이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2: 네, 네.
4: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치적 구호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심 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재선거를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으로는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요.
3: 그렇죠. 불편하겠죠. 예. 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사실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전략이 좀 유효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당선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지도부가 지금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전면 재선걸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패배한 측에서 사실 정원호 후보는 승복을 했습니다.
1: 예.
3: 사실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는 패배한 정원호 후보거든요. 후보가 정원호 후보가 승복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승리를 한 진영에서 갑자기 전면 재선거를 하자. 저는 부분 재선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표차, 6만 표차 이런 거기 때문에 22개소 지금 아직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종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 그리고 투표용지를 당일 재공급한 투표소 그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좀 위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이 투표 지연 때문에 6시 이후에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소. 저는 그런 투표소들은 이 참정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재선거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때문에 저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불편한 상황이고 곤란한 상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는 사실 당론은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당론을 이게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그 당의 분위기는 없는 건가요?
0: 일단은 빨리 정해야 되는 것은 예.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내일 저희가 당에서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야가 빠르게 이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거에 있어서 6만 표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내 사건에 있어서는 재선거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투표용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투표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집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이 투표용지가 갑작스럽게 원래 그 전 전날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 준비가 되었고 이런 것들도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답답하셔도 조금은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을 믿고 기다려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재선거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도현 대표가. 이거는 사전투표와는 사실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본투표에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고 사전투표 문제는 또 나중에 다른 이슈로서 열어보니까 몇 군데 지역구에서 특이하게도 같은 숫자가 나왔더라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0: 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도연 대표가 본인의 거취 문제들과 연결을 해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본인이 당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삶의 그 길도 보이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 투표수 부족과 관련해서 당론을 모으는 게새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도읍, 정정식, 성일종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내 의원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0: 일단 정전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분 중에서는 가장 찐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전식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장도연 대표 체제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장도연 대표 체제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승리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었던 분들이 당선이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속도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선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당을 언제 시킬 것인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감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변화와 그리고 장도연 지도부와의 거리에 대해서는 아마 세 명의 후보가 비슷한 형태로 발언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뭐 저희가 이제 앞서 민주당 당내 상황도 살펴봤고 국민의힘 당 상황까지도 짚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역시 상당히 이제 장기간 이어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좀 해결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취임 1년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농담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우리 한성수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2: 네. 공무원들에게도 괴로움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성수 후보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칭찬을 한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성숙 그 지명자와 그리고 사실 하마평의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한성숙 지명자 아닌 다른 두 분을 예측하는 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2: 그랬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숙 지명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가 김민석 총리였고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인 총리가 아닌 아무래도 좀 관리형, 좀 일을 할 총리를 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두번 연속 정치인 총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중도 실용주의, 뭔가 실용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정부,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한성숙 후보자가 아무래도 장관 시절 일을 좀 많이 하기로 또 소문이 들려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지명의 이유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서 공무원들은 아마 웃지 못했겠죠.
5: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모두 91곳이었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조사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0: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7: 성원에드피아.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턱.
1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9: 엄마
20: 민준아
19: 유정아
2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2: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9: 아빠 늦게 와도 돼.
2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9: 나도 바쁘니까 끊어.
2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사실상 24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거래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원달러 시장 24시간 거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달러 시장은 원화와 미국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 시장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환전이나 외환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현재 원달러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 6일부터는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선진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은 밤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수출입 기업들도 야간 환율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실제 달러 결제는 은행이 영업하는 날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거래를 하더라도 결제는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원달러 시장의 24시간 거래 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춘천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볕이 강할 때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칠곡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남청주 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1km 구간 정체인데요. 안성 나들목 갓길에서도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이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안성 휴게소 2차선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60km 안팎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이제 소래터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5: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오, 오,
2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8: 살아있는
2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선관위 직원들이 첫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요?
3: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등 모두 5곳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한 절차와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투표소 내부 CCTV도 차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고발인 조사는 어제 진행됐다고요?
3: 네,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어제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뿐 아니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에서도 서로 다른 투표소 사이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401표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신안, 장성과 함평 등 두 후보가 같은 표를 득표한 투표소가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며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만 일치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투표지를 절반만 인쇄한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확하게 사실부터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A부터 Z까지 팩트부터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함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 개정부터 헌법적 문제까지 대안을 모색해 누가 봐도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와 고려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 총학이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7년 거리에서 쟁취한 참정권이 38년이 지나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주석, 오늘 평양 북중 우이탑을 참배한 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 과거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미국 견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4: 네, 베이징입니다.
2: 네, 시진핑 주석 방북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4: 네,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한 뒤 환성 오찬에 이어 귀국길에 올 거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과 함께 싸운 6.25 전쟁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방북 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입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앞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른바 한반도 단검 발언이 있었죠.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해서 논란이었는데 반대로 중국엔 북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올해는 북중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조약이기도 한데요. 앞서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소련 해체 때 사라졌던 자동 개입 조항을 부활시켰죠. 북한의 안보 뒷배는 중국이 원조란 점을 강조하면서 북러 밀착을 견제한 측면도 엿보입니다.
1: 네,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은 없었죠?
4: 네, 이른바 전략 협력, 즉 반미 연대를 위해 비핵화를 희생했다는 총평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할 명분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2019년 북한은 미국과 핵탄판에서 고배를 마신 뒤 시 주석을 국빈으로 맞이했었죠.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 지 7년 만에 중국을 통해 핵 보유를 묵인받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핵심 이익으로 삼는 중국은 북한과 외교, 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을 비롯해 여러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을 지렛대 삼아 북한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수건 사업이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일단 궤도에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일본 언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중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려 하지 않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묵인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에 관한 강한 입장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해 미일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미국과 대치해서 중국의 방패 역할을 기대하는 북한의 의지가 일치한 형태라고 해석했습니다.
1: 검은 월요일에 8%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8,000선을 돌파하면서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1,000선 아래로 무너졌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이며 1,000스닥 회복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고요?
5: 네, 점심시간 직후인 1시간 전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7% 넘게 올라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도 더 상승폭을 키워서 8,000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7,484의 거래를 끝낸 코스피는 오늘은 그보다 2.85% 오른 7,697로 상승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 지수 상승폭은 더욱 확대돼 개장 12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서서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등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가량 올라 32만 원 근처에 있고 SK하이닉스는 14% 가까이 폭등하며 218만 원대까지도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주의의 반등과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의 강세, 환율 진정 등에 힘입어 어제 폭락분을 만회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89% 오른 937로 출발한 뒤 가파른 상승세에 개장 20여 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현재도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도 10원 넘게 내린 151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넘게 올랐던 국제유가는 양국이 상호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마감했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가 상승폭도 축소됐고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일부 완화돼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환율 안정화 조치가 환율 하락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방한 성과에 대해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에는 로봇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큰 기회가 있다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갔다가 관중들의 야유 세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 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챔피언 결정 3차전을 직접 관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의 모습이 비치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퀸즈 출신으로 맨해튼의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뉴욕에서는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수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자, 이 기자가 어제 시위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던가요?
1: 네, 오늘로 시위가 이어진 지 닷새째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밤을 새운 듯 담요를 덮거나 누워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만 명이 넘게 몰렸던 지난 주말보다 인파는 줄어든 것으로 보였지만 경기장 주 출입문 앞을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0: 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1: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호가 바뀌었다는 거였는데요. 뭐 주말까지는 현장에서 재선거 요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표현이 더해졌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가 반복됐는데 주말 새 잦아들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당일개표, 수개표라는 구호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0: 예, 주말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실까요?
1: 네, 주말에는 시위 참가자들의 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졌었는데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 집회에 나온 사람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파색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누군가 다른 정치적 구호를 외치려고 하더라도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0: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참가자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른 거군요.
1: 네, 근데 이들이 모인 출발점은 사실 같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하지 못해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태의 원인이 뭔지, 책임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을 문제 삼으면서 부실 선거라고 지적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투표 시스템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점은 같은데 계속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이번 개표소 시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개 집회 현장을 가보면 주최 측이 앞에 나서고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잠실 개표소 앞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각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관위 책임론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0: 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시위가 길어지면서 각종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그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장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1: 네, 어제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장 출입이 막아지는 제지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표소 시위가 진행 중인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에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현장을 살펴보니까 태극마크가 새겨진 선수복을 입은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경기장 외벽 쪽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필요한 공과 장비를 찾기 위해 선수들이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정말 핸드볼 선수인지 어떻게 믿느냐면서 출입을 막아선 거였습니다.
0: 예,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좀 당혹하면서도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선수들의 가방 검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선수들이 사정을 설명한 끝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공과 짐들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기장 밖으로 나온 선수들을 향해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소지품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학생들을 둘러싼 채 이동을 막으면서 현장은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방을 열고 소지품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떠밀리듯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 예를 들어 투표용지 같은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을 벌인 건데 당시 선수들이 현장을 벗어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0: 예.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선수들뿐만

0: 아니라 현장 질서를 관리하는 경찰들에 대한 허위 사실도 난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금 경찰은 게이트 앞에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이어가면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관등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이 아닌지 묻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얼굴과 대화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과격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일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총기 제작을 언급하는 글까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SNS에 댓글로 올라온 글인데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뭐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무력 진압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이 신고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해당 게시글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중협박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관위의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경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합동 수사 체계가 가동되기 전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광진, 송파, 강남, 강남구 등 선거관리위원회 5곳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어제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앞서 발표했던 것보다 많은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고 새롭게 밝혔는데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현재까지 고발된 사건을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해 수사하게 됩니다.
0: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이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유력한 1승 상대인 남아공의 최근 경기력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전을 완전 비공개로 치러 누가 뛰었고 또 점수가 어땠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조별리그 통과를 절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남아공 대표팀의 멕시코 도착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선수단과 기술진 대부분이 미국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해 일정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삼은 파추카는 멕시코와의 1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시티보다 더 높은 2,400m에 있는데 고지대 적응을 위한 시간도 하루 잃어버린 셈입니다. 멕시코 현지 도착 다음 날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을 주고받고 몸을 푸는 선수들 표정을 보면 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평가전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TV 중계는 물론 언론사와 관중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이날 어떤 선수들이 뛰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 점수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아공이 1-0으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가 상대인 자메이카 감독에 의해 1-1 무승부로 다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빅리거 출신 없이 자국 리그 선수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남아공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2: 상대해야 하는 세 팀은 우리와 실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겁니다.
1: 홍명보호로선 무엇보다 아프리카 팀 특유의 피지컬이 최대 강점인 만큼 맞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0: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인 결승골로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이끈 황희찬 선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임박하면서 멕시코 현지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3: 황희찬이 손흥민과 경쟁하듯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대표팀의 훈련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를 16강에 올려놓은 카타르 월드컵이 벌써 4년 전. 황희찬은 이번 월드컵에서 그런 장면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4: 그런 장면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매 경기마다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5: 미드필더입니다.
4: 또 그런 장면들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이번 대회에서도 황희찬의 활약은 중요합니다. 장신인 체코 수비진의 뒷공간을 뚫기 위해서는 황희찬처럼 빠르고 저돌적인 전방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크레이츠와 라울 등 소속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선수들이 많아 상대 전력 분석의 정보원으로서도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4: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또 저희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3: 멕시코의 주요 거리는 월드컵 출전국의 국기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이곳에서 흥겨운 춤과 함께 월드컵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데 유독 한국의 태극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6: 한국 축구는 매우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부분이 강합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3: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이곳 멕시코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임박하면서 멕시코 특유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지고 전략적 협력이 강조됐는데요.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7년 만에 방북이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외국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을 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일단 이제 북한을 관리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시진핑 주석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9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요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를 패권국가로서 함께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점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어야 된다. 이런 그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제사회 각국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순이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였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블라디미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해서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음 방문지를 이제 북한을 선택한 것이죠.
0: 예.
2: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에 대한 이제 견제 연대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을 도모할 것인가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동안 소원했는데 그리고 북한이 계속 러시아 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을 다시 전통적인 중국 북한 관계로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방북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부부를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이제 영접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신데 펑리위안 여사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원하는 것이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이후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이 봉쇄되고 일체 무역이 중단되는 와중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광복 80주년 그 행사에 특사를 보내서 친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한 것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피로 맺은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정세가 변한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변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의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악화되는 북중 관계의 복원을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끝나고 방북을 2019년 만에 이제 7년 만이죠. 다시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0: 예. 북중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럼 회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이 결국 빠졌는데요. 대신 전략 협력 강화 그리고 양국 간 교류 확대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4: 조중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시대의 북중 관계 그리고 친선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도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2: 그것이 이제 고정되거나 불변의 중국의 입장은 아니고 지금 이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북한 달래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한 그런 시진핑 주석의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0: 예.
2: 사실 지금 뭐 양국 정상이 관계 복원을 얘기하면서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다. 그리고 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중 관계가 북한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은 번들을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양쪽이 악화된 관계를 복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서로의 불신을 어떻게든지 좀 더 해소하려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지
0: 예민한 지금,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거군요.
2: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한 얘기가 중국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다리인데 러시아에 한 얘기입니다. 북한 외무성 지난달 담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019년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첫 상봉을 한 것이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가지고 역사적 사변이라고 북한이 축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북한도 지금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 수준에 맞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2024년도 푸틴 대통령 방한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은 이제 양국 관계가 명실공히 동맹 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본다면 그 2024년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사인하기 전에는 동맹 관계에 있던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1961년도 우호친선 조약 제2조입니다. 군사적인 자동 개입 조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이제까지 북한에 어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보관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더해서 뭐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보단 둘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중국과도 다시 잘 지내겠다. 대신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화두였습니까? 대만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진핑 주석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0: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에 혹시라도 그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예. 중국이 어떤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신빙 주석 방북 바로 전날에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해서 네. 핵무기에 관해서 무슨 타협이 있었다. 미중 간의 이거는 다 가짜뉴스다. 미국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불안한 거죠. 예. 혹시 중국이 몰래 미국하고 우리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타협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사를 두고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중국은 아예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회담 직후에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좀 가진다고 봐야 됩니까?
0: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할 것은 한다. 당시에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대중 경제 제재 조치를 잠시 중단을 했지만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와중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 측이 미국에 어떤 양보를 하고 지금 우리 김정은 정권에게 어떤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핑 주석의 방북이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김여정 부장 명의로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하고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장에 가서 계속 핵탄두를 펑펑 생산하라고 얘기하고 예. 지난번에 자초되었던 강건호 항해 시험을 참관하면서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핵전쟁을 억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심핑 주석은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의 빗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북한은 중국의 하나의 원칙 정책을 모든 힘을 다해서 지지하겠다고 일부러 얘기한 것도 네. 우리는 배신을 안 하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어떤 압박도 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에 심핑 주석이 방북을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 2월에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6월에 이제 심핑 주석 방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비핵화의 빗자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이렇게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북한을 달래서 러시아로부터는 좀 거리두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복원하긴 하지만 또 이면에서는 서로가 셈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오늘 우이탑을 방문한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위협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의 절대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북한이 중국에게 받은 신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6.25 전쟁 때 누구 덕분에 북한이 생존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 아무리 내가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이거에서 떨어져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뭐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론까지도 얘기하면서 통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선대의 정책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혈맹으로 맺은 위대한 우정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발전해야지 러시아랑 잘 지낸다고 해서 중국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북한만 손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그 6.25 전쟁 기념탑을 참배하면서 강조하고 또 심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게재한 그 기고문에서도 좀 톤은 점잖습니다.

0: 있습니다만 과거를 잘 기억하고 선대의 그런 업적을 잘 승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번 그 북중 회담을 두고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과제를 가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북한이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하지만 한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번째 해외 순방이 바로 북한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난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베이징의 국빈 방문 초청을 했을 때는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외국 정상 초청 방문이다. 그만큼 시진핑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달라는 메시지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비록 미국과 경쟁하는 연대를 구축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러시아, 북한과 가까워지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러시아도 책임져야 되고 핵무장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7년 만에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은 쏙 빠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5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사별하고 오래도록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 남매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평소 생활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설령 정신이 맑으셨다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중환자실에서 거액의 인출을 허락했다니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막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냐면서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의식도 없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고 또 새어머니가 다 썼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좀 황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황혼에 재혼을 하신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사이에 이제 상속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관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는 네. 재혼 배우자와는 함께 지낼 시간이 적은 것도 있고 네. 친부모와처럼 유대관계를 쌓고 지내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1: 그렇죠.
2: 게다가 이미 재혼하실 때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부분인 듯합니다.
1: 아무래도 법률상 배우자랑 또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이제 같은 순이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순위가요.
2: 네.
1: 근데 이제 상속분이 배우자한테 좀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1.5를 더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은행 계좌에서 예금 인출해 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뭐 부당이득이다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네.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선 새어머니께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셔야 합니다.
1: 네, 그렇죠.
2: 대부분은 배우자가 그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증여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2: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1: 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선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현금이 인출된 부분입니다.
1: 네.
2: 실질적으로 당시 아버님께 의식이 없으셨다면 이전에 증여 의사를 표명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의식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뭐 진료 기록 이런데 아니면 간호 기록 이런데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게다가 이제 또 부부 사이에 내가 너한테 현금을 증여한다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 새어머니가 증여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경료를 위해서 증여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0: 네.
1: 현금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위임장 작성하는 게 증여회사를 가장 명확히 알수 있기는 하나,
0: 네.
1: 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증여를 100%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다만,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고요.
0: 네.
1: 실무상에는 평소에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0: 네.
1: 인출된 금원의 규모,
0: 네.
1: 혼인 기간, 이나 송금 시점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중에 이런 비슷한 금융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0: 네.
1: 아니면 그 인출한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의 경우 혼인 기간도 매우 짧은 데다
0: 그쵸, 한 2년.
1: 네,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0: 네.
1: 이런 점, 당시에 송금을 이루어질 당시 아버님의 건강 상태,
0: 그쵸.
1: 계속 자녀분들이 이야기하신 해당 거래 내역이 이례적이었다라고
0: 네.
1: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자료랑 특히 또 막내 동생에 대한 금전적 보관 이라는 점을 평소에 밝히셨던 걸 본다면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어머니가 인출 권한이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간 거가 되잖아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1: 최근에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출이 이루어졌고 인출 이후에 금원이 급격하게 소비되었던 점,
0: 네.
1: 평소에도 생활비 외에 송금에는 남편의 개개인 동의가 있었던 점등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점 등을 보아 포괄적인 인출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제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 이거 상속 재산으로 다툴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어머니께서 가져가신 예금을 상속 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하여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다만 이를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님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성결적으로 먼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0: 네.
1: 다만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성결 문제를 다투지 않고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가져가신 예금액을 새어머니께서 보유하신 특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네.
1: 이 경우에는 새어머니께서 인출한 금원이 초과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경우 무단 인출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보다 부족한 금원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바 다소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게더 좋긴 하겠네요.
1: 네.
0: 하지만 네, 이제 상속재산은 이제 가사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다고 하면은 특별수익 부분을 좀잘 주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당이득 여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실제로 증여 의사를 밝혔는지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된 돈이라면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실제 증여 의사를 표명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송금 시점의 건강 상태, 인출 경위, 사용처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새어머니의 인출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다툴 여지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특별 수익으로 반영해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운전 중 황당한 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운 건데요.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경찰은 끝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범칙금 부과를 취.

취소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 확인이나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같은 조작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잠깐의 조작처럼 보여도 시선과 주의를 크게 빼앗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만큼은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갈 때가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선 분기점 3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지점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증평 나들목에서 여파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방향 흥선입포 나들목에서 곤지 3터널 사이 1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제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부터 송내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도 개표소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였던 주말에 비해 규모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평일 첫날인 어제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 1만 5천여 명 정도였다고 밝혔는데 주말엔 한때 3만여 명이 운집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400명가량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경찰에 투표함 반출 협조를 요청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4: 네, 집회 초기와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띈다고요?
6: 네, 시위 초기엔 재선거 요구가 줄을 잃었지만 이제는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등장했던 구호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도 늘었습니다. 개표소 시위는 정치색을 빼고 과격한 구호는 자제하자는 측과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고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구호 내용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면서 촬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네, 경찰은 이런 일부 시위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6: 네, 경찰은 시민과 취재진,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명예훼손, 강요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경찰도 증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도 현장에 직접 나가 지휘에 나설 방침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선 경찰청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구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5: 네, 현재 일정은 협의 중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선관위 직원들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건가요?
7: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등 모두 5곳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한 절차와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투표소 내부 CCTV도 차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고발인 조사는 어제 진행됐습니까?
7: 네,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어제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일 사건에 배당받은 광수대는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4: 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뿐 아니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에서도 서로 다른 투표소 사이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 1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민주당 미명배 후보가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표를 얻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신안, 장성과 함평 등 두 후보가 같은 표를 득표한 투표수가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며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만 일치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거대 양당의 시선은 일제히 차기 당권 경쟁을 향해 있습니다.
5: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순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4: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고요?
8: 네, 정 대표는 연이틀 통상 일정, 즉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신 정 대표는 전북으로 내려가 치열한 선거절을 벌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났고 고창군 선운사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제사 끝나고 놀 생각하면 되느냐고 꼬집는 등 여당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유럽 순방 길 배웅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대통령이 확실히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은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조정식 국회의장 만남차 국회를 찾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선관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의전 인원을 최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10: 강원식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9: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8: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를 두고도 당내 친명 친청 의원들 사이 의견은 미묘하게 갈립니다. 당권파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0: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지 생각이 갈린다며 선을 그었고요. 반면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절반의 승리이자 실패란 평가가 중첩됐다며 정 대표 공과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질 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지가 불안한데요.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힘을 쏟았다고요?
0: 네, 장 대표는 오전에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사전투표 폐지, 전국적 재선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을 뿐 거취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중요한 게 있겠냐는 건데요. 오후에는 특검법도 당론 발의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 오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3: 이것을 제쳐놓고 대표입니다.
2: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0: 거취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한 가운데 당내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봉에 선 건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조찬 모임에 이어 선거평가 토론회까지 줄줄이 개최하며 지도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마치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는 냉정한 외부 평가도 나왔고요. 토론에 나선 초선 3인방 김재섭, 우재준, 정현욱 의원은 일제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초재선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저마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 의원은 도로 친윤당 오명을 벗자면서 승리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고요. 정 의원은 지선에서 다수 지지를 얻진 못했다면서도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명한 야당을 강조한 성 의원은 당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네, 추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중간 집계가 발표됐죠.
0: 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어젯밤 기준 전국 91곳이라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50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선관위 전체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는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늘었다가 전국선거가 없었던 이듬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등의 휴직자 쏠림 현상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잡음 속 선관위는 외부 진상 규명위를 꾸려 내일부터 최소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윤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사실 조사부터 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나아가 재선거 실효성까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어제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는 금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부터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도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 지역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와의 오찬이 끝난 뒤 고창 선운사를 찾아 경우 주지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눴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당대표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해서 오찬을 했다며 이번 전북 방문은 민심 수습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북한 매체들이 어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소식을 오늘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조선중앙TV에 보도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정규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접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부터 편집해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0: 종례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셨습니다.
1: 보시는 것처럼 시석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보여주면서 편집에도 꽤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공항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부터 시작해 저녁에 열린 연회 일정까지 일단 35분가량을 방송했습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되는데 방송 분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행사를 하루 뒤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한참 늦은 보도죠. 하지만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도 간격을 두고 보도하는 북한 TV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꽤 신속한 조치입니다.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엔 다음날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관련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번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수만 인파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는데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오늘 관련 사진 80장가량이 실렸습니다.
2: 네,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상세히 보도가 됐죠?
1: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열린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 이어 오늘 북한 매체들도 한반도나 비핵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정원입니다.
2: 검은 월요일에 폭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두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폭등세를 보이며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올라 8,000피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6% 넘게 상승해 1,000스닥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조금 전에 장이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8,000피를 넘었죠?
3: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8.18% 오른 8,09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85% 오른 7,697로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점심시간 직후 8,000피를 회복한 뒤 더욱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앞서 개장 직후에도 가파른 상승세의 코스피는 개장 12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고 개인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 했습니다. 이런 폭등세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97% 올라 32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5.91% 폭등하며 22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 급락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의 악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낙폭이 과도했던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19% 폭등한 9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2.89% 오른 937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장 20여 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2: 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죠?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22.9원 내린 1512.1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오늘 환율이 1529.4원으로 출발한 뒤로는 17원 넘게 내린 건데요. 유가 상승폭 축소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등 환율 안정화 조치가 환율 하락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넘게 올랐던 국제유가는 양국이 상호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마감했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리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국내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술값 지출이 작년보다 무려 9%나 감소한 건데요.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 포금 문화 대신에 이제는 건강과 온전한 휴식을 우선시하는 웰빙 흐름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불필요한 술자리를 줄이고 일상의 컨디션을 회복하려는 이 변화, 참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우리의 가계부에도 꼭 필요합니다. 관성적으로 지출하던 불필요한 고정 비용, 중복된 지출 과감하게 덜어내야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 가족을 지켜줄 보험, 연금 같은 자산의 체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든든한 재무 가이드와 함께 알찬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불황에도 끄떡이 없는 건강하고 탄탄한 가계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오늘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오프닝을 다시 뒤집어보면요. 주류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9%나 가구당 술값 지출이 줄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별로 줄이지 않으신 거예요.
1: 저희 집은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줄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가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확실히 술 분위기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은 거는 확실해요.
1: 저도 느껴요.
2: 하다못해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저녁에 회식이 아닌 점심에 맛있는 걸 먹는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맞아요. 어쨌든 몸의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건강을 알뜰살뜰 보살필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느 항목이든 다 중요할 텐데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이런 흐름을 타서 재무 건강

지금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에서 내 인생, 우리 집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인맥까지 얻어서 재무 체력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1대1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50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설계사들을 통해 보험을 가입해 왔는데요. 보험료는 15건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최근에도 한 설계사님이 찾아와서 치매보험, 간병인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길 권유하고 가셨는데요. 이미 가입한 보험도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100만 원이나 내고 있는 보험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없다고 이거 더 가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거절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1: 맞아요.
2: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0: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잘 못해요. 저도 이런 뭔가 그 거절의 말을. 근데 이게 돈과 관련된 거라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님이요. 지금 가게 하시는데 한 분, 두 분 찾아오셔서 보험 가입 권유를 했고 이미 100만 원어치의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여기에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을 추가하라는 권유를 받으셨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입보다는 일단 기존 점검 그 기존의 보험을 점검하는 게 먼저 같거든요.
1: 맞아요.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저희가 자주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당을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 단골들이 아주 많으셨거든요. 그럼 그 단골들 중 보험 설계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가입 권유를 할 때마다 우리 양 아나운서님처럼 거절을 못하시고 하나 두 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게 4인 가족 보험료를 200만 원이나 납부하시다 보니까 힘이 붙일 수밖에 없어서 상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럼 총 34건의 보험을 12건으로 줄여드리고 중복된 부분들을 삭제하고 보험료를 100만 원으로 줄인다면 상담을 받아야겠죠.
0: 그렇죠. 받지 않을 맞아요. 이게
2: 아마
0: 없겠죠.
2: 이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분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40대에 무슨 치매 간병이라뇨. 일단 기존 보험을 점검받는 게 우선이고요.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인 보험료로 100만 원, 또 40대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뭐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40대이고 또 제 와이프하고 이제 6살 아이까지 3인의 보험료로 월 한 7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인데요. 혼자 납부하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거죠.
0: 그렇죠. 김종수 팀장님 3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70만 원인데 청취자님은 혼자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냥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과하고 불필요한 가입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2: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 3인 가정에 70만 원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청취자님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생각을 좀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게 뭐 적금처럼 1, 2년 붙고 끝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0: 그렇죠.
2: 게다가 실손보험 같은 거는 뭐 누구나 갱신이 되면서 오르는 보험료를 뭐 평생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 소득 수준에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죠. 이게 총 보험료로 치면요. 비싼 차 한 대 값은 훌쩍 넘는 게 보험료입니다.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적정 보험료는 그럼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가장 예시로 잘 짚어주시는 그 금액이 내 월소득의 10%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고 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이 보험은 초창기 상품이기 때문에 내 월 소득의 10% 선을 크게 초과하지 않아야 유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청취자님이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월 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15건의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설계사가 아닌 여러분의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셨고요. 그럼 분명히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은 걸 아셨을 거고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도 최근에 또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러 권유까지 받으신 상황이에요.
0: 그렇죠.
1: 그럼 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점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급선무겠죠.
2: 무조건이죠.
0: 근데 이거를 혼자 할 줄 알았으면은 진즉에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재무설계를 다시 해보는 게 우선이겠죠.
2: 맞습니다. 일단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우선순위란 게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님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보험 가입 목적. 나중에 진짜 아플 때. 돈 걱정
2: 그쵸, 아프거나 다쳤을
0: 없이 그렇죠. 치료하고 뭔가 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해서라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2: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보험 가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돈이 들어갈 항목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들이라든지 요즘에 뭐 효과가 좋은 암치료를 받으려면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이고 또 치료비가 최소 몇천에서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큰돈이 들어갈 치료비들을 사실 우선순위에 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우선순위의 다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험을 보강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이 청취자분이 이제 40대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암이나 뇌, 심장의 진단비와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등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장 금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월 20만 원대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좀 되신다면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치매나 간병보험은 사실 40대가 미리 준비할 보험은 아니라고 봐요. 이 보험료를 줄이고 남은 7, 80만 원으로는 저축이나 투자를 보험 대신 한 10년에서 20년간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만 저축이나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금만 1억이 준비가 되는 거죠.
0: 원금이 1억이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아,
1: 거기에 뭐. 이제 투자의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그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새는 돈을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2: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20,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힘들어서 보험을 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돼서 보장은 보장대로 사라지고요. 또 요즘 보험들은 아시다시피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 팀장님 얘기처럼 이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보험료를 좀 확 줄이신 다음에 이 남은 돈은 그 기간 동안 사실 저축을 하신다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될까요?
0: 당연히 청취자님.
2: 그렇죠. 그렇죠. 청취자님들은 보장은 보장대로 충분히 받고 후에 1억에 이것도 원금이에요. 원금 그렇죠. 기준이에요. 1억의 목돈, 1억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매달 100만 원씩 그냥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국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하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보험사 좋은 일을 시킬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린 분이 20대이셨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저축을 하셨더니 원금은 6천인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1억 9천이 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청취자분도 보험료를 아껴서 저축을 하시면 그만큼 더 목돈이 만들어지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재무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던 40대 자영업하시는 청취자님의 질문 사연 통해서 전문가의 해답 만나봤습니다. 40대를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위험들 뭔가 질병 진단이나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현장에서 상담해 주시고 고민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디에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 청취자님이시고요. 현재 미혼이시고 1인 보험료로 5건에 월 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최근에 이 실손보험 갱신 안내장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실손이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고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아까 첫 번째 우리 이게머니 상담소에서 만나본 주인공이 40대 남성 청취자분이었는데 20만 원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3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분이라고 하십니다. 월 40만 원의 보험료 적어 보이지 않거든요. 비교를 해본다면. 그쵸. 가입 내용 좀 상세하게 들어봐야겠는데요.
1: 네, 우선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존 6만 원에서 이번 갱신 때 12만 원이 되는 실손보험은 이 실손특약이 종합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었는데요. 이 실손특약만 갱신형이라면 현재 뭐 30대 후반 나이 때 실손보험만 이렇게 저렇게 6만 원이나 오르는 일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권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손특약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암진단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까지 이런 3대 진단비가 보장범위도 매우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담보들이 모두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특약들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들도요. 주요 담보들이 전부 5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한 분들 말고 이렇게 종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 들어있으면 그냥 실손보험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 같아요.
1: 그렇죠.
0: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른 건강종합보험에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니까 이렇게 두 배로 껑충 5년의 갱신 폭을 가져왔다. 어떻게 그럼 이제 앞으로 청취자님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보험료 인상은 감당하셔야 되는 일인 거네요.
2: 유지를 한다면 그러셔야겠죠. 근데 일단 실손특약을 뺀 나머지 주요 보장들이 비갱신형이었다면 이 보험에서 실손보험만 전환 가입하게 되면 사실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손특약은 전환 가입을 시키더라도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5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빼내고 기존 갱신형 특약들이 난무하는 이 보험은 해지를 이번 기회에 권해드렸어요.
0: 그럼 종합보험 안에서 실손만 딱 건져낸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것만 빼내서
1: 나머지는 삭제하고.
0: 그렇죠. 이걸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해지. 하셨다. 그럼 이제 남은 네 건의 보험. 이것도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1: 궁금하시죠? 네. 네. 이 나머지 네 건 중에 또 두 건은 해석하게도 이 10년 갱신형 보험으로 이 두 건 앞에서 월 13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이 10년 갱신형의 두 건의 보험도 곧 4년 뒤에 이제 첫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데요. 그럼 보험료가 가입했을 때보단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아직 뭐 30대 후반 직장인이시니까 뭐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남은 두 건 중 한 건은 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과 또 나머지 한 건은 2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는 단기납종신 상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거치하시면 10년째 원금이 1,680만 원에서 이자가 504만 원으로 원금의 30% 정도가 이자로 비과세로 지급되는 총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 두 건의 갱신형 보험은 해지 후 비갱신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드려야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죠. 그 40만 원을 보험으로.
0: 맞아요. 네. 40만 원을 쓰고 계셨지만 20만 원이 어쨌든 저축 목적의 단기납 종신보험이니까 20만 원 어치가 보장성 보험이었는데 뭐 금액은 적당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질적으로 충분치 않았다.
1: 그렇죠.
0: 이제 이 안에 내실을 잘 구성하는 보완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2: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0: 오를 예정이었던 이 종합보험,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 상품은 해지를 하면서 실손보험만 전환 가입을 시켜드렸더니 보험료가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 두 건의 10년갱신 건강보험은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셨고, 운전자 보험 만 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납 종신 2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을 해지하면서 부족했던 비급여 암 치료비와 기존에 없었던 보장의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등을 넣어서 20년 낙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도와드렸더니 7만 원으로 추가 가입을 도움을 드렸어요.
1: 그래서 기존 5건의 이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시던 걸 이제 4건의 31만 원으로 월납입금을 한 9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요. 사실 뭐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또 그것도 기존 가입했던 내용보다 사실 보장 범위를 좀더 넓혀서 가입을 시켜드렸잖아요. 결국 뭐이 중에 20만 원은 목돈을 마련을 위한 이 단기납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실손보험과 또 암내심 관련 진단비와 그리고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뭐 수술비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료로 9만 원, 또 실손 전환을 통해서 실손보험 3만 원, 기존 운전자 보험 유지하는 거만원 그대로 유지해서 11만 원 정도로 이 30대 후반 여성 청취자님의 보장성 보험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2: 그렇죠. 나이대와 성별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 맞아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님 별다른 건강 이슈나 다른 게 없다면 이제 이분들은 10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 보장과 관련된 것들은 넉넉히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을 더 늘린 게 이번 첫 번째 상담 사연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도 쭉 가입만 해서 돈만 냈지 정확하게 뭘 보장받고 있는 건지 한 번도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이 두 번째 사연은 영등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에요.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몇 년 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부담스러우셔서 확인했더니 이 1세대 실손보험을 그냥 해지한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하셨다고 해요.
2: 그렇군요. 60대. 근데 너무 사연이 급작스러워요.
1: 아니 근데 이런 분들 있으세요.
2: 저는 네. 그냥 60대 여성 청취자님이시고 택시 운전하신다 해서 여기사님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1세대
1: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2: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그냥 해지를 하셨다고요? 정확한 내용 좀 파악해볼까요?
0: 네. 우선 보험 나이로는 68세이신 여성 택시 기사님이신데요. 이 실손보험은 몇 년 전에 너무 많이 오르는 부분을 확인하고는 부담을 느끼시고 바로 그냥 해지를 하신 상황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지인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5건에 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시고요. 최근에는 재가입한 다른 기사분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걸 보고 운전자 보험과 간병인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2: 그럼 일단 현재로서는 실손보험 없이 다른 보험 5건만 갖고 있다.
1: 정액형 보험만 가지고 계시겠죠.
2: 그렇군요. 정확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가입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5건의 보험 중에 운전자 보험을 제외하고 이 4건의 보험은 갱신형 담보와 비갱신형 담보가 좀 뒤죽박죽 섞여있는 상태였고요. 그중 갱신기간이 대부분 3년 5년으로 이 갱신 주기가 짧은 담보들이 또 많이 있으셨습니다.
0: 네, 일단은 이 비갱신 위주로 중요한 비급여 암 치료비라든가 혹은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를 혹은 그리고 반복적인 수술비 등을 보완을 해드려야 됐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혈압약 복용과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대장용종을 제거한 것 외에는 다른 병력은 없으셨기 때문에 간편건강보험의 비갱신형으로 앞서 말씀드린 암뇌 심해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반복적인 수술비 등을 준비를 도와드렸더니 한 달에 보험료로는 12

0: 2만 원으로 충분히 준비가 다 되셨어요.
1: 근데 이분이 68세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와, 이거 다 합쳐서 12만 원에 이 모든 담보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2: 뭐 모든 담보들은 당연히 안 되죠.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가입을 시켜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기존 여러 건의 중복된 보험의 보장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제 진단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암내심 같은 중대 질병들은 의료기술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진단 후에도 사실 유병 잘 장수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비가 사실 관건입니다. 일회성 진단비보다는. 뭐 암진단을 받건 뇌혈관이든 심혈관 같은 중대진단을 받으면 일단 치료나 수술, 시술이 동반되잖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뭐 전이가 되거나 암이 재발하게 되면 사실 이 일회성 진단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내 뭐 종신통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치료비가 뭐 몇천만 원씩 지급되는 담보들로 재구성을 좀 해드려서 이 실손보험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 위주로 가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월 12만 원에 가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1: 그렇군요. 유병 장수의 이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2: 그렇죠.
1: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좀 체크하고 챙기셔야 하는 게 반복 치료비, 반복 수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강보험은 해결이 됐고요. 얘기해 주셨던 간병인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운전이 업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일단 간병인 보험은 혼자 사시는 청취자님께는 꼭 필요한 보장이었는데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는 간병인 담보는 없으셨어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만 그것도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럼 하루당 최고 15만 원씩 지급되는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담보는 간병인 보험에서 한 세트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담보들이에요. 근데 청취자님처럼 반쪽짜리 보장을 가지고 계시면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을 전혀 못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겠죠.
2: 그렇죠. 뭐 차라리 가지고 계셨다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보다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이 그거였어야 될 텐데 좀 아쉽긴
1: 뭔가
2: 하죠.
1: 그러네요.
2: 예. 그래서 사실 간병인 보험도 사실 예,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간병인 보험은 이 1년 보장 가능 일수가 뭐 181만 보장해놓은 곳도 있고요. 뭐 365일 내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도 있습니다. 뭐 물론 181만 보장해주는 거는 1년 내내 보장해주는 것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할땐 사실 181일 보장보다 365일 1년 내내 보장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노령화로 뭐 향후 몇년 안에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뭐 장기간 입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보통 뭐 이렇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뭐 사실 하루 이틀 입원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따져야 되는 게 간병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냥 대부분 간병보험 가입하면 내가 간병 상황에 놓였을 때다쓸수 있다고 생각을
2: 맞아요,
1: 하시는데
2: 맞아요.
1: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고용할 때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내가 들어가서 간병인을 쓸때 이게 다 보험 혜택이 다른 거예요.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치매로 입원을 하신다면 이건 장기간 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의 노인성 질환인 치매 등의 걱정이 되신다면 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180일 보장보다는 1년인 365일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 68세이신 여성 청취자님은 365일 보장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더니 한 달에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5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이 되셨어요.
1: 그렇군요. 1년 내내 간병인을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만 원이다. 그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2: 네, 도대체 얼마를 생각하시길래.
1: 저는 훨씬 더 비쌀 거라 생각했어요.
2: 네, 아마 이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60대 청취자님들도 아마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 상담을 해드린 여성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약에 특별한 병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5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신 거였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 병력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예,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 점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1: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왠지 느낌상 다른 기사님들보다 더 많이 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셨죠, 실제?
0: 이 운전자 보험처럼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는 보험은 가입하실 때 딱 운전자 담보만 가입하셔야 그때그때 해지하고

0: 바뀐 그렇죠. 법령이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설계사분들이 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특약들을 이것저것 넣는 거예요.
1: 덕지덕지 붙이죠.
0: 상해 입원 일단 골절 진단비, 깁스 진단비 이런 것들. 이 청취자님도 꼭 필요한 운전자 담보 외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있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을 중복해서 과도하게 좀 가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대면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1: 근데 실제로 저희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자가용 운전자는 하는 자가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 원 초반대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2만 원, 3만 원, 뭐 심지어 5만 원, 6만 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셨기 때문에 그 영업용 운전자한테 꼭 필요한 담보만 챙겨서 기존 6만 원의 보험료를 절반인 3만 원대로 재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정리를 뭐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 없이 월 50만 원씩 납부하던 보험료를 한 30만 원 정도 줄여서 한 20만 원에 필요한 보장만 아주 우선순위에 높은 것에 있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건강보험부터 간병인 또 운전자까지 모두 준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도 살펴보면 불필요한 특약 없이 운전자와 관련된 이슈를 보장받는 것을 구성한다면 저같이 일반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는 만 원대.
0: 그렇죠.
1: 그렇죠.
2: 그리고 청취자님처럼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화물차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용 운전자들은 3만 원대
1: 맞아요.
2: 정도면 별다른 불필요한 특약 가입 없이 잘 내가 보험 가입을 해놓은 거다라고 일단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1: 의심을 뭔가 한번 해보셔야죠.
2: 그렇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들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냥 뼈대가 있는 보험에다가 또 불필요한 특약들 막 끼워넣는 것 중에 대표 사례가 화재보험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여기에도 특약들이 되게 많이 붙어있죠.
1: 뭐 특약도 특약이지만 그런 화재보험 같은 거에 저희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 정리보험료.
1: 지지뽕. 네, 정리보험료 붙여서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3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정리보험료 2만 원을 붙이는 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냐면요. 그 2만 원은 사실 나중에 만기 때 가더라도 원금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10년, 20년 유지해서 그 원금 찾을 거를 화폐가치 하락도 못 막는 보험에 왜 넣어놓습니까?
2: 그렇죠.
1: 그냥 내가 필요한 담보만 가입을 해서 순수 보장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2만 원, 3만 원 여기저기서 아끼신 거 모으셔가지고 투자 상품이나 뭐 적금 상품에 투자하시면 그래도 이자라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맞아요. 보험은 내 손에서 떠나고 나면은 없어질 지출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돈을 과하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신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불필요한 지출 틀어막고 내 돈 불릴 수 있는 방법들 굿모닝 굿나잇 통해 현명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은 계속해서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미래를 위한 보험 꼭 필요하지만

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을 잘 받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문가와 함께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윤미래의 엔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한때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 대기는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갈 때가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목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산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로 주 후반까지는 큰 더위 없이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운 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여파로 노우지 분기점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운 분기점 지나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 나들목 에서 송내까지는 7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서울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속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순방국 대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환송 인사에서 빠졌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현지 시각으로 10일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에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선관위 사태 등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만큼 환송 인원을 최소화하자고 서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 거로 파악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불참한 것은 청와대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동전쟁 등 엄중한 국제정세와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같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총리도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부정선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 닷새째를 맞은 오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오전 11시 기준 경찰 측 추산 350명가량이 모여 시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시위에서 성조기를 자제해달라던 모습과 달리 곳곳에 성조기와 부정선거 음모론 등이 적힌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뿐 아니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에서도 서로 다른 투표소 사이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 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신안, 장성과 함평 등 두 후보가 같은 표를 득표한 투표소가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며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만 일치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정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며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해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선거특별법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법정에서 재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 전국 혼란만 가중될 거라면서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뭐 하자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건지 너무 속보이지 않느냐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국조 합의에나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코스피가 8% 넘게 오른 8090선에서 마감해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8.18% 오른 8096.93으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2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21만 원대에서 마감해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6.19% 오른 967.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장 초반 지수가 급등하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더위가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고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예년보다 1도가량 낮겠고 동해안은 속초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이 되면 제법 서늘하니 얇은 외투를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수원 15도, 춘천 14도, 광주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대전 28도, 부산 26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기와 강원 지역은 흐린 하늘 속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0: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오늘 검사의 보안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아울러 보안수사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자료가 전부 검찰에 송부되는 전권송치는 복원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 입장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외쳐온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장과는 배치되고 기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입장과는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논의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이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 이슈로 이 논쟁이 오염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검사 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자칫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6월 9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과 함께 출발을 해볼 텐데요.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님 오늘은 제 시간에 오셨고요.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진 않으니까.
0: 네. 반면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중간에 앞에서 뭐 있어가지고 길이 좀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분인 것 같으니까요. 청취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곽우신 기자가 그렇게 게으르거나 뭐 무책임한 언론인은 아닙니다. 네, 아시죠?
2: 알고 있습니다. 네. 네.
0: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2: 아니요, 아니요. 저는 좀 이따가 MBC에 또 같이 가기 때문에.
0: 네. 네. 그렇군요. 네. 영혼의 단짝이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위해서 벨기에로 출국을 했습니다. 9박 10일간 유럽으로 이제 순방을 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순방길에 환송을 해줬던 정청래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퇴할 김민석 총리는 등장을 했는데요. 청와대 설명은 뭐 여러 상황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만 정치적 해석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2: 그냥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 있을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네. 한동훈 대표가 뭐 나가냐 안 나가냐 네. 저기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먼저 악수했냐 안 했냐 네. 악수를 누가 길게 했냐 짧게 했냐 네. 그냥 완전히 기시감이 오는데요. 아. 똑같네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그때 나가서 악수를 길게 했냐 짧게 했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안 나가고 성연치 않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건 유난 갈등보다 세다.
0: 못 간 네. 거다.
2: 네,
0: 부르지 않았다.
2: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부르지 않아서 못 갔을 수도 있고 네. 정청래 대표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아. 둘 다 갈등입니다.
0: 네. 네,
2: 어쨌든 둘 다 갈등.
0: 둘 다 갈등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당선자 모임에 송영길 대표가 안 가서 그것도 갈등이라고 했는데 요즘 민주당의 불참 정치가 요즘 키워드네요. 김진욱 대표님.
1: 당내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걸 너무 이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0: 심소봉대.
1: 송영길 대표가 당선자 모임에 가지 않은 건 뭐 송영길 대표의 개인적인 그 광주 일정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또 해설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차기 당권

0: 경쟁 때문에 일부러 피했다. 뭐 일부러 피할 이유까지는 저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공항에 이제 환송을 나가지 않은 게 사실 나가지 않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 이런 것이 이렇게 그 방송의 아이템으로 잡히고
1: 네.
0: 그래서 당정 갈등의 양상처럼 비칠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부실 투표 관리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엄중하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대통령의 출국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그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일견 이야기는 뭐될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당권 구도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어쨌든 청와대가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뭐그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뭐 국민의힘 좀 전에 말씀 두셨습니다만 이 공항의 환송과 영접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누가 그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리고 가서 어떤 순서로 대화를 하느냐 대통령께서 몇번 눈빛을 마주쳐 주시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친소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나온 입장과 일반 국민들이 해석하시는 입장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뭐 분명해 보입니다.
2: 제가 뭐 정치 패널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김진욱 전 대변인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네요. 여기 YTN 라디오 나 프로그램에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접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질문 나왔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는 뭐 20년간 살아온 부부로서 깨졌다 붙였다 한다는 그 깨부깨부론을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그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대변인님의 그 고충이 느껴집니다.
1: 지금 당대표 언론 특보실이에요. 근데 더 이상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은 차마 김진욱 대변인한테 못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정청래 대표 오늘 일정이 호남에서 이원택 지사를 당선자를 만난 건데 그럼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지금 호남 민심 다독에서 당권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대표가 판단한 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것도 가장 정청래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바로 전북도지사 당선자인 또 이제 이원택 당선자를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그 발언을 한 내용에서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뭐 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과 이렇게 봤을 때 쌍방이 오늘 그 이원택 지사 환송 안 가고 여기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쌍방이 선전포고를 했다. 깨붓깨붓 없다. 우리도 까고 보면 깨붓깨붓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대체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샤라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최근에 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이게 뭐 침소봉대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 거취 관련 일단 얘기를 해보죠. 먼저 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괜찮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당대표의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백서 발간을 예고하는데 일각에서는 아마 친명계 혹은 뭐 반청계라고 할까요? 네. 평가위원회 이거 구성하고 이런 거는 책임 회피성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현주 최고는 사퇴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박상수 변호사님부터.
2: 너무너무 닮았죠. 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총선 패배하고 나서 백서 발간. 너무너무 닮아 있어서 야 이게 이렇게 정치가 돌고 도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이 과정에서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때 당내 구도는 당시 우리 여당의 당내 네. 구도는 어쨌든 원내는 굉장히 그 친윤이 네. 압도적이었고 그건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명청이 굉장히 팽팽한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도 낮방송도 우리 그 민주당 패널과 함께 했는데 정말 민주당 패널도 요즘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 대승이라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양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고요.
1: 네.
2: 질적으로는 보수가 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대선 후보를 살렸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아까 민주당 부분에서 범여권까지 해서 네. 조국, 김경수 뭐 이렇게 김부겸. 다 지금 김부겸, 네. 정청래 다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보수는 차포가 살았고 민주당과 범여권은 마상졸사가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차포가 있는 상황인데 네. 마상졸사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민주당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차포는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중에 두 명만 있는 겁니까?
2: 아, 그렇죠. 당연하죠.
1: 네. 네. 누구 한 명이 아니지. 어떻게 보십니까?
0: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웃고 즐길 때가 아닌데라는 네. 생각이 좀 들면서
1: 네.
0: 민주당이 지금 그 이번 지방선거가 이긴 선거냐 진 선거냐 이런
1: 네.
0: 이제 해석론을 가지고
1: 네.
0: 좀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뭐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 네.
0: 볼 때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뭐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가 서로를 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의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러면 바로 뭐 다음이 대선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이에
1: 있고.
0: 또 총선이 한 번 또
1: 네.
0: 껴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적 여유도 있다. 지금 대통령이 어제 2년 차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1: 네.
0: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 임기 아직 4년 뒤나 남았다라는 것이고 그 4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빨리 당이 분열의 어떤 트랙으로 간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청래 대표께서 대체불가 대통령이란 표현을 쓰셨다고 우리
1: 네.
0: 김진애 씨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표현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 2년 차를 집권 여당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담보하고 특히 지금 개혁법안들 아직도 저희가 이제 막 그 문을 열었지만 아직 완성시켜서 문을 닫지 못하는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반목하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 지지자들이 누가 조금 더 두 분 다 세 분 아니면 뭐 세 분일지 네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에 참여하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과 무조건 합을 맞춰서 가겠다라는 얘기는 할 거예요. 누가 더 잘 맞출 수 있냐. 누가 더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그릇 큰 그릇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이지 누가 창의 역할을 하고 누가 그릇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하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의 어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의 약간의 뭐 이견들 불협화음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마치 이것이 예전의 과거에 뭐 윤한 갈등의 N차 갈등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당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그 해석은 너무나 나간 비약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1: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박지원 의원이라고 군산 말고요. 목포에 박지원 의원 동명 이인이 있으니까
0: 큰 어르신
1: 네, 큰 어르신께서 오늘 한 유튜브에 나와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매불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발언을 보면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등판을 하신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등판을 안 하셔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출마 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찜소봉대하거나 이제 언론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0: 박지원 의원님께서 네. 뭐 늘 먼저 이렇게 판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네. 하셨죠. 지난 15대 1 지방선거 그 승리 전망도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이 큰 그림이 되고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제약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또 해석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등판하셨다라고 보는 분들은 그럼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여지를 네. 남겨두는 것이라 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곧장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본인이 픽한 후보가 있으니 그 후보에게 전적으로 지지를 표해 달라라는 또 그런 하명과 같은 말씀은 아니셔서 네. 그런 좀 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네. 저는 오늘 건 아닌데 어젠가에 네. 말씀 주신 거는 이렇게 과열되면 안 된다가 전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과열돼서 당이 이 어떤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정권에도 안 좋고 또 당에도 안 좋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좀 더 컸던 게 아닌가라고 해석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는 어쨌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자 구도로 일단은 물론 뭐 출마의 자유는 누구나 있으시고 늘 보면 조금 더 몇 분 더 나오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요 구도 자체에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2: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 정말 용호상박의 싸움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제가 2025년에 공전의 히트를 친 명청교체기를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습니까?
2: 그 말을 제가 네. 처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아,
1: 신청이세요 그러면?
2: 그러니까 명청교체기가 이게 이중적입니다. 네. 결국 청나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네. 일대 황제인 누르하치는 통일을 못합니다.
1: 아.
2: 예,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네.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는 일대 황제인지는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명청교체기라는 표현이 공전의 히트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2: 히트 쳤죠.
0: 혼자서 열심히 밀긴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아직까지 3자 구도일지 다자 구도일지 양자 구도일지 정리되지 않았다.
1: 네.
0: 저는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감히 전망해보면 네. 양자 구도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자 구도나 4자 구도 소위 얘기하는 네. 다자 구도로 갔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나 김인석 총리나 아니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모두가 다 이제는 상당한 거물급들이시고 한번 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은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출마를 선택하기 직전에
1: 네.
0: 조율을 좀 거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진검승부 같은 느낌으로 한번 펼쳐보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1: 그러니까 네. 이제 선에서 생각해 보면 결선이 있었을 것만 같은 경기도지사 내부 경선에도 결선이 없었으니 2등, 3등 후보가 차라리 사전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정청래 대표 출마는 상수로 놓고
0: 네.
1: 그런 합종연행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
0: 그게 가능할 것 같다.
1: 가능할 것
0: 가능해야만 좀 그 진짜 용호상박의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다자구도로 가면요. 본의 아니게 경쟁 과정 속에서
1: 평택이 될 수 있다.
0: 그렇게 아픈 곳에 찌르시면 안 되고요.
1: 죄송합니다.
2: 근데
1: 세월하는 다자구도가
2: 저는 특보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 게 네.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의원은 이게 충분히 단일화가 될 그
1: 관계다.
2: 관계가 있고 카드가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 네.
2: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네. 당대표도 하셨고 네. 인천시장도 하셨어요.
1: 그렇죠.
2: 딱 하나 안 했습니다.
1: 입각.
2: 그렇죠. 장관 하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1: 네.
2: 김민석 총리가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묶여있는 동안 송영길 의원이 약간 국합 배드컵

0: 전략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제대로 그 대립각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장관으로 싹 들어가시면서 김민석 총리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을 보니 제가 맞을 것 같네요.
1: 사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2: 사실 민주당에서 DJ를 제외하고 두번 당대표 한 분은 아 이해찬 대표가 있으려나요? 그 모르겠네요.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시절엔 없죠. 어쨌든. 예,
1: 없었어요.
2: 그 전에 뭐 있었다면
0: 그러니까
2: 있을까.
0: 이게 김민석 의원도 보면은 김민석 총리도 보면은 당대표만 안 했고 송영길 의원도 보면 장관만 안 했어요.
2: 아,
0: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2: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작은
0: 아,
2: 민주당을
0: 근데
2: 하신 적이
0: 거기선 했죠.
2: 있습니다.
0: 거기선 했는데 이큰 민주당에.
2: 네, 인수합병 되기 전에 작은 민주당을 하신 적이 있고 그때 아마 추미애 대표 때 합당을 했던가요? 그래가지고
1: 맞습니다.
2: 네,
1: 네네.
2: 그런 또 전력이 있다. 뭐참 깨알 같은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 국무총리 얘기까지만 좀 해볼까요?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인데 현재 중기부 장관인데 사실은 뭐 깜짝 발탁 인사입니다. 20년 만에 여성 총리기도 하고 그래 기업인 총리는 뭐 태준 총리 외 처음이라고도 하는데 자산이 좀 많고
1: 네.
2: 그 다가구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논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글쎄 지난 이제 작년 인사청문회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단 조금 더 매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2: 아무래도
1: 준비를 좀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2: 총리니까.
1: 이제 주택이 네 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채는 이미 처분을
2: 아,
1: 하셨다고
2: 했대요.
1: 하고요.
2: 아, 네.
1: 나머지 두 채는 처분 중에 있다라고 이제
2: 아,
1: 얘기가 있고 한 채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는
2: 네.
1: 건데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총리 후보자. 벌써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복사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느냐. 또는 그이 재산이 지금 200억이 좀 넘게 있는데 저는 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다만 그 부분들을 과연 어떤 특정 기업 출신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소위 AI 3대 강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그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출마했을 때도 뭐 이해 충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뭔가 지금 그 야당이 이번에는 조금 더 칼을 좀 날카롭게 벼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좀 있어 보인다.
2: 연초에 팔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주택 중과 유예 그 기간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 한 채는 오피스텔이고 또 하나는 양평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이래서 뭐좀 약간 좀 복잡합니다. 뭘 팔았는지가 좀 궁금하네. 그러면
1: 그래서 지금 뭐
2: 네.
1: 그
2: 잠실 아파트는
1: 차액이 한 30억 정도 발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 거 보면
2: 잠실 아파트를
1: 네, 뭐
2: 팔았겠네요.
1: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성수 총리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좀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준비 단계에서 작년에 그 어떤 중기 벤처부 장관의 인사청문회하고는 이게 수준이 다를 거다. 이틀 동안 파산 공세가
2: 예상된다.
1: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한성수 총리 후보자가 지난 1년 동안 뭐 국무회의나 이런 데에서 발언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다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2: 일잘
1: 뭐,
2: 넣을 것이다.
1: 예, 뭘 잘해내시지 않을까?
2: 네,
1: 준비를
2: 어떻게
1: 좀
2: 보십니까?
1: 잘 하실 것 같아요.
0: 글쎄요, 뭐일잘 넣는 조국 전 장관 후보자도 일잘러일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청문회에서 굉장히 정권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한성수 총리 후보자는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던 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성남 FC 네이버의 뇌물 공여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네이버 재직 중이었고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의원도 페북에 올리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 마치 쌍방울 대표이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 때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그 해명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하정우 전 수석.

0: 아마 보좌진들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개인 사정으로 과구신 기자는 참석이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개편이 돼서 다음 포탈 메인에 지금 이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거의 3만 명 가까이 2만 9천 명 정도가 보고 계십니다.
1: 우리 방송을요?
0: 네네네. 아... 그래서 조금 더 언행을 경거방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광고 듣고
2: 부담이 확 오네.
0: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8: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0: 네, 김준호 뉴스 정면 승부,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 그리고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전직 대변인을 모시고 나이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나이선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 여전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뜨겁습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투표지 부족 공간이 이제 50곳이 아니라 91곳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오전에 그런 게 있어서 뭐 해결됐다든가 이런 거지 전부 다 막 저녁까지 길게 투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진상규명위원회도 외부 인사로 출범을 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론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장동욱 대표는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변호사님?
9: 네, 재선거는 일단 장동욱 대표 개인 생각이고요. 장동욱 대표가 그 얘기 하자마자 우리 당 그 수석 대변인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네. 그건 개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0: 대변인이 그래도 됩니까?
9: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그 원내대표 내일 뽑히잖아요. 네. 토론회 하는데 후보 3명이 다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정점식 후보까지 네, 3명이 전부.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기댈 곳은 그 재선거 선거 소청하는 그 자기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네. 뭐 윤민우 윤리위원장, 네. 뭐 김민수 최고위원 네.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의 기대서 지금 극단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냥 그런 겁니다.
0: 그런 거다. 네. 그럼 재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는 여야가 전부 다 이제 동일하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특검까지 갈 일인가 싶기는
9: 근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사실 외부에서 감시를 받을 수만 있으면 스스로 어떤 자정을 할 수만 있는 기능이나 조금이라도 감시할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1호 법안으로 감사원 감사 그 가능 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권한쟁의로 위원이 나오긴 했지만 권한쟁의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법안을 내놓은 건데 근데 그 외부 감사가 전혀 없고 지금 그래서 고작 뭐 진상규명위원회 열흘짜리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가지고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도 검경 합동 수사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네.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좀 필요한 공정해야 부분이 있을 된다. 것 같고요. 공정하게 하려면.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인데 이게 무슨 뭐 당파

0: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선관위를 이번에 그냥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개혁한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그냥 수사할 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모여서 선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사전투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원론적 원점으로부터 해서 싹 검토해서 한번 뜯어 고칠 때가 됐다. 이거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력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재선거는 필요 없지만 진상규명은 해야 되고
0: 네.
1: 책임자 처벌해야 되고 제도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개헌이 포함됩니까?
0: 글쎄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수사를 해보고 나서
1: 아니
0: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1: 감사원의
0: 아니요,
1: 감사를 선관위가
0: 그거는
1: 받으려면 그 부분은 위헌 논란 여전히 있다는 건
0: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뭐 권한쟁의를 또 신청한다든가, 그 권한쟁의 신청해도 헌법재판소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열거 규정이냐 예시 규정이냐 일반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과 다르게 권한쟁의는 그 결과를, 그 판결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법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라도 들어가고 특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저질러 놓고 대충 진상규명위원회 열을 해가지고 넘어갈 생각한다? 원래 소크리 투표 때부터 잡았어야 돼요.
1: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면 특검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노태학 뭐 선관위원장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거고, 뭔가 이렇게 정권의 그건 아니어서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특검까지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당도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이
2: 저희는 왔다 갔다가 아니라 일단은 뭐 뭐든지 다할
1: 용의가
2: 생각이
1: 있다.
2: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낮지만 단계적으로 순서를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선관위가 오늘도 이렇게 뭐 50곳, 처음에 14곳, 17곳, 그다음에 50곳, 또 90곳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그 어떤 말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 선관위의 불신은 선관위 내부에서 스스로 키운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심대한 사건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너무 한꺼번에 국민의힘이 다 섞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무슨 섞어찌개 끓이는 것도 아니고 분해를 좀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요.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나오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거는 수사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게 나왔을 때 특검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조작기소 특검 그 국정조사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상황을 그 정리하자 이런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는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먼저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걸 가장 먼저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특히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개인의 발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의 패널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면 당내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조정해서 당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SNS에 자기 글을 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언을 통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지금 뭐 당의 중진들이 모이시든 의원총회를 하시든 뭔가를 통해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우선인데 대충 그냥 대표는 대표대로 혼자 다른 얘기 하게끔 두고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콩가루 같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려면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물론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청을 해야 되고, 소청은 14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이걸 하는 것도 부담이라서 선거소청 넣는 걸 굉장히 주저하니까 민주당의 재선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적어도 당 차원에서 정당도 선거 소청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이게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7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입장은 정해진 건가요?
2: 저희는 일단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으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네. 정원호 후보는 일단 본인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가 바뀌, 그러니까 당락이 바뀐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1: 네.
2: 서울시 비례.
1: 서울시 대표. 비례.
2: 그런데 네. 이분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바뀐 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2: 그러니까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 바뀌었, 예를 들면 당선을 네. 확인시켜 준 상태에서 나중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이게 바뀌었다.
1: 네.
2: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미 엎치락 뒤치락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 네.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사안이었다. 그래서 당락에 영향을 줬다.
1: 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1: 애매한 그러니까
2: 우리 지금
1: 네.
2: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1: 네.
2: 법에
1: 네.
2: 공직선거법 224조인가요?
1: 네.
2: 거기에 보면 재선거의 어떤 규정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1: 있죠. 네.
2: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1: 네.
2: 지금 장동혁 대표처럼
1: 네.
2: 무조건 저 성남 민심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염된 선거고 그래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1: 네.
2: 그러면 이 갈등은 누가 풀어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0: 그런데 제가 네. 그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이 뭐 순리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올림픽공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 나가봤어요.
1: 네.
0: 나가봤는데 이거는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건 좀 다릅니다.
1: 네.
0: 굉장히 자기 그냥 자연발화적으로 이렇게 네. 생겨난 지금 집회고
1: 네.
0: 당장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 패널 중에 정민철 씨라고
1: 네.
0: 있어요. 뭐 세대 커뮤니케이터라고
1: 네.
0: 얘기해요. 이분이 요즘 SNS에 이 많이 중계하면서
1: 네.
0: 얘기하는데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젊은 층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는 여기에 가서 기름 붓듯이 그냥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가지고 그 집회에 가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도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자 하면서 뒤침지고 있을 거는 정부 여당으로서 특히 지금 이 선관위가 아무리 독립기구라도 이재명 정부 아래의 선관위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으로서 이 참정권이 완전히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자라고 뒤침지고 물러나 있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여당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한 번이라도 정부 여당 쪽의 사람들도 한번 올림픽공원 한번 나가보시면
1: 네.
0: 밖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나갔다 오고 한동훈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1호 법안을 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한번 나갔다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그러니까요.
1: 뭐 김민석 총리는
2: 이 말씀은 꼭
1: 만났죠.
2: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이 말씀은 진짜 꼭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그 시위 집회
1: 네.
2: 하시는
1: 네.
2: 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1: 네.
2: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아요. 가볍게 봤다면 이미 뭐 저기 국무총리께서 지금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셔서 그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무겁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1: 네.
2: 과연 이게 재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치권이 그냥 우리 재선거 합시다라고 합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재선거 되는 겁니까?
1: 그건 아니죠.
2: 그건 아니잖아요.
1: 네.
2: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법 제도 안에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겠고
1: 네.
2: 지금 선거 소총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다 정당을 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우리 당에서 봤을 때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재투표는 필요해 보일 수도 있죠.
1: 네.
2: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1: 알겠습니다.
2: 또 하나는 지금 그 인천의 교육감에 출마하셨던 분이 선거 소총 제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을 누군가가 제기하는지 이런 과정들에 따라서 저희 당이 입장을 정리해 내자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밖에서 광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2: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1: 저희가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죠. 이게 T로 따지면 이거는 소청을 하냐 마냐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재선거 여부는. 근데 T만으로는 청년의 사나운 민심을 해결하는 거 아니니까 F의 감수성으로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제도 개혁도 있어야 될 것
0: 네,
1: 같은데.
0: 조금만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한 건 재선거가 아니라 특검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는 현실 정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장동혁 대표랑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이호선 당 위원장이. 뭐
0: 이호선 네. 위원장이나 네. 네. 몇 명 없습니다. 네. 지금 여야 통틀어서 재선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 너무 여유로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청년들은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하지만 재선거 요구는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사실 근데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0: 맞습니다. 네, 요 얘기 아 시간이 없네요. 두 분이어서 충분히 바른 기회를 드려다 보니까 또 주제를 충분히 못 다뤘는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죠. 그냥 장동혁 대표 그래서 이대로 가느냐 그리고 또 이제 오세훈 당선자마저도 이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재선거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무슨 소리냐라는 무슨 소리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선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체제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1: 지속되기 어려울 건데 또 버틸려고 할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1: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0: 네.
1: 버틸려고 할 건데 그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세력의 제일 핵심인 정점식 의원조차도 오늘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도 이미 장동혁 대표는 버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장동혁 대표가 서 있을 곳은 별로 없어요, 지금.
0: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하려면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정정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위해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0: 아니, 왜 궁금해서
1: 왜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냐면
0: 네.
1: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거의 이제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사실상 정점식 의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그런데
1: 네. 네. 우리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조금 또 원해요.
0: 원해시고.
1: 김민수, 네. 김재원,
0: 네.
1: 양향자
0: 네.
1: 이러시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또 최고위원들이 우리가 아. 4인 이상 사퇴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이분들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 또 원내 사람이 그렇게
0: 네.
1: 얘기를 해도
0: 네.
1: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는 있습니다.
0: 야.
1: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되면 거의 진짜 원내와 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 간에 지금 같은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얘기하면 수석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겠죠.
0: 그러면 우재준 그리고 신임 원내대표
1: 네.
0: 그다음에 근데 신동욱 의원이 사퇴에 대해서
1: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것도 봐야 됩니다.
0: 네.
2: 저는 장동혁 대표 버틸 거라고 보고요.
0: 네.
2: 버텼을 때 탄핵을 할 방법이 없어요.
0: 네.
2: 지금 그 당권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전당원 투표로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보자. 근데 그 자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할 만한 것은 이 지금 재선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갖다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 지금 한동안 국민의힘의 뭐 당권파 대 비당권파 또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탄핵을 또는 뭐 하야란 표현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은 계속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기로 일관하지 않을까 당분간.
0: 근데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받겠다는 표현을 장 대표가 했는데 어제 리얼미터에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붙었어요.
1: 글쎄요. 그게 뭐 장동혁 대표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0: 없을
1: 거고요.
0: 없지만 네. 지지율이 이렇다 이러면서.
1: 뭐 장동혁 대표가 뭐 버티려면 무슨 명분이든 못하겠으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올림픽 공원을 봐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버티려고 하면 뭐가 없겠냐마는 근데 그 과정조차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아 그 과정조차도 다 평가의 대상이 될 겁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 여름까지인가요? 원래 임기
1: 7월이죠.
0: 7월까지.
1: 네.
0: 그때까지 선거는 없으니까 뭐
1: 그렇죠.
0: 재보궐이 한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 네.
0: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일이
1: 그냥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시위하러 다니고
0: 네.
1: 얘기하면 원내 수석 대변인이 뭐 개인 의견이다
0: 네.
1: 얘기하고 뭐 그렇게 흘러가겠죠.
0: 그렇게까지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복당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겠네요.
1: 하여튼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왜?
2: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0: 네.
2: 어차피 9월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0: 네.
2: 의원들이 자기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정기국회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거다. 그러니까 7월 8월 두 달만 잘 버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글쎄 그만큼 버틸 동력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는 않아 보여서 네.
0: 형식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2: 그렇습니다.
0: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한다.
1: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0: 네.
1: 대표가
0: 네.
1: 끝까지 버티다가
0: 네.
1: 그런 적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사
0: 네.
1: 뭐
0: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 버티면 네. 그냥 그렇게 되겠죠.
0: 그래요?
1: 또.
0: 그러면 네.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는 복당을 못하고
1: 아니,
0: 내년에
1: 뭐...
0: 당대표 선거를 하면 장동혁 대표는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 7월까지 그런 식으로 당론 뭐 원내 의원들 네. 다 척지고 그렇게 혼자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재출마한다?

0: 해보라고 하면
1: 그렇게
0: 되죠.
1: 되면 네. 한동훈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만은 누가 있을까?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원 외고.
0: 그
1: 너무
0: 정치에서
1: 빨라요?
0: 너무 빠릅니다. 너무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숙청의 정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선거까지 징계를 안 하겠다고 했지 선거 이후에 징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 지금 장동혁 대표 지지 사이트에서는 그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은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들이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2: 저는 당분간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내부를 좀 단속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해 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요거 시간 애매한데 그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압수수색 됐던데 딥페이크 영상을 공무원이 뭐 제작했다는 혐의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0: 그 뭐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겠죠.
1: 네.
0: 지금 압수수색되고 이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또 뭐 또 보궐이 경남지사에서 나올까 봐 네, 우려가 되었고요. 어쨌든 오늘 두 분 아주 박진감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 전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9: YTNS FM
10: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다소 더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현재는 곳곳에 구름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쪽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게다가 사고와 고장차 소식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 한강대교 목간 지점, 원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일산 가는 길은 양화대교를 목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한남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1차로에 현재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정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순방국 대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현지 시각으로 10일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국 측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원자력협력 1차 협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기술로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할 때 핵잠은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계하려는 말은 없었다며 두 사안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명되면 김민석 총리가 다진 민주주의 회복과 정상화 기반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인공지능 대전환과 지정학적 격변의 시기 비상한 대책과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대적 위기 앞에서 모든 국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 연대해 도약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항 환송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은 데 대해 투표관리 부실 문제에 입법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전시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환송보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할 때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달리 여당만 빠진 이유에 대해선 당이 더 바쁘고 국회에서 할 역할이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원택 전북 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혀온 입장과 달리 전주, 완주 행정통합을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완주 지역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이미 완주 군민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각자 발전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전주 완주 통합에 100% 찬성한다던 기존 발언과 배치돼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 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과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이란 문제와 동북아 이슈 다뤄보려고 하고요.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4부에서는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영원한 10대 가수 김은국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을 하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공격은 멈췄지만 중동지역 문제, 서아시아 문제 전 여전히 긴장감 여전하고요. 종전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서아시아부터 동북아까지 전쟁 전문가, 평화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건강은 괜찮아지시고
4: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건강보다 지구 건강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4: 아유, 글쎄, 그래서 뭐 네. 병원에서도 지구 걱정 네, 하죠.
3: 네, 이 이란 서아시아 얘기부터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또 오랜만에 재개했다가 다시 멈추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이스라엘 쪽도 좀 압박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종전인데 종전 아닌 종전 같은 약간 네. 한국전쟁 끝날 때 휴전 협상만 지리하게 했던 그때가 네. 좀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주에는 주말 그랬쯤 뭐 이제 곧 합의가 될 거라 그랬고 네. 주가 바뀌니까 이번엔 2주 안에 뭐 승리 선언을 하게 될 것 네. 같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거의 뭐 그 말의 신뢰성 어떤 그러니까요. 그 진정성은 뭐 사실은 인정되는 게 아니고
3: 아니,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5: 예. 네. 그런데 네. 6월 3일부터 중동 정세가 아주 급박해진 게 네. 이제 그때 이제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교전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6월 7일경부터 교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공중전으로 이제 교전이 일어났는데 이 6월 3일에서 6월 7일, 8일까지 가는 상황에 트럼프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네. 트럼프는 양쪽에 자제하라 그랬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란의 변호인 노릇까지 해줬습니다. 네. 저기 쿠웨이트를 이란이 공습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다. 때릴만 해서 때린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란을 변호해주면서 그러니까요. 달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을 얻어맞고 나서 이란에 보복을 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에 자제할 걸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요. 이제는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얘기하든 말든 이 자기 마이웨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설령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뗀다 하더라도 두 국가는 계속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말이 먹혀들지도 않고 분쟁의 구조는 이렇게 정착이 돼가는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장기 소모전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봅니다.
3: 전형적인 양상. 근데 어쨌든 협상은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5: 네.
3: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핵 처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뭐가 계속 딜 브레이크 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5: 예, 일단 트럼프 입장에선 급하죠. 내일 모레 이제 북중미 월드컵 시작되죠.
3: 네.
5: 중간 선거가 이제 그 다음에 있죠. 이런 첫

0: 교첩 산중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조급성, 어떤 종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냈는데 이게 세 개에 다 읽혀버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 물가를 잡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중간 선거를 대비하고 이 구도가 지금 나오질 않으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란으로 하여금 핵 문제에서 일정한 양보만 받아내면 어느 정도 좀 이 전쟁을 털어버릴 수 있는 명분은 가질 수가 있다.
1: 네.
0: 그런데 핵 문제에서 이란이 전혀
1: 양보가 없다.
0: 양보가 없습니다. 핵물질을 제3국에 유출하는 문제도 뭐 지금까지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지난 주말에 그 뜬 소문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하고 파키스탄 총리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거기서 이란은 이제 핵 보유국이다. 핵 무장하고 핵 실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CIA 전직 분석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이란의 이미지는 북한하고 비슷해져요. 예, 북한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1: 북한의 길을 간다면 뭐 휴전 협상도 없고 그냥 핵은 계속 보유하고 그래서 자국의 최종적인 안보는 어느 정도는 뭐랄까 보장받는 그런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0: 그렇죠.
1: 늘 위험한 국가가 또 되는 건데.
0: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 30년 넘는 핵의 공방 속에서 핵 보유에 대한 의지가 강화돼 왔습니다.
1: 네.
0: 이게 바로 북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란 혁명 수비대나 강경파는 일체 협상을 아예 파기하고 이제 자위력, 핵무장으로 가겠다는 어떤 이런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 네.
0: 다만 이란의 정부, 대통령이라든가 외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협상의 판을 깨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전장은 전장대로 유지하지만 협상의 테이블은 협상의 테이블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그 일종의 뭐 균형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만일에 장기화된다면은
1: 네.
0: 이제는 강경파가 또 그동안 미국하고 정부는 협상해서 뭘 얻어내냐 이렇게 따지면서 조금 더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협상파들 입장에서는 그 억류되고 그 저 몰수돼 있는 해외에 이란 자산이라도 얼마라도 좀 풀어줘야.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뭐 그걸 250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1: 네.
0: 그 절반이라도 미국이 좀 풀어주면은 혁명 수비대 할 말이 있는 거죠.
1: 네.
0: 자 이렇게 우리 협상에서 소득이 있다, 성과가 있다.
1: 그렇겠네요.
0: 이렇게 그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미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건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다.
1: 아.
0: 그 우크라이나 전쟁 5년째예요.
1: 네. 네.
0: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을 검토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왔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엔은 있으나 마나고.
1: 네.
0: 아무 뭐 중재하는 국가 몇 국가 빼놓고
1: 원래 국제법의 시대도 없었지만 진짜 국제법의 시대가 갔다는 자주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중동 평화 회담을 이제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 이런 어떤 그 힘을 좀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올해 6월부터 전대미문의 공급망의 위기가 옵니다. 이건 에너지 위기, 원자재 위기, 식량 위기.
1: 그렇죠.
0: 이게 다 합쳐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연쇄적인 분쟁의 확산. 말라카 해협이나 타이완 해협 같은 데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세계 전쟁을 걱정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국으로 갈 때는 저 세계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피해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사회, 국제연대가 이제는 검토돼야 될 때다. 더 늦으면 6월부터 지금 고통보다 훨씬 더 아주 뼈아플 겁니다.
1: 이스라엘도 사실은 문제잖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해서 하루 만에 확전을 멈췄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선을 넘는
0: 선을 넘었죠. 트럼프
1: 하고 있죠.
0: 말도 안 듣고 네. 막 넘은 거예요. 그런데 네.

0: 그 트럼프가 자제하라고 해도 미국에 통보조차 안 하고 이번에 이란을 공습했거든요.
1: 예, 레바논을 공습하고
0: 아니
1: 이란도 공습하고.
0: 이란을 공습한 건 6월 8일. 그때 이제 공습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지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란도 우리도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해서 이제 어떤 교착 상태로 갔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저는 본격적으로 그 미국 정치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 완전히 신체를 지배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 있냐 이걸 따질 상황입니다.
1: 근데 왜늘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미국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저는 그건 맨날 음모론 나오잖아요. 유대계가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막 이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라고 해요? 그냥
0: 그러니까 문명적 연대감이죠.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피해 민족인 유대 민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 서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이게 수십 년된 어떤 하나의 어떤 서구 문명에 있어 가지고 강한 유착, 밀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기성세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신세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 그쵸.
0: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이래 끌려가야 돼? 이런 어떤 그 부채감이 신세대는 거의 없어요.
1: 없죠.
0: 없는데,
1: 오히려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연민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서유럽
0: 그래서
1: 같은데도.
0: 대학가에서 시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도 변해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이스라엘의 막후 그 후견인 노릇을 해온 오랜 종교적 문화적 서사가 아직도 그 관성에 강하게 있다고 봐야 돼요.
1: 사실 종교도 다른데, 그죠?
0: 다르죠. 그렇긴 하죠.
1: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0: 비슷하지만 다르죠.
1: 이제 동북아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방북을 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좀 의미심장한데, 특히 이제는 뭐 비핵화, 이거는 뭐 그냥 옛날 얘기가 돼버린 듯한 씁쓸함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0: 그래서
1: 시진핑
0: 뭐
1: 방북의 의미.
0: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전 이번에 시진핑의 어떤 그 5월 13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북한 방문까지 이어지는 이 행보를 보면은 이제 미국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첫 번째 고려 요인이 미국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북한 문제를 우리가 잘못 다루면 미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경색될 수 있다.
1: 수출길 끊긴다.
0: 수출길 끊긴다. 이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 저기 강한 어떤 그 압박감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그게 완전히 해방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중국은 중국의 신형 대국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그 행보가 보이고 또 5월 13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공세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좀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에는 옛날에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뭐 도강양회 뭔가 이렇게 자제하는 어떤 외교가 이제는 틀을 벗고 자기 목소리와 노선을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북한에서도 그런 점이 나타난 건 뭐냐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예 관심 밖으로 밀쳐버린 겁니다. 어떤 문서, 어떤 성명에도 안 나와요. 핵 문제 자체가 없어요.
1: 아예 안
0: 아예
1: 다루는.
0: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했다는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이제는 핵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공조하는 틀도 없고 또 만약에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없고 중국은 오히려 북한하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에 그 물꼬를 터서 상당히 더 높은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예상외 어떤 그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외교, 법률, 군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 예. 그런데 군사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1: 그렇죠.
0: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네. 중국하고 북한 간에는 군사협력한다는 것이 제도화된 게 없고 어디 뭐 같이 연합훈련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성명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 굉장히 파격적인 네. 거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통상협력, 뭐 전면 복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알겠어요. 중국이 자신감을 가졌고 역설적으로 이번 5월 달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훨씬 늘었습니다. 예. 흑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중국이 거의 미국의 최고 채권국 중에 하나이고 예. 그렇긴 한데 그걸 기점으로 하더라도 북한에 또 손을 추가로 뻗는 이유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파병 문제가 있어서 예, 북한을 그렇지. 끌어안았지만 예. 중국은 여기서 그러면 뭐를 원하는 걸까?
0: 네, 중국이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미국 침공, 네. 또 이란 공격 이럴 때 어떤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했습니다.
1: 네,
0: 사실은 중국이 뭐 아까 그 트럼프에 대해 공세적인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제 질서에 있어서 어떤 뭔가 질서를 주도하는 대국이냐.
1: 아,
0: 이 점에서는
1: 그런 건 아니죠.
0: 최근에 보면은 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요. 네. 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방국에서 그랬는데도 개입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나름대로 실수할 때 뭔가 어떤 그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력권을 형성해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국에 맞서는 교두보를 형성한다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필요성, 전략적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 거 아닌가. 자꾸 밀릴 수만도 없으니까 네. 자기들의 공급망, 자기들의 어떤 안보 저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극화 시대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중 공동 성명에도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군국주의에 반반대한다 그랬거든. 패권주의는 미국을 말한 거고 네. 군국주의 부활은 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저들이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북한하고 같이 손잡고 이거에 맞서자. 이런 전략담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뭐 신냉전의 어떤 질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1: 북한은 사실 최근 러시아랑 가깝게 지냈는데 중국과 관계도 복원하면 뭐 어쨌든 좀 많이 숨통 국제 경제 제재에 숨통이 많이 트이겠네요. 그 입장에서는.
0: 북한은 지금 뭐 한 30년 만에 찾아온 어떤 기회의 창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1: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의 해빙 무드는 별로 의제 바깥으로 나갈 텐데.
0: 밀리죠.
1: 예.
0: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늘구멍만한 기회도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평통에서 했던 말이에요.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찾고 싶다.
1: 네.
0: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화를 직접적으로 욕심내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고 강화해서 이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변 외교로서 당분간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런데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킨 당사자인데 이게 또 뭔가 관계를 바로 풀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0: 아니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러시아하고도 조금 소원해진 관계는 정상화돼야 되고요. 최근에 트럼프도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일시적이지만 제재 해제한 전례가 있고 이렇게 보면 국제 질서는 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외교 안보 분야 혹은 국제 평화의 관점에서 좀 어떤 드라이브를 걸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0: 저는 뭐 이런 어떤 지정학이나 어떤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존하는 나라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생존하고 번영하겠다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결기를 좀 끌어올려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민적인 또 전략적인 역량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금부터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변 외교는 좀 유연하게 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절대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좀

0: 결기와 자신감,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 및 결집, 이런 부분에 좀 남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혹시 뭐 입각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0: 글쎄 뭐 시켜줘야 하죠.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1: 아, 굉장히 대통령이 탐내는 인재라는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0: 놀랐어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PD가 마지막 요거 하나만 물어보래요. 정청래 예. 대표 어제 공항에 안 나타나는 거 예. 정무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0: 아니,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 저 기자회견 중에 이번 선거는 성공한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신 거라고.
1: 아,
0: 예. 그래서 대신 김민석 총리가 나왔고. 아, 이건 명확히 저 그래요? 예,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1: 근데 김민석 총리가 현실적으로는 송영길 대표랑 연합군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정지 작업을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원하던 외교부 장관 입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원래 가고 싶어 했어요.
1: 아, 원래 가고 싶어
0: 원래
1: 했다.
0: 외교부 장관은 네. 송영길 그 의원이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자리입니다.
1: 아.
0: 예,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1: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네. 많은 힌트를. 원래 잘 아시죠, 송영길 대표님?
0: 예, 그리고 외교 역량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1: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0: 네, 영원한 대한민국의 10대 가수 김은국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예, 반갑습니다.
0: 네, 작년에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예. 지금까지 근데 거의 최고 조회 수셨어요. 영상이.
1: 아 그래요? 네. YTN만 왔다 가면은 네. 하루 웬쟁일 뉴스에 나오던가.
0: 그렇습니까? 이번에 또 월드컵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동안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부르고 선거 네. 끝나고 이제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1: 감사합니다.
0: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1: 네. 네. 지선 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 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1: 네. 국민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0: YTN에서 한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
1: 아니, 한 군데도 안 갔습니다.
0: 전화는 많이 왔는데.
1: 네, 연락은 왔는데 네. 내가 살아야 돼요. 아. 그냥 그 나 없이 그냥 선거하세요.
0: 축구에 전념했다.
1: 네, 아 그럼요.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월드컵 응원 갈 건데 네. 여러 뭐 스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셨는데 결국 이번에 또 월드컵은 가시는 거죠?
1: 네, 내일 이제 출국합니다.
0: 내일 가시는
1: 네,
0: 거예요?
1: 내일 갑니다.
0: 아 많은 방송과 관계자들이 아쉬워하겠네요. 오늘 이거 보고 섭외하려고 해도 내일은 태평양을 건너신다.
1: 네, 안 됩니다. 아. 내일은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0: 네.
1: YTN만 지금 들이대고 갑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와도 안 한다. 장동혁 대표가 전화도 안 응하지 않던 김은국.
1: 정치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0: 아, 알겠습니다.
1: 오늘 저 알겠습니다. 그 축구 저 축구로. 대명사 전도사로 나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 9월에 뵙고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질문 게 많은데 어쨌든 1번 연초에 한번 그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생은 네. 돌아서도 간다. 네. 맞나요? 네. 근데 어떻게 반응은 좀
1: 아니 이제 보사노바 풍의 네. 좀 색다른 지금 뭐 전부 트로트 시대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그룹 사운드 출신이기 때문에
0: 아, 막 그렇습니다.
1: 정말 그 대중가요, 네. 국민가요를 부르는 사람인데 노래는 참 좋은데 방송 활동 안 하니까 공중파 뭐 어디고 뭐 종편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 정말 옛날에 참 좋았는데
0: 네.
1: 저 섭외 영순이 있었는데 네. 연락들이 없어요.
0: 아 고막 남친 이런 데 나오셔야 되는데
1: 어디요?
0: 성시경 씨가 하는 프로그램 KBS.
1: 어, 성시경은 내가 좋아합니다. 그건 친구 그 술 좋아하더만.
0: 아, 네. 예, 그렇죠. 예. 네. 한번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예전에도 좀 비슷한 게 있었지만 축구 시즌송 같은 거 하나 또 오랜만에
1: 아니 저는 4년마다 네. 기다린 사람이고 네. 그 한 번도 안 빠졌어요.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네. 때 그다음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우리 홈이고
0: 네.
1: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0: 네.
1: 저 생활도 좀 그렇고
0: 네.
1: 그 한 번 빠졌는데
0: 네.
1: 저는 뭐 4년마다 월드컵

0: 하면 해줘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안 했어요. 예.
1: 수노 뭐 이런 요, 그런 AI들이
0: 예,
1: 있는데.
0: 나 김웅국인데 네. 이번에 저 북중미 월드컵 가는데 월드 저 축구송 하나만 해라 그러면 바로
1: 아,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AI랑 대화 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작사 작곡자들이
1: 네.
0: 바꿀 거예요.
1: 이번에 그 멕시코로 가시는 거죠?
0: 아 이제 내일 그 일단 다이렉트가 없어가지고 미국 LA에 도착합니다. LA에 도착하면 같은 6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11일 날 오전 11시인가 저기 과다라
1: 과달라라.
0: 하라? 예, 네, 발음 좀 그런데요. 거기 이제 3시간 걸린답니다. 멕시코. 그 현지에 가서 오후 3시에 도착하면 그날 이제 밤에 저녁에 오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6월 12일 오전 11시가 되겠죠. 뭐 광화문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응원단들이.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그냥 개인 유튜브로 하시는
0: 제가 이제 그 아니
1: 아, 아니고.
0: 저뭐 유튜브나 뭐 틱톡도 하지만 그 이번에 축사모가 간다 했는데 이제 뭐 전국에 우리 저 4년마다 기다리는 축사모 분들이 요즘 뭐 분위기가 좀뭐 그렇게 썩안 좋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몇 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여행사 분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뭐 모양인 뭐 응원단도 좀 모집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LA 이제 크루즈닷컴에서 그 이제 미국 교민이나 멕시코 교민분들을 이제 모으셔서 합동으로 응원한다는 그런 소식이라 아마 축구 골대 그쪽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1: 그럼
0: 응원단이.
1: 특별한 응원단을 만들어 조직해서 같이 가시는.
0: 예. 거기서 이제 다 뭉치는 거죠. 합동으로 하는 거죠.
1: 합동으로 하시는 거고. 방송을 통해서는 혹시 모습을 좀볼수 있는 겁니까?
0: 그건 모르죠. 이제
1: 늘 중계 카메라에 잡히십니다.
0: 피파에서 잡히면 좀 좋고요. 그 세계적인 카메라니까 그거 한 카트 나가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고요. 정안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취재진들이 많이 가니까 그분들이 이제 절 발견하면 참 좋겠죠.
1: 그렇군요. 뭐 개인 유튜브나 뭐 별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응원하는 모습은
0: 아니
1: 따로.
0: 그건 이제 뭐 1분짜리 쇼츠나 뭐뭐
1: 알겠습니다.
0: 저 김웅의 들이대 TV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찍어서 이제 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체코, 멕시코, 남아공.
0: 저는 무조건 잡는다고 봅니다.
1: 어디를?
0: 체코를요.
1: 체코를.
0: 네. 첫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그쵸.
0: 히든 감독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 경기에 이기거나 짐은 몰라도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다른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첫 경기는 아마 홍명보가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1: 잡아준다
0: 네네.
1: 무조건.
0: 네네.
1: 체코하면 옛날에 저 어릴 때그 뭐죠? 네드베드 그다음에 그얀 콜로라고 키큰 선수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을 땐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해볼 만한.
0: 근데 김준우 뉴스 하시면서 그렇게 그 옛날 그 축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 해설자는 뭘로 먹고 살아요?
1: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 저 뉴스 정면승부도 하죠.
0: 그 작가가 보내준 거
1: 아니
0: 아닙니까?
1: 아니죠 아니죠.
0: 어우, 대단합니다.
1: 지금 얀 콜로 몰라요 지금 저희 작가님은. 게임할 때 보면 키가 커가지고 헤딩하기 되게 좋은 선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강팀이어서 우리가 감히 잡는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 주춤주춤한 것 같습니다.
0: 월드컵 무대는 약하고 뭐 강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1: 기세입니까?
0: 피파 순위 필요 없습니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잔디, 그날의 이제 지금 고지된 모양인데 뭐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그날에 진짜 누가 운이고 어떤 컨디션 좋은 선수가 뭐 손흥민 캡틴이 집어넣을지 뭐 이강인 선수가 넣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래요?
0: 야,
1: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원픽은 누구십니까? 김웅.
0: 손흥민이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해결할 거 하는데 저도 지금 축구하고 있지만은 미드필드 지역에서 게임 메이커 그 두세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이강인이 됐든 백승화 됐든 뭐 이재성이가 됐든 황희범 이런 선수들이 공격수한테 빨리빨리 주면 돼요. 어시스트를
1: 빨리빨리 주면 된다.
0: 끌면 안 돼요.
1: 윙으로 쓰는 게 맞다. 손흥민 선수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선발로 써야 된다.
0: 예. 선발 안 넣으면 벌써 얼굴이 짜증 납니다. 기분이 나쁘죠.
1: 확실하게.
0: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출전하는데 만약에 선발이 아니고 후반에 나온다.
1: 좀 초코로 쓴다 이러면 안 된다.
0: 큰일 납니다.
1: 큰일 납니다.
0: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1: 절대 안 된다.
0: 예.
1: 따로 얘기하셨습니까? 홍명보 감독님한테.
0: 아니 친하긴 친한데
1: 네, 친하잖아요.
0: 그 사람 권한이기 때문에.

0: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1: 그래요? 아니 뭐 전화를 좀 하시지. 아, 전략은
0: 아니,
1: 안 하셨다.
0: 아니 문자는 뭐
1: 문자는
0: 보내 주고 받아요. 네. 네.
1: 그래도 이렇게 써라 뭐 이렇게 하고.
0: 아니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안
1: 될까?
0: 그 서로 반칙입니다.
1: 아, 반칙입니다. 네. 네. 이 정치적 얘기나 하기 싫지만 네. 정몽규 회장 사퇴 선언에 대한
0: 정몽규.
1: 네.
0: 지금
1: 네, 대한축협 회장 네. 월드컵 끝나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0: 그분도
1: 미리 밝혔잖아요.
0: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냐하면 그 축구 팬들의 비난이 있는 건 저는 압니다.
1: 네.
0: 축구협회 공격하는 것도 아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시점이 이제 조금 빠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제 그 뭐 제가 볼 때 선수 감독을 위해서
1: 네.
0: 더 강팀이고 팀 플레이고 더 똘똘 뭉쳐라. 나는 이번 월드컵을 떠나서 사퇴하겠다. 뭐 네. 이런 거는 뭐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1: 이제는 그 축구 협회도 수입이 많아서 옛날처럼 옛날에 뭐 김우중 회장이나 뭐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0: 예.
1: 하셨잖아요. 축구 협회 회장은
0: 뭐
1: 다 많았는데 이제는 회장, 그럴 예. 필요가 없다고들 축구인들이 많이 얘기한 그때 기업인들의 기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0: 그렇죠.
1: 지금은 이제 수입이 많기 때문에
0: 네.
1: 축구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 선수한테는 상당히 스폰서가 중요한데요. 이 피파가 지금 이번에 48개국이라 그 배당금도 상당히 많잖아요.
1: 네.
0: 아, 근데 이제 축구인 출신이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황은 달라지는데 제발 그 축구패를 봐서라도 대한민국을 봐서라도 정말 아, 행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뭐 그런 그 협회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은.
0: 아, 그까진 제가 오는 게 낫겠습니다.
1: 아, 김은국. 네. 김은국을 좀 시켜주라.
0: 어, 그럼 아, 저도 뭐 얼마나 하잖아요.
1: 할만하다. 네. 네. 아니 이제 뭐 이제 하여튼 선수인 출신 아니면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쪽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퇴임하지만 결국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이 그 선거 운동 방식이나 여러 가지 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가지만 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칼럼들을 제가 봐서
0: 네네.
1: 좀 내밀한 얘기긴 합니다만
0: 이번에는 뭐 그 이제 정몽규 회장이 했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했고 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드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예요 아마
1: 아.
0: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거로
1: 변화가
0: 봅니다.
1: 있어야 예, 된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들고
0: 네.
1: 지금 그래도 사실 예선 통과를 해도
0: 네.
1: 개최국이 늘었기 때문에 예전에 본선 같은 거랑 똑같은 결과고. 지금 16강이 가려면 이제 다시 또 이겨야 되잖아요. 한번 예선 통과. 네,
0: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적지에서 16강을 했는데
1: 네.
0: 참 홈에서는 4강 했고
1: 네.
0: 근데 이번에 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그쵸.
0: 저는 2승 1무로 보거든요.
1: 아 그렇게 멕시코랑 비긴다.
0: 체코 잡고 네. 멕시코는 홈이니까, 비기고
1: 네.
0: 남아공 잡아서
1: 네. 남아공 잡아야죠.
0: 네, 우리가 A조 조 1위가 대한민국이고 멕시코 체코 남아공이 될 것이다.
1: 아.
0: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1승 2무로 보는 사람도
1: 있더만요. 아. 남아공은 잡고 체코 멕시코랑 비길 것이다.
0: 예.
1: 아 그렇군요. 사실 멕시코한테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0: 그렇죠.
1: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홈이니까 사실 멕시코한테는 진다고 얘기해도 사실 또 이렇게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0: 워낙 네. 그 살벌하고 다혈질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기면 응원단도 축구장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1: 아.
0: 안전에 신경 써달라.
1: 유의해야겠네요.
0: 그래서 제가 안전을 위해서 비기라는 얘기죠.
1: 네. 아 안전을 위해서 네. 비기는 게 제일 좋다. 아 이런 또 정치적 탁견이 있으시군요.
0: 그러니까 제가 체코를 잡고
1: 네.
0: 남아공 잡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1: 아.
0: 굳이 뭐 멕시코까지 이길 필요가 있겠느냐.
1: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중간 게임이잖아요, 멕시코가. 그러니까 또 최선을 네. 다해야 되니까. 예전에 1승 1무 했다가 그 노저 토고 잡고 다 뭐 저 다 하다가 네. 스위스한테 져서 1승 1무 1패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0: 그때는 네. 이제 32강이에요.
1: 네, 그렇죠.
0: 저기 32개 나라 네. 지금 48개라.
1: 그렇죠. 그렇죠.
0: 이번에 32강 올라가는 건 조 3위까지도 가능해요.
1: 아, 그렇긴 하네요.
0: 예,
1: 네.
0: 예.
1: 거기서 이제 다시 16강까지 바라봐야
0: 네, 그렇죠,
1: 되는데
0: 그렇죠, 예.
1: 아, 예전에는 유럽에 가면 못하고 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면 좀 잘할 때가 많았잖아요. 86이나
0: 네.
1: 94나 그러다가 브라질 월드컵 때 왕창 깨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멕시코 월드컵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봤나 잘하나 못하나 이제 그런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럽간 무조건 진짜 엄청 두들겨 맞고 오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고 뭘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0: 저도 뭐 새벽에 맨날 축구 보지만은 유럽의 축구가

0: 상당히 스피드가 있고 몸싸움이 심하고 그 패스가 무지 빨라요. 근데 이제 남미 쪽은 이제 개인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들다가 뺏으려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그 26명의 태극 전사가 경험들이 많아요.
1: 그쵸.
0: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감독이 그 11명의 그 라이벌 어떻게 짜느냐. 그 나라마다 그러면 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야.
1: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제 또 브라질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런던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올림픽
0: 아,
1: 때는
0: 한일전 때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1: 그쵸.
0: 저 3위했잖아요.
1: 아, 그날 제 결혼식이어서 결혼식이 망했습니다. 다들 새벽에 축구 보시느라.
0: 아, 난 현지에 있었어요.
1: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한테 비판적인 분들이나 같은 분들이 똑같이 홍명보 감독한테 되게 비판적이고, 선수층은 역대 최고인데 리더십이나 전술에 있어서 좀, 그리고 되게 요즘 신문선 교수님이나 뭐다 여러분들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많은 축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0: 근데 저는 연예인이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아 축구팬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상당히 그 젊은 사람들이 축구의 상실 해박합니다. 근데 선수 출신의 그 해설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쪽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 축구를 자주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막 해설을 막 해버리면은 그럼 축구장 누가 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방송에서 그 사람을 썼고 그 사람한테 출연을 주고 그 어떤 축구 뭐 중계할 적에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도 알기 쉽게 축구 와서 즐겨라. 축구가 TV에서 텔레비전 보는 거나 직접 와서 이렇게 함께 뛰면은 정말 좋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봐도 아나 누구나 얘기 못 하는데 뭐 그렇게 아니 축구 쪽에 해설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왜 축구를 비난해가지고 그건 뭔 발전이 있어요? 난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 비판이 수렴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김국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축구에 대한 국민의 애정을 좀더 만드는 방식의
0: 아,
1: 이야기들이 좀
0: 그럼요.
1: 더 필요한 때 아니냐라고 보신다는
0: 아니,
1: 거죠.
0: 저기, 뭐 예선전이고 평가전이고 뭐 5대 0, 4대 0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감독 가려라. 그러면 히든크보다 더 비싼 감독을 모셔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홍명 감독도 지금 얼마나 사실 초조합니까? 이 사람도 이번에 잘못되면 왜 한국 들어오겠어요?
1: 그렇죠.
0: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입고 오신 그 빨간
0: 아,
1: 옷은
0: 이거요.
1: PPL은 아니죠?
0: 아니, 하나 만들었어요.
1: 아, 만드신 거예요?
0: 교민분들한테 이 모자고 인사서 선물하려고요.
1: 아, 선물하려고. 선물용으로. 그러면 이거는 배포용이니까 뭐 판매용은
0: 아,
1: 아닌
0: 판매합니다.
1: 판매용은 아닌.
0: 그냥 선물이고요. 우리 딸이 이번에 그 월드컵 그 대표 선수가 있는 거를 사줬어요. 그거 이제 입고 응원하죠. 붉은색이랑 보라색 뭐 있더만요.
1: 아, 그 옷을 다 따님이.
0: 우리 딸이 가서 응원 열심히 하라고.
1: 아, 같이 안 가고.
0: 아, 걔는 여기
1: 따님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0: 아니 축구 좋아하죠.
1: 아,
0: 축구
1: 축구
0: 좋아하는데
1: 좋아합니까?
0: 지금 저 취직을 해서 일해야 돼요.
1: 그때 그렇게 됐습니까?
0: 아, 졸업하고 왔으니까 돈 버는.
1: 막내 둘째.
0: 막내 딸이죠. 아들
1: 그쵸.
0: 하나 있고요.
1: 그쵸.
0: 번칠이.
1: 아, 번칠이. 그때는, 아, 그쵸. 그게 뭐였지? 칠곡 아닌데, 뭐였더라?
0: 아,
1: 번칠의,
0: 번동과 칠곡, 번칠이 그래서
1: 번동과 칠곡이었죠.
0: 아, 응해요.
1: 그게 거의 제가 1990년 거의 신해철 씨 디스크쇼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하실 때 기억인데, 야, 번칠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동현군이죠, 동현군.
0: 동현 주연이죠.
1: 알겠습니다. 우리 또, 막내 둘째 딸도 미국 유학 생활 다 마치고 한국에서
0: 한국
1: 있군요. 아유, 옛날에 기러기 생활 힘드셨는데, 이제
0: 20년 했죠.
1: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밖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신다더니 결국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0: 아니
1: 당색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0: 아니
1: 작가가 하고
0: 이거
1: 있다는데 아니죠?
0: 아 이거 대표 선수 색깔 맞힌 건데요.
1: 아, 그쵸.
0: 흰색 있고 붉은색 두개 만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런 식으로 또 들이대는 거예요? 아 이거
1: 그
0: 뭐
1: 제작진이 음흉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렇게
0: 원래
1: 생각하시면 되고.
0: 해병대도 빨간색이에요.
1: 아, 그렇죠. 근데 혹시 그 이거 이번에 그러면 후배 연예인들 중에 보수 원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거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형 뭐 안 나와? 나 안 나가 뭐 이런 대화가.
0: 아, 이번에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네. 일체. 에,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도 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 지금 당장 어려운데 뭐 아무 보장도 없는데.
1: 여러분 단호합니다. 에, 절준도 아니고요. 정치 절연을 선언하신 김은국 10대 가수. 네, 에, 월드컵에서 감사합니다. 16강 진출을 영원히 염원하신다.
0: 이번에 열심히 응원해서 네. 태극전사 우리 32강 16강 뭐 8강까지 가면 더 좋죠.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가수 김은국 씨였습니다.
0: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6월 9일 뉴스 장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요즘 주가가 롤러코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예, 잘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도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6: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8: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6: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9: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현재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지나고 있는데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부를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퇴근길 곳곳에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데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는 현재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 가양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지고 같은 반면 올림픽대로도 한강대교 부근 또 여의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청담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반포나드목 부근 1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4: All about news. YTN News FM.
1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2: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3: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부는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 12개 대학 총학이 6.3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내고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7년 거리에서 쟁취한 참정권이 38년이 지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통일된 메시지로 대학사회의 총의를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2: 북핵 문제는 끝내 침묵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5: 시진핑과 김정은은 1950년대 함께 싸운 세월이 양측의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중국 CCTV 보도입니다.
4: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재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5: 중국 측이 말한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라는 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대답했던 사안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6: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북한 매체들이 시 주석의 방북 관련 소식을 하루 늦게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7: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중앙TV입니다. 슬픔 경동지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8: 정규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 도착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TV는 1시간 뒤부터 35분 분량의 영상물을 송출했습니다. 시 주석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까지 편집해 넣으며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자 7년 만에 평양 방문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토바이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평양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김일성 광장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이어진 연회까지 상세히 보도됐고, 해당 영상물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됐습니다.
7: 조중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군중들의
5: 방문에 따뜻한
7: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8: 역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시 주석 관련 사진이 무려 80장이나 실렸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거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접경지 교육 창구인 북경 통상구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7: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본관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8: 북중 간 경협 고도화 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한반도나 비핵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는 북한 매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 중국이 모호한 입장을
5: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부
9: 얘기할
5: 교수입니다.
9: 경우에 북중 간의 복원, 관계 복원을 위한 이번 정상회담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8: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네, 코스피가 8% 넘게 오른 8090선에서 마감해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8.18% 오른 8096.93으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2만 원대, SK하이닉스 221만 원대에서 마감해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면서 두 기업의 곧장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 합격선이 한의대 수준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분석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보면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 수학, 탐구 합계 288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대 최상위 학과인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92점으로 예측됐고, 치대는 290점, 한의대는 288점, 약대는 286점이었습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방한 성과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매우 좋은 미팅을 가졌고 또 매우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10년 전 필리핀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져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2: 우리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현지 경찰이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0: 지난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억대의 몸값을 받아 챙긴 납치범들은 지 씨를 풀어주지 않고 살해한 뒤 화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살해범 일당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5: 여러분 동포 사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범인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고 그들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로드리고 두테르데 당시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10: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격인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팀장 라파엘 둠나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고 2심 법원이 둥나오에게 뒤늦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둥나오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필리핀 경찰이 경찰 출신인 둥나오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둥나오 체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1: 여기 지익주 씨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10: 둥나오는 결국 도주 2년 만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주범이 죄값을 치르게 됐지만 현지 한인사회에 줬던 큰 충격과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까지 콘크리트 타설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진 수도권 건설 현장이 70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대형건설사 12개 회사의 건설 현장 70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설이 지연된 콘크리트 분량은 5만 세제곱미터가량으로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00여 대 규모입니다.
2: 네,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증가했고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에서 13%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연 이율 최대 4만 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며 통장을 받아 대포 통장으로 다시 사용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2: 경사들이 고금리 불법 대출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 A씨를 검거합니다.
13: 불법 예전에 했지. 그 책값이 나와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거야.
12: A씨 등은 정상적인 대부 중개 홈페이지에 유령 대부업체를 등록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번호만 파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 46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만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상환 기간을 넘기면 하루에 5만 원씩 이자를 더 받아내는 등 평균 이자율은 연 2,400%, 많게는 43,800%에 달했습니다. 자필 차용증이 든 셀카 사진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연체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 6명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주겠다며 계좌를 받아낸 뒤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9명을 검거한 뒤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모두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조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 보훈에 달

0: 맞아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보는 중국의 시각을 병렬적으로 해설하는 교육 행사를 홍보해서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사업회는 6.25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각을 비교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의 논리를 교육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흘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농구장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경기 중엔 조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지만 4쿼터 경기를 모두 관람하며 NBA 결승전을 직관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3: 대부분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주 크고 열광적으로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또 낙관론을 폈습니다. 의견 조율이 거의 끝나 2, 3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3: 지금 매우 훌륭한 합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란 핵무기를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거고 호르무즈 해협도 바로 개방될 겁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개방할 건데 2, 3일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이란 내부 기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트럼프를 믿을 수 없고 협상 역시 전투의 일부입니다. 지금 같은 행태가 이어진다면 결코 합의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위원장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미군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지만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헬기 추락 원인이 이란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 결함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규입니다.
1: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우리나라 유조선이 내일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미너호가 내일 오후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유니버설 미너호는 한국과 이란 양측 협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고 이란 전쟁 직후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프랑스를 잇따라 찾아 유럽과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정부와 청와대 참모, 주한 유럽 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 정상 외교가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5: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3: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5: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5: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4: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

0: 상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용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못했고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으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는데 당원 구도와 맞물려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4: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3: 교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2: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떼기에 나섰습니다.
5: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2: 민주당 정권 2년 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7: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태 압박 속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7: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6: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9: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8: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10: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8: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허게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의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11: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8: 김도읍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12: 친한
8: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개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사태냐 수습이냐.
8: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 네, 이번 회담에서 북중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지금부터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 예, 어서 오십시오.
14: 네, 9개월 만에 만난 시진핑 주석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6: 저는 이번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최고 수준의 계획과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7: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1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17: 미국의 공동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 네, 양국의 관계 발전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현지 보도도 있었고 시 주석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돼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15: 지금 북중 관계가 사실
16: 정한범
15: 지난
16: 국방대학교
15: 6년 동안
16: 안보정책학부 교수입니다.
15: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6.25 전쟁 그리고 당시에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소위 이제 혈맹 관계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지도 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진행했던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고요. 최근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도 네. 어찌 보면 이런 이제 소원한 북중 관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이제 좀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이제 북중 관계 이 북중 정상회담은 이런 그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완벽한 복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보다도 중국을 더 가까이 두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15: 사실은 그렇죠. 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민주진영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1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2018년에 19년에 또 미국과 대화를 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네.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줘야 북한 체제가 영구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1990년대 이후로 세계가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동서 진영으로 갈려 있었던 세계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통합된 세계에서는 북한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어떻게든 편입이 돼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17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정세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잖아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어떤 또 이제 새로운 정립 이런 걸 우리가 뉴스로 좀 접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으로 다시 갈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사실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4: 네.
15: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만 갖고 살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요원한 문제고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 쪽 세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 세계에서 1인자는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가 최종적인 선택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뭐 과도기적으로 러시아를

0: 지렛대로 삼아서 뭔가 생존의 어떤 계기를 더 이어가는 이런 동력으로는 쓸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가지고 북한이 생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혈맹 유대를 좀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결탁이 강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미 견제 이런 연대가 좀 공고화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었던 세계가 그대로 갔다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됐겠지만, 그 중간에 소위 이제 탈냉전의 시기에 세계화라고 해서 두 세계가 합쳐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또 이제 과거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세 나라들이 사실 윈윈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적대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는 세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떠오르는 중국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미래의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중국은 거기에 반해서 빨리 이 미국을 따라잡아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윈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과 빠르게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수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 북한이 약소국이었을 때좀 북한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이제 굉장히 이 핵무기로 무장한 핵 강국이 됐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데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이 북중러 동맹이라고까지는 할수 없습니다만, 이세 나라가 서로 양자 관계로 서로 얽히면서 소위 이제 한미일 공조에 버금가는 이런 북중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북핵에 대한 묵인 행보를 보인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명분을 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항상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중국이 입장이 이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는 중국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어떤 제재들이 나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P5 5개 국가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여기에 반대를 하면 그것이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대북 제재 자체가 결의가 되지 않았겠죠.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됐다는 자체가 중국이 최소한 동의를 했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또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의 입장을 보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지도국가라고 하는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 비핵화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어떤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한 북한을 자꾸 멀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찌 보면 북한의 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0: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폭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국제질서를 해치는 뭐 이런 악당국가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1: 네.
0: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반대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부유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마지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수단으로서 타이완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땠느냐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라는 이제 입장을 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 바이두, 뭐 비아디, 유니트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0: 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북한 핵 문제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번 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다른 의제들에 묻혀서 갔을 것이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의례적으로 언급한 거라면 중국도 의례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세계의 리더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소위 이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개 P5 상임이사국 다섯 개 국가들이 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예외적인 특권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개 국가들에게 특권이 있는 만큼 특별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미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얘기했을 때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지지한다. 당연히 어느 나라든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가서 북한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 네.
0: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이제 비아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이제 바뀐 것은 아마도 이런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그 우호적인 분위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지지를 전적으로 없고 또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리더십을 확고히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그런 의도도 좀 미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예, 여보세요.
9: 아버님 되시죠? 어린이집인데요.
8: 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9: 아이, 손을 씻기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8: 아이, 뭐라고요? 아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0: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8: 이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9: 2억 4천이요? 고의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닌데.
10: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4천만 원 중 3,300만 원만 인정될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9: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에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나 봐. 그 친구가 그랬다지?
8: 아이고야. 그 얼마나 다쳤대?
9: 뼈가 부러져서 부모가 소송까지 냈다던데.
8: 아니, 그런 경우는 넘어뜨린의 책임이야? 아니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치원 책임이야?
9: 아, 그러게.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다쳐서 소송 냈다던데?
8: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
10: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1: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10: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11: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년 9월 27일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 2개월 정도 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10: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

0: 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1: 네, 아이 부모 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호자 도착까지 40분 이상 병원 이송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그 보육교사와 그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원고 측이 청구한 2억 4천여만 원 중에 3,300만 원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3,3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구한 금액이 2억 4천으로 굉장히 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한 8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된 건데 어린이집 측 책임이 꽤 무겁게 인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금액이 크니까, 아니면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좀 대폭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본 사건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1: 네, 그 판결문만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을 작게 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치료비를 모두 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추가 청구 됩니까?
1: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그 판례 입장에서 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전혀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할퀴고 무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아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에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배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보육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 측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그동안 다른 언아가 자기 얼굴을 핥히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었던 점을 근거로 다른 언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그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0: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죠?
1: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메시지로 그런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 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0: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의 부모 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또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토대로 그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0: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 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1: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속초는 24도, 대전 27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졌고요.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밀리는 구간 없이 소통이 원활한데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양화대교를 목간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을 지나 북단 부근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지점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8: 첫 방문지인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프랑스를 잇따라 찾아서 유럽과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정부와 청와대 참모, 주한 유럽 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 정상 외교가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10: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1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0: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10: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12: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0: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9: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입니다.
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이틀째 일정으로 북중 우위탑을 참배하고 혈맹관계를 부각했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쌓은 역사가 양국의 영원한 기억이라는 데 공감하며 북중 우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처음으로 방문한 뒤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하루 늦게 집중 보도했습니다.
8: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3: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분평 동지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4: 정규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 도착 소식을 전한 조선중앙TV는 1시간 뒤부터 35분 분량의 영상물을 송출했습니다. 시 주석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까지 편집해 넣으며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자 7년 만에 평양 방문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토바이 부대의 호의를 받으며 평양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 김일성 광장의 대대적인 환영 행사와 이어진 연회까지 상세히 보도됐고 해당 영상물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됐습니다.
13: 조중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군중들의 환호에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14: 역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시 주석 관련 사진이 무려 80장이나 실렸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거나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접경지 교육 창구인 북경 통상구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13: 앞으로도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본관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14: 북중 간 경협 고도화 등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한반도나 비핵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는 북한 매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5: 중국이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것을 얘기할 경우에 북중 간의 복원, 관계 복원을 위한 이번 정상회담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14: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8: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새로 지은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징후가 관측됐는데 이는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 시찰 보도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추가 확대 움직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6: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에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2: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7: 김재미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12: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16: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재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이 이 사건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됐고 보도가 자신의 낙선 목적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었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이율 최대 4만 퍼센트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며 통장을 받아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경사들이 고금리 불법 대출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 A씨를 검거합니다.
19: 대포 예전에 했지. 그 체포자 나와주지. 지금 집행하는 거야.
18: A씨 등은 정상적인 대부 중개 홈페이지에 유령 대부업체를 등록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번호만 파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 46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만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상환 기간을 넘기면 하루에 5만 원씩 이자를 더 받아내는 등 평균 이자율은 연 2,400%, 많게는 43,800%에 달했습니다. 자필 차용증이 든 셀카 사진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연체

0: 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 6명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주겠다며 계좌를 받아낸 뒤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9명을 검거한 뒤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모두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조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카카오 노조가 내일 창사 이래 처음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조 카카오 지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어떤 상황에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충남 공주에서 10대 남성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였습니다. 아이는 턱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3: 아이가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덮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충남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턱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4: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고 사고 당시 이곳 교차로는 전멸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5: 그런 무책임하게 무등록차나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가지고 딸아이 왜 다치겠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3: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전멸신호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그 왕복 6차로에 매우 큰
7: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6: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멸신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경찰은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경찰은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가정동에서 차량이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다가 차량 안에서 모의 총기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총기는 이스라엘제 권총 모양과 유사한 모의 총기로 확인됐는데 기능적으로 격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주는 호기심에 온라인에서 3만 원에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와 한양대 정준희 겸임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들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를 향해서 비윤리적인 표현을 사용해 탱크데이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일베는 온라인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 교수도 같은 방송에서 몽둥이를 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이틀째인 오늘까지 콘크리트 타설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진 수도권 건설 현장은 70 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대형 건설사 12개 회사의 건설 현장 70 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설이 지연된 콘크리트 분량은 믹서 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00여 대 규모입니다.

0: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두 곳씩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서 의구심은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5억 9천만 분의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5: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서울 동부지법은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 보전 신청을 오늘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서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

0: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6월 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중에서 세레나데,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9일 화요일 듀엣토에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중에서 세레나데,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 목요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으로 열린 이 음악회에서는 미샤 마이스키의 아들과 딸이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아들과 딸이 모두 음악을 하는군요.
0: 그것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키셨어요. 기가 막히게 셋이 함께 하고 싶나 봐요.
1: 오, 삼중주.
0: 예, 일부러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쳐 주지 않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켰다고 합니다.
1: 나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야. 트리오를 함께 할 거야.
0: 얼마나 편합니까?
1: 예,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네.
0: 아들인 샤샤 마이스키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딸인 릴리 마이스키는 아버지의 전속 피아노 반주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명이 함께 모이는 연주회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1: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했냐면요. 1부에서는 딸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슈베르트의 여러 가곡을 연주했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곡을 연주했습니다.
0: 아, 기대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오,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루, 두비스티루, 두비스테어프리데.
0: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 비스티루,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브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마이스키 트리오 연주에서 연주한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마이스키 트리오는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에 참가 중입니다. 아들과 딸은 이 페스티벌의 실내악 연주회에서 다른 연주자들과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0: 마이스키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트리오는 2011년 서울,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패밀리 콘서트를 열며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는 마이스키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이 마이스키는 70년 첼로 인생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트리오 연주가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시키지 않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킨 거고요.
0: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일 텐데요. 아들과 딸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는 아버지와 연주해서 좋아요 라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인터뷰했겠죠.
1: 네.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고 또 세계 최고의 대가고 또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음악가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또 이제 진심으로 꺼내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0: 있겠죠.
1: 킥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도움 되죠.
1: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야상곡 2장조 마이스키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섭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5남매 중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어머니와 사별하고 오래도록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 남매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치른 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그 두 달 동안 아버지의 여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평소 생활비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설령 정신이 맑으셨다 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챙길 만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중환자실에서 거액의 인출을 허락했다니요. 그리고 새어머니의 말을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소에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막내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전하자 새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냐면서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의식도 없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고 또 새어머니가 다 썼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좀 황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황혼에 재혼을 하신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사이에 이제 상속 문제로 갈등 빚는 경우 종종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원관계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는 네. 재혼 배우자와는 함께 지낼 시간이 적은 것도 있고 네. 친부모와처럼 유대관계를 쌓고 지내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1: 그렇죠.
2: 게다가 이미 재혼하실 때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한 부분인 듯합니다.
1: 아무래도 법률상 배우자랑 또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이제 같은 순위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 순위가요.
2: 네.
1: 근데 이제 상속분이 배우자한테 좀 많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1.5를 더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인출해 간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뭐 부당이득이다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 네. 부당이득이 성립되기 위해선 새어머니께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셔야 합니다.
1: 네, 그렇죠.
2: 대부분은 배우자가 그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증여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2: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1: 네.
2: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선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현금이 인출된 부분입니다.
1: 네.
2: 실질적으로 당시 아버님께 의식이 없으셨다면 이전에 증여 의사를 표명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의식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뭐 진료 기록 이런데 아니면 간호 기록 이런데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게다가 이제 또 부부 사이에 내가 너한테 현금을 증여한다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지금 새어머니가 증여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증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경료를 위해서 증여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 네.
2: 현금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 그렇죠.
2: 네, 사실 위임장 작성하는 게 증여 의사를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기는 하나
1: 네.
2: 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증여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 네.
2: 다만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를 인정하지는 않고요.
1: 네.
2: 실무상에는 평소에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1: 네.
2: 인출된 금원의 규모, 혼인기간이나 송금 시점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의 건강상태, 혼인기간 중에 이런 비슷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1: 네.
2: 아니면 그 인출한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2: 네, 사연의 경우 혼인 기간도 매우 짧은 데다
1: 그렇죠, 한 2년.
2: 네,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1: 네.
2: 이런 점 당시에 송금을 이루어질 당시 아버님의 건강 상태
1: 그렇죠.
2: 계속 자녀분들이 이야기하신 해당 거래 내역이 이례적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자료랑 특히 또 막내 동생에 대한 금전 좀 보관 이라는 점을 평소에 밝히셨던 걸 본다면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러면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새어머니가 인출 권한이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간 거가 되잖아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최근에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출이 이루어졌고 인출 이후에 금원이 급격하게 소비되었던 점,
1: 네.
2: 평소에도 생활비 외에 송금에는 남편의 개개인 동의가 있었던 점 등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던 점 등을 보아

0: 포괄적인 인출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문제는 이제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 이거 상속 재산으로 다툴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새어머니께서 가져가신 예금을 상속 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하여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이를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 상속인, 그러니까 아버님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성결적으로 먼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1: 네.
0: 다만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성결 문제를 다투지 않고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가져가신 예금액을 새어머니께서 보유하신 특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경우에는 새어머니께서 인출한 금원이 초과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경우 무단 인출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보다 부족한 금원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바 다소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이제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네. 네, 이제 상속재산은 이제 가사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신다고 하면은 특별수익 부분을 좀 잘 주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당이득 여부는 아버지가 생전에 실제로 증여의 의사를 밝혔는지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출된 돈이라면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새어머니가 증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실제 증여 의사를 표명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송금 시점의 건강 상태, 인출 경위, 사용처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새어머니의 인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다툴 여지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서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운전 중 황당한 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운 건데요. 여성은 곧바로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도 경찰은 끝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범칙금 부과를 취소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 확인이나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같은 조작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잠깐의 조작처럼 보여도 시선과 주의를 크게 빼앗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만큼은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벤의 꿈처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심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에서 양재까지 밀리는데요. 양재나들목을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를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마포대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작업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앙선관위는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2: YTN 취재 결과 전국의 투표 중단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시간은 모두 합쳐서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곳곳이 장사진, 맛집도 콘서트도 아닌데 기다림에 지쳐 털썩 앉아있는 사람까지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다 떨어진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모습으로 중앙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에 26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런 투표소 26곳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은 모두 합쳐 63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가장 오래 멈췄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로 무려 105분 동안 유권자의 발이 묶였습니다. 급하게 용지를 조달받아 투표가 이뤄지다가 다시 중단되기를 반복한 곳도 세 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경우 처음엔 딱 2분 중단됐다가 2시간 뒤 다시 42분 멈추는 식으로 모두 세 차례나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멈춘 곳 가운데는 선관위가 아직 정확한 중단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어 멈췄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소별로 부족한 용지와 대기 인원도 들쭉날쭉했는데 이러다 보니 당일 투표 마감 시각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야 종료됐는데 선관위는 투표소 19곳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실태 조사는 내일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겪은 참정권 침해 수준이 일파만파, 조사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진상규명이 조사를 통해 투표가 멈춘 시간도 장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2: 공안통인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2: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5: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 전모를 명확

0: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부는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돈 엄은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며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3: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 주변을 에워쌉니다.
4: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5: 한국 진짜인지 모르.
3: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경찰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국적을 의심합니다. 태우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찰관의 얼굴과 함께 촬영돼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도가 지나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6: 손이 막 떨리고
7: 피해 경찰관 아내입니다.
6: 못 보게 하려고 질서 유지하고 이제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3: 피해 경찰관의 아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5에서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을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로 몰아세우는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휘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기자,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않았는데요. 당권 도전을 앞둔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려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9: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10: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8: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11: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8: 민주당 정권 2년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내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3: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퇴 압박 속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3: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4: 장동혁
3: 여당도
4: 국민의힘
3: 정부도
4: 대표입니다.
3: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2: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5: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의원입니다. 가장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6: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4: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허게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의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7: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4: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8: 친한 또
4: 친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개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사태냐 수습이냐.
4: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액 과징금으론 최고액인데요.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0: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와우 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영원으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 회원가는 일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1: 와우 회원 수는
4: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 감시팀장입니다.
11: 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이후에 21년,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대전경찰청은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합동 감식이 4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0: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이 발생한 세척공실 내부 기계 설비 상태 등을 감식하고 기계 부품과 잔류물, 작업 도구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양봉 농가의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벌통 도둑입니다. 산 속에 있다 보니 CCTV 설치는 물론 단속도 쉽지 않아서 손 놓고 당하기가 일쑤였는데요. 경찰이 자치단체와 손잡고 요수를 내놨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1: 강원도 춘천 숲속 바위 아래 설치한 토종 벌통. 그런데 지난달 벌통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키우던 벌과 채집한 꿀까지 모두 도난당한 건데 경찰이 반나절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2: 도난당한 벌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벌통 안에 숨겨둔 GPS 덕분이었습니다.
1: 벌통 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춘천경찰서가 춘천시와 농업기술센터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벌통 도난을 막기 위한 GPS 스마트택 부착 사업을 벌였습니다. 벌통에 GPS 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도난당한 벌통에도 GPS 장치를 숨겨놨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 도둑은 훔친 벌통을 자신의 집 옥상으로 가져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3: 아카시아 꽃이 펴서 채미를 오니까
4: 춘천시 양봉연합회장입니다.
3: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참 가슴 아프고 허망한 일이죠. 그래서 이 GPS 이걸 닮으로써 많은 예방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애지중지기른 벌통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쳤던 양봉농민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외에도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도 있어 도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5: 이번 사건은
4: 박재삼 강원 춘천 경찰서장입니다.
5: 범인 검거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범죄 예방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은 도난 범죄 예방을 위해 양봉 농가뿐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GPS 부착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요. 국내 주류 소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술값 지출이 작년보다 무려 9%나 감소한 건데요.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 포금 문화 대신에 이제는 건강과 온전한 휴식을 우선시하는 웰빙 흐름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불필요한 술자리를 줄이고 일상의 컨디션을 회복하려는 이 변화 참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우리의 가계부에도 꼭 필요합니다. 관성적으로 지출하던

0: 불필요한 고정 비용, 중복된 지출 과감하게 덜어내야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 가족을 지켜줄 보험, 연금 같은 자산의 체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든든한 재무 가이드와 함께 알찬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불황에도 끄떡이 없는 건강하고 탄탄한 가계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의 시작이 바로 오늘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오프닝을 다시 뒤집어보면요. 주류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9%나 가구당 술값 지출이 줄었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별로 줄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1: 저희 집은 아직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줄진 않았을 것 같은데.
2: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걸 느꼈냐면 가정에서는 모르겠지만 직장 내에서는 확실히 술 분위기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은 거는 확실해요.
1: 저도 느껴요.
2: 하다못해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저녁에 회식이 아닌 점심에 맛있는 걸 먹는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0: 맞아요. 어쨌든 몸의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든 건강을 알뜰살뜰 보살필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느 항목이든 다 중요할 텐데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도 이런 흐름을 타서 재무 건강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내 인생, 우리 집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인맥까지 얻어서 재무 체력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1:1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506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설계사들을 통해 보험을 가입해 왔는데요. 보험료는 15건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최근에도 한 설계사님이 찾아와서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길 권유하고 가셨는데요. 이미 가입한 보험도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100만 원이나 내고 있는 보험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없다고 이거 더 가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거절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1: 맞아요.
2: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0: 진짜 이거. 그러니까요. 잘 못해요. 저도 이런 뭔가 그 거절의 말을. 근데 이게 돈과 관련된 거라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님이요. 지금 가게 하시는데 한 분, 두 분 찾아오셔서 보험 가입 권유를 했고 이미 100만 원어치의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여기에 치매보험, 간병인 보험을 추가하라는 권유를 받으셨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입보다는 일단 기존 점검 그 기존의 보험을 점검하는 게 먼저 같거든요.
1: 맞아요.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저희가 자주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당을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 단골들이 아주 많으셨거든요. 그럼 그 단골들 중 보험 설계사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가입 권유를 할 때마다 우리 양 아나운서님처럼 거절을 못하시고 하나 두 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게 4인 가족 보험료를 200만 원이나 납부하시다 보니까 힘이 붙일 수밖에 없어서 상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럼 총 34건의 보험을 12건으로 줄여드리고 중복된 부분들을 삭제

0: 하고 보험료를 100만 원으로 줄인다면 상담을 받아야겠죠.
1: 그렇죠. 받지 않을
2: 맞아요. 이게
1: 이유가
2: 아마 이
1: 없겠죠.
2: 사연 주신 청취자님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분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40대에 무슨 치매간병이라뇨. 일단 기존 보험을 점검받는 게 우선이고요. 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인 보험료로 100만 원, 또 40대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뭐 40대 후반이긴 하지만 40대이고 또제 와이프하고 이제 6살 아이까지 3인의 보험료로 월한 70만 원 정도를 납부 중인데요. 혼자 납부하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거죠.
1: 그렇죠. 김종수 팀장님 3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70만 원인데 청취자님은 혼자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냥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과하고 불필요한 가입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2: 맞아요. 어쨌든 저는 이 3인 가정에 70만 원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청취자님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생각을 좀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보험이라는 게뭐 적금처럼 1, 2년 붙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1: 그렇죠.
2: 게다가 실손보험 같은 거는 뭐 누구나 갱신이 되면서 오르는 보험료를 뭐 평생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 소득 수준에서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기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이게 총 보험료로 치면요. 비싼 차한대 값은
0: 아우,
1: 훌쩍 넘는
0: 그럼요.
1: 게 보험료입니다.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적정 보험료는 그럼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가장 예시로 잘 짚어주시는 그 금액이 내월 소득의 10%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고 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이 보험은 초창기 상품이기 때문에 내 월소득의 10% 선을 크게 초과하지 않아야 유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청취자님이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월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15건의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설계사가 아닌 여러분의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셨고요. 그럼 분명히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은 걸 아셨을 거고,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도 최근에 또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라고 권유까지 받으신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그럼 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점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급선무겠죠.
2: 무조건 있어요.
1: 근데 이거를 혼자 할줄 알았으면은 진지하게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재무설계를 다시 해보는 게 우선이겠죠.
2: 맞습니다. 일단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우선순위란 게 있습니다. 이 아나운서님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보험 가입 목적. 나중에 진짜 아플 때돈
2: 그렇죠.
1: 걱정
2: 아프거나 다쳤을 때.
1: 없이, 그쵸. 치료하고, 뭔가 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해서라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2: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보험 가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돈이 들어갈 항목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이라든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비급여 치료들이라든지 요즘에 뭐 효과가 좋은 암 치료를 받으려면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이고 또 치료비가 최소 몇천에서 단위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큰 돈이 들어갈 치료비들을 사실 우선순위에 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우선순위의 다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험을 보강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이 청취자분이 이제 40대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암이나 뇌, 심장의 진단비와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 등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장 금액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월 20만 원대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좀 되신다면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치매나 간병보험은 사실 40대가 미리 준비할 보험은 아니라고 봐요. 이 보험료를 줄이고 남은 7, 80만 원으로는 저축이나 투자를 보험 대신 한 10년에서 20년간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년만 저축이나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금만 1억이 준비가 되는 거죠.
1: 원금이 1억이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거기에
2: 그럼 뭐.
0: 이제 투자의 이자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한다면 그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새는 돈을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2,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힘들어서 보험을 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돼서 보장은 보장대로 사라지고요. 또 요즘 보험들은 아시다시피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 팀장님 얘기처럼 이 꼭 필요한 보장 위주로 보험료를 좀 확 줄이신 다음에 이 남은 돈은 그 기간 동안 사실 저축을 하신다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일이 될까요?
1: 당연히 청취자님.
2: 그렇죠. 청취자님들은 보장은 보장대로 충분히 받고 후에 1억의 이것도 원금 그렇죠. 기준이에요. 1억의 목돈, 1억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매달 100만 원씩 그냥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결국 납입이 어려워서 해지하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보험사 좋은 일을 시킬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린 분이 20대이셨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저축을 하셨더니 원금은 6천인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1억 9천이 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청취자분도 보험료를 아껴서 저축을 하시면 그만큼 더 목돈이 만들어지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재무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던 40대 자영업하시는 청취자님의 질문 사연 통해서 전문가의 해답 만나봤습니다. 40대를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위험들. 뭔가 질병 진단이나 사고로 인한 그 위험에 그렇죠. 대한 대비 보험료가 20만 원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 내가 저축하고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돈들이 다른 데로 새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진단받고 나도 전문가의 솔루션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되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현장에서 상담해 주시고 고민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디에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 청취자님이시고요. 현재 미혼이시고 1인 보험료로 5건에 월 4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최근에 이 실손보험 갱신 안내장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실손이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고 전체적으로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아까 첫 번째 우리 이게머니 상담소에서 만나본 주인공이 40대 남성 청취자분이었는데 20만 원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3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분이라고 하십니다. 월 40만 원의 보험료 적어 보이지 않거든요. 비교를 해본다면. 그죠. 가입 내용 좀 상세하게 들어봐야겠는데요.
1: 네, 우선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그 기존 6만 원에서 이번 갱신 때 12만 원이 되는 실손보험은 이 실손특약이 종합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었는데요. 이 실손특약만 갱신형이라면 현재 뭐 30대 후반 나이 때 실손보험만 이렇게 저렇게 6만 원이나 오르는 일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권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손특약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암진단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까지 이런 3대 진단비가 보장 범위도 매우 좁게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담보들이 모두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특약들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들도요. 주요 담보들이 전부 5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한 분들 말고 이렇게 종합보험 안에 실손 특약 들어있으면 그냥 실손보험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 같아요.
1: 그렇죠.
0: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른 건강종합보험에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오르니까 이렇게 두 배로 껑충 5년의 갱신 폭을 가져왔다. 어떻게 그럼 이제 앞으로 청취자님은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신다면은 보험료 인상은 감당하셔야 되는 일인 거네요.
2: 유지를 한다면 그러셔야겠죠. 근데 일단 실손특약을 뺀 나머지 주요 보장들이 비갱신형이었다면 이 보험에서 실

0: 10년갱신형 보험으로 이 두건 합해서 월 13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이 10년갱신형의 두건의 보험도 곧 4년 뒤에 이제 첫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데요. 그럼 보험료가 가입했을 때보단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아직 뭐 30대 후반 직장인이시니까 뭐 비갱신형 보험으로도 저렴하게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이 남은 두건중한 건은 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과 또 나머지 한 건은 20만 원씩 납 하고 계시는 단기납종신 상품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거치하시면 10년째 원금이 1,680만 원에서 이자가 504만 원으로 원금의 30% 정도가 이자로 비과세로 지급되는 총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이 두건의 갱신형 보험은 해지 후 비갱신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드려야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죠. 그 40만 원을 보험으로.
1: 맞아요. 40만 원을 쓰고 계셨지만 20만 원이 어쨌든 저축 목적의 단기납 종신보험이니까 20만 원어치가 보장성 보험이었는데 뭐 금액은 적당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질적으로 충분치 않았다.
0: 그렇죠.
1: 이제 이 안에 내실을 잘 구성하는 보완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2: 네, 우선 첫 번째로 기존의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이 종합보험, 실손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 상품은 해지를 하면서 실손보험만 전환 가입을 시켜드렸더니 보험료가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 두 건의 10년갱신 건강보험은 이번 기회에 해지를 하셨고, 운전자보험 만 원과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납종신 2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들을 해지하면서 부족했던 비급여 암 치료비와 기존에 없었던 보장의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관련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등을 넣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도와드렸더니 7만 원으로 추가 가입을 도움을 드렸어요.
0: 그래서 기존 5건의 이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시던 걸 이제 4건의 31만 원으로 월납입금을 한 9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요. 사실 뭐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또 그것도 기존 가입했던 내용보다 사실 보장 범위를 좀더 넓혀서 가입을 시켜드렸잖아요. 결국 뭐이 중에 20만 원은 목돈을 마련을 위한 이 단기납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실손보험과 또 암내심 관련 진단비와 그리고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뭐 수술비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료로 9만 원, 또 실손 전환을 통해서 실손보험 3만 원, 기존 운전자 보험 유지하는 거만 원, 그대로 유지해서 11만 원 정도로 이 30대 후반 여성 청취자님의 보장성 보험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1: 그렇죠. 나이대와 성별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0: 그렇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맞아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30대 후반의 여성 청취자님 별다른 건강 이슈나 다른 게 없다면 이제 이분들은 10만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 보장과 관련된 것들은 넉넉히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을 더 늘린 게 이번 첫 번째 상담 사연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도 쭉 가입만 해서 돈만 냈지 정확하게 뭘 보장받고 있는 건지 한 번도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1: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신다고요.
2: 네, 이 두 번째 사연은 영등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청취자님의 사연이에요. 현재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몇 년 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부담스러우셔서 확인했더니 이 1세대 실손보험을 그냥 해지한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하셨다고 해요.
1: 그렇군요. 60대. 근데 너무 사연이 급작스러워요.
0: 아니 근데 이런 분들 있으세요.
1: 저는 네. 그냥 60대 여성 청취자님이시고 택시 운전하신다 해서 여기 사님을 네. 상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1세대
0: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1: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그냥 해제를 하셨다고요? 정확한 내용 좀 파악해볼까요?
2: 네. 우선 보험 나이로는 68세이신 여성 택시 기사님이신데요. 이 실손보험은 몇 년 전에 너무

0: 많이 오르는 부분을 확인하고는 부담을 느끼시고 바로 그냥 해지를 하신 상황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지인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5건에 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 중이시고요. 최근에는 제가 입한 다른 기사분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걸 보고 운전자 보험과 간병인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1: 그럼 일단 현재로서는 실손보험 없이 다른 보험 5건만 갖고 있다.
2: 정액형 보험만 가지고 계시겠죠.
1: 그렇군요. 정확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가입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5건의 보험 중에 운전자 보험을 제외하고 이 4건의 보험은 갱신형 담보와 비갱신형 담보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였고요. 그중 갱신기간이 대부분 3년, 5년으로 이 갱신주기가 짧은 담보들이 또 많이 있으셨습니다.
0: 네, 일단은 이 비갱신 위주로 중요한 비급여 암치료비라던가 혹은 뇌혈관, 심혈관 주요 치료비를 혹은 그리고 반복적인 수술비 등을 보완을 해드려야 됐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혈압약 복용과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대장용종을 제거한 것 외에는 다른 병력은 없으셨기 때문에 간편건강보험의 비갱신형으로 앞서 말씀드린 암뇌 심해 관련한 비급여 치료비 그리고 반복적인 수술비 등을 준비를 도와드렸더니 한 달에 보험료로는 12만 원으로 충분히 준비가 다 되셨어요.
1: 근데 이분이 68세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와 이거 다 합쳐서 12만 원에 이 모든 담보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2: 뭐 모든 담보들은 당연히 안 되죠.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가입을 시켜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기존 여러 건의 중복된 보험의 보장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제 진단비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암내심 같은 중대 질병들은 의료기술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진단 후에도 사실 유병 잘 장수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비 가 사실 관건입니다. 일회성 진단비보다는 뭐 암 진단을 받건 뇌혈관이든 심혈관 같은 중대 진단을 받으면 일단 치료나 수술, 시술이 동반되잖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뭐 전이가 되거나 암이 재발하게 되면 사실 이 일회성 진단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기간 내내 뭐 종신통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치료비가 뭐 몇 천만 원씩 지급되는 담보들로 재구성을 좀 해드려서 이 실손보험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중대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 위주로 가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 월 12만 원에 가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1: 그렇군요. 유병 장수의 이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그렇죠.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좀 체크하고 챙기셔야 하는 게 반복 치료비, 반복 수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강보험은 해결이 됐고요. 얘기해 주셨던 간병인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운전이 업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일단 간병인 보험은 혼자 사시는 청취자님께는 꼭 필요한 보장이었는데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는 간병인 담보는 없으셨어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만 그것도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럼 하루당 최고 15만 원씩 지급되는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담보는 간병인 보험에서 한 세트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담보들이에요. 근데 청취자님처럼 반쪽짜리 보장을 가지고 계시면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을 전혀 못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2: 그렇죠. 뭐 차라리 가지고 계셨다면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보다 이제 간병인 지원 일당이 그거였어야 될 텐데 좀 아쉽긴 하죠.
1: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사실 간병인 보험도 사실 예,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뭐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간병인 보험은 이 1년 보장 가능 일수가 뭐 180일만 보장해 놓은 곳도 있고요. 뭐 365일 내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도 있습니다. 뭐 물론 180일만 보장해 주는 거는 1년 내내 보장해 주는 것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할 땐 사실 180일 보장보다 365일 1년 내내 보장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급격한 노령화로 뭐 향후 몇 년 안에는 노인성 질병인 치매 등으로 요양병 병원에 뭐 장기간 입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보통 뭐 이렇게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뭐 사실 하루 이틀 입원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따져야 되는 게 간병보험 가입하신 분들 그냥 대부분 간병보험 가입하면 내가 간병 상황에 놓였을 때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 맞아요.
1: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고용할 때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내가 들어가서 간병인을 쓸 때 이게 다 보험 혜택이 다른 거예요.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치매로 입원을 하신다면 이건 장기간 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완이 좀 됐어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의 노인성 질환인 치매 등의 걱정이 되신다면 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180일 보장보다는 1년인 365일이 보장되는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 68세이신 여성 청취자님은 365일 보장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더니 한 달에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5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이 되셨어요.
0: 그렇군요. 1년 내내 간병인을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만 원이다. 그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2: 네, 도대체 얼마를 생각하시길래.
0: 저는 훨씬 더 비쌀 거라 생각했어요.
2: 네, 아마 이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60대 청취자님들도 아마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 상담을 해드린 여성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이 고혈압약에 특별한 병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5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신 거였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이 병력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0: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도 살펴보겠습니다. 왠지 느낌상 다른 기사님들보다 더 많이 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셨죠, 실제?
1: 이 운전자 보험처럼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는 보험은 가입하실 때 딱 운전자 담보만 가입하셔야 그때그때 해지하고 바뀐 그렇죠. 법령이 적용되는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기가 쉽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설계사분들이 이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특약들을 이것저것 넣는 거예요.
2: 덕지덕지 붙이죠.
1: 상해 입원이 일단 골절 진단비, 깁스 진단비 이런 것들. 이 청취자님도 꼭 필요한 운전자 담보 외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있는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등을 중복해서 과도하게 좀 가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대면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을 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어요.
2: 근데 실제로 저희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자가용 운전자는 하는 자가용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 원 초반대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2만 원, 3만 원, 뭐 심지어 5만 원, 6만 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셨기 때문에 그 영업용 운전자한테 꼭 필요한 담보만 챙겨서 기존 6만 원의 보험료를 절반인 3만 원대로 재가입을 좀 도와드렸고요. 정리를 뭐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 없이 월 50만 원씩 납부하던 보험료를 한 30만 원 정도 줄여서 한 20만 원에 필요한 보장만 아주 우선순위에 높은 것에 있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건강보험부터 간병인 또 운전자까지 모두 준비해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도 살펴보면 불필요한 특약 없이 운전자와 관련된 이슈를 보장받는 것을 구성한다면 저같이 일반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는 만 원대.
1: 그렇죠.
2: 그렇죠.
0: 그리고 청취자님처럼 택시 운전을 하시거나 화물차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업용 운전자들은 3만 원대
2: 맞아요.
0: 정도면 별다른 불필요한 특약 가입 없이 잘 내가 보험 가입을 해놓은 거다라고 일단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2: 의심을 뭔가 한번 해보셔야죠.
0: 그렇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들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냥 뼈대가 있는 보험에다가 또 불필요한 특약들 막 끼워넣는 것 중에 대표 사례가 화재 보험인 것 같기도 그쵸. 해요. 여기에도 특약들이 되게 많이 붙어있죠.
2: 뭐 특약도 특약이지만 그런 화재 보험 같은 거에 저희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0: 정리보험료. 맞아요.
2: 지지뽕. 네, 정리보험료 붙여서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3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정리보험료 2만 원을 붙이는 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냐면요. 그 2만 원은 사실 나중에 만기 때 가더라도 원금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10년, 20년 유지해서 그 원금 찾을 거를 화폐 가치 하락도 못 막는 보험에 왜 넣었습니까?
0: 그렇죠.
2: 그냥 내가 필요한 담보만 가입을 해서 순수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2만 원, 3만 원 여기저기서 아끼신 거 모으셔 가지고 투자 상품이나 뭐 적금 상품에 투자하시면 그래도 이자라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0: 맞아요. 보험은 내 손에서 떠나고 나면은 없어질 지출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돈을 과하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신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자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불필요한 지출 틀어막고 내 돈 불릴 수 있는 방법들 굿모닝 굿나잇을 통해 현명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은 계속해서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미래를 위한 보험. 꼭 필요하지만 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을 잘 받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문가와 함께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윤미래의 엔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인천과 경기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차츰 강원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내일도 중북부는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예,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의 전망 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밤시간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작업 구간은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 2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2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도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현재 신내나들목을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원릉분기점 부근 일대로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4: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5: 공안통인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0: 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 보전 신청을 오늘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 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 전국의 투표 중단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시간을 모두 합쳐봤더니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곳곳이 장사진, 맛집도 콘서트도 아닌데 기다림에 지쳐 털썩 앉아있는 사람까지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다 떨어진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모습으로 중앙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에 26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런 투표소 26곳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은 모두 합쳐 63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가장 오래 멈췄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로 무려 105분 동안 유권자의 발이 묶였습니다. 급하게 용지를 조달받아 투표가 이뤄지다가 다시 중단되기를 반복한 곳도 세 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경우 처음엔 딱 2분 중단됐다가 2시간 뒤 다시 42분 멈추는 식으로 모두 세 차례나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멈춘 곳 가운데는 선관위가 아직 정확한 중단 시간을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어 멈췄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소별로 부족한 용지와 대기 인원도 들쭉날쭉했는데 이러다 보니 당일 투표 마감 시각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야 종료됐는데 선관위는 투표소 19곳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실태 조사는 내일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겪은 참정권 침해 수준이 일파만파, 조사가 거듭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진상규명이 조사를 통해 투표가 멈춘 시간도 장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서 호남 10곳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얻은 득표수가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의구심이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성재 기자입니다.
4: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0: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입법부 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2: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5: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4: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3: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3: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3: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8: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3: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10: 시진핑과 김정은은 1950년대 함께 싸운 세월이 양측의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 보도입니다.
9: 시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재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0: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1: 중국 측이 말한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라는 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대답했던 사안입니다. 린덴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0: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오늘 코스피는 8% 넘게 오르며 8090선에서 마감해 전날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8.18% 오른 8096.93으로 장을 마쳤는데 이는 역대 최대의 상승폭이었습니다. 코스닥도 6.19% 오른 967.8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장 초반 지수가 급등하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실리를 단단히 챙겼고 소탈한 먹방 순례와 파격적인 대중 노출은 정서적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을 미래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4: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1: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3: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필 쌓인 그래픽 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동요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1: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저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는 K-젠슨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는 저를 K-젠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젠슨은 엔비디아 CEO입니다.
4: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젠슨.
3: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에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 협력자이면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1: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5: 신서민의 인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어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슨 황의 장녀인 매디슨 황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3: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3번 만났고
1: 이제 드디어 깐부가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3: 현대차그룹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두 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0: 중 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프랑스를 잇따라 찾아 유럽과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정부와 청와대 참모, 주한 유럽 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 정상 외교가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3: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3: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2: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불참한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향했습니다.
3: 부채 성과를 많이 낸 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2: 이를 두고 당권 경쟁이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 공항 행사에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고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보였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됐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왜 빠졌을까요?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일상적인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차원을 넘어서 예. 했던 얘기가 이겨야 하는 것을 졌다. 이겨야 하는 것을 졌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어허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아주 직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0: 정청래 대표는 큰 성공이라고 그랬었는데.
1: 그건 본인의 이제 판단이고.
0: 큰 승리. 네.
1: 큰 승리라고 그랬는데 아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대 4니까 어쨌든 절대 수치 자체가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졌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는 있죠. 어차피 예상됐던 거는 이게 각 정당별로 그리고 또 각 정당 내에서 친청 반청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 해석이 엇갈릴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죠? 네. 당연히 아전인수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상황이 이렇게 최소한 성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정 대표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되기 충분해요. 대통령의 말씀이.
0: 예. 어제 정청래 대표 이름은 얘기 안 했었는데.
1: 이름 얘기하지만 거의 이름만 얘기 안 했죠.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정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 정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0: 예.
1: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젠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건 해석하기 따라서 괄호를 열고 이제 당 대표를 맡기고 싶다.
0: 예.
1: 그렇게 들려요. 그럼 이 두 가지 지금.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그리고 김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0: 예.
1: 전 긍정 평가 정도가 아니라 이 학점을 하면 A+를 내가 주겠다 그 얘기였잖아요. 이런 리더십 본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죠. 아까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0: 예.
1: 이 두 가지를 보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에 9번 다 나왔었어요. 이번 처음만 나왔습니다. 10번째 예. 불참이에요.
0: 예.
1: 근데 김민석 총리는 대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국무총리는 배웅 행사, 환송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요. 참여정부 이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총리들이.
0: 네.
1: 항상 이제 귀국할 때 나왔죠. 이 네 가지 사실 보면 이건 완전한 이 그림이 나와요.
0: 예.
1: 이 퍼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될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고 늘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차기 당권 구도하고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4: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0: 예.
4: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1주년 기자회견 간담회장에서 욕설만 잘한다고
2: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입니다.
4: 그 발언을 듣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릇이 되지 못하는 당 대표다라는 식으로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0: 예.
4: 반면 김민석 총리에게는 뛰어난 리더십, 성과도 많이 냈다. 완전히 한 사람에게서는 극찬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망신을 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0: 예.
4: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에 도전하지 마라라는 불신임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아,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마라.
4: 예.
0: 예. 그러니까 강원식 비서실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실실 뭐 투표 문제도 있고 이런 예. 사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1: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당대표가 이 부실 투표, 부실 선거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부실 선거, 부실 투표라면 또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오히려 총리가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원래 관례상 안 갔으니까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이제 그거는 예. 어쨌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에 대한 이 정치 해석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0: 예.
1: 그래서 아마 정청 대표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청와대에서 대표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했겠죠. 모르겠어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뭐 전달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전달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당대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예. 거 보세요. 대통령 표현 중에서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 이건 이거 저의 해석인데 이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제 김용남 이제 이번 후보 평택에 나왔던 민주당 후보 있었잖아요. 김용남 네. 후보 거기에 대한 김용남 의원을 배신한 사람을 언급한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 네. 느낌 들었고
0: 네.
1: 또 최근에 매불쇼에서 왜 유시민 전 의원이 ABC론 얘기했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조국 이번에 후보 뭐 출마했었잖아요. 김어준 이제 그 방송이 조국을 많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조국 네. 후보를 그런 것들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것도 뭐 전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과격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색깔은 이거야. 집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건 김영남 후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0: 네.
1: 김영남 후보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상당히 민주당 비판 많이 했는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출마했잖아요.
0: 예.
1: 근데 거기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너 언제든지 나와서 배신할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이런 하나의 네. 이제 그 그룹핑이 되고.
0: 예.

0: 이쪽은 이제 김민석, 송영길, 이른바 뉴 이재명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사 끝나면은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냐 이 부분도 이제 정청래 대표를 그렇죠. 이제 겨냥한 발언 뭐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두 부류를 나누는데 바로 이제 그 두 부류가 친청 친명 이렇게 좀 이제 갈려서 보는 것 같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뭐 지금 이제 지도부니까요. 이번 선거라는 게 당대표가 사퇴할 수준이냐, 사퇴할 정도로 참패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찐명 김영진 의원은 정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책임이 있다. 이런 그렇죠. 예.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우선 이번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는 대목. 정원호 후보를 누가 선택했죠?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픽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명픽 후보들이 이번에 대거 낙마를 했다. 정원호 후보, 또 방금 말씀하신 김영남 후보, 그리고 또 하정우 후보,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픽 후보들이 지금 전원 다 낙마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해석하기를 집권 여당에서 충분히 지원 사격을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아주 가감 없이 본인의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또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선 12대 4로 이겼고 네. 거기다가 정원호, 김용남, 하정우는 이른바 명픽 후보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정청래 지도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이제 속내를 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측의 갈등이 제가 볼 땐 거의 전쟁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양쪽이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권력 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송영길 의원도 연일 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친청계에서는 이 송 의원에 대해서 이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청계 의원들이 중대한 해당 행위자다라고 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를 옹호했다. 이 이유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어차피 그 송영길 후보 선거 기간한테 후보였으니까 이제 네. 당선됐습니다만 송영길 당시 후보는 그때도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어요. 이건 어차피 예상됐던 바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이기고 하정우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북갑에서 이 권력투쟁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 자체가 이른바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한때 많이 했잖아요. 법안을 둘러싼 것도 있었고 이른바 이제 그 합당하는 거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그랬고 예.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많이 정청래 대표가 연출했다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아주 애둘러서 항상 표현을 했고 이번에 조작해서 특검법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 있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도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고 친청과 반청의 대결 구도, 친청과 이른바 뉴이재명 그리고 이게 이른바 명청대전 이건 어차피 이제 당대표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번 당대표가 연임이 되면 예. 총선에 공천을 행사한다고요. 2028년도 예. 총선.
1: 28년.
0: 28년도 23대 이제 총선 건데 그렇죠. 그때 총선거에서 이제 공천권 행사하고 자신의 이제 세력을 많이 포진시키고 그럼 그 사람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긴 합니다만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타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기 지향이 대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의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그리고 이 고지전으로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를 양측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민주당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세력이 당대표에 포진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아직은 뭐 1년 차, 2년 차 이제 접어들었습니다만 정권 예. 자체가. 그러나 점점 2년이 넘고 그러면 이제 이 반환점 향해서

0: 싸운다고요. 그럼 권력이라는 게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당대표 권력이 뜨는 권력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사사건건 이게 대통령과 이 당이 대립하는 양상, 우리 많이 봐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제의 한계라고도 하기 때문에 무슨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대통령이 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직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게 설령 그런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권력 쟁투, 아까 우리 박 위원장 말씀처럼 이거 완전히 권력 투쟁이에요.
1: 그렇군요. 단순한 지금 이제 민주당 당권 경쟁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대권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당대회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까지 이제 오늘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사실 저희 당내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사안인데요.
3: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입니다.
2: 어제 그 인천, 박찬대 그리고 유정복 두 사람의 그 쌍둥이 동일 득표라는 엽기적인 그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도 그 민형배 그리고 이정현 두 후보 간의 10군데서 이제 똑같은 동일 수치가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여론이 더 끌어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 본 투표를 하루하고 예비 투표에 해당하는 사전 투표를 이틀을 한다. 이건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이제 투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사전 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 투표, 이른바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한번 우체국이나 뭐 우편 집중국에 들어가고 나면은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사각지대, 사각 상태에 놓인다는 점. 그래서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이 사전 투표만큼은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비등하던 상황에서 어제 인천과 또 전남 광주에서 쌍둥이 동일 투표 엽기적인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전 투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분명히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찬 위원장 말씀 들으면은 이게 사전투표 폐지가 단순히 그냥 장동혁 대표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이룬 그런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장 대표의 국면 전환 승부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0: 장 대표로서는 정말로 천우 신조의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3: 무슨 장열 용인대 특임 교수냐
0: 패배냐 뭐 감론을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완전히 진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 이겼다더라. 서울시장 선거 왜 이겼어요? 장동 대표하고 선을 거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후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오세훈 후보 철저히 장 대표와는 그 동행하지 않았잖아요. 전 그래서 이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이겼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12대3은 참패한 거죠. 물론 2018년도 선거에 민주당이 14대1로 이겼으니까 그렇게보다는 성적이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선방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긴 진 거예요. 졌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한단 말이 나와야 돼요. 선거나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책임지는 게 정치 아니에요? 책임 정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게 책임, 그리고 대표성, 책임성 이런 것들 중요한 핵심 원리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 하나의 기제가 등장이 된 거죠. 그 사전투표 주장하면서 사전투표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건데 그걸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 등 그 일각의 지도부들은 부정선거론으로 서서히 빌드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나와서 거기 올림픽공원 거기 핸드볼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거 그건 부정선거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야 그래봐야 2, 3일 차인데 서서히 거기 이제 태극기 성적이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부정선거론 얘기 나오고 재선거 전국 재선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들과 서서 이 뭡니까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당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 당대

0: 치러야 된다면 지금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지금 누구보다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
1: 이게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 예.
1: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후보자가 원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재선거를 치른다.
0: 예.
1: 예,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그랜드 플랜은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무효화 선언하라. 그러고 나서 재선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재선거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인가?
0: 네.
1: 또더 나아가서 저희 당 안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특별법안을 수용할 것인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장동혁 대표의 뜻대로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0: 전제 조건들이 있네요. 예.
1: 제약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구호, 그만큼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로서 재선거를 지금 전면적인 재선거를 내세웠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잠실벌, 그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론을 힘입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제도화하겠다.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긴급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릴
0: 예,
1: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6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의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오늘 후보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거론이 됐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는 이 당이
3: 김도읍 국민의힘
2: 지금 이 상태로
3: 의원입니다.
2: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28년 총선, 나아가서 30년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다. 도로 치는 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4: 우리 국민의힘은 총선과
3: 정점식
4: 대선에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지방선거에서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사태냐 수습이냐 를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 이번 원대선거는 매우 중요한
3: 정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원대선거를 통해서 아, 이 당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지금 친한 또 친윤 계파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0: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세 후보 모두 지도부 쇄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은 장 대표 거취를 놓고는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김도부 의원이 이제 그장 대표 거취에 대해서 가장 좀이 수위가 약간 높아요. 지금 조금 높고.
0: 바꿔야 한다.
6: 바꿔야 된다는 쪽에 이제 방점이 많이 보여지고
0: 예.
6: 정점식 의원이 가장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의 복귀라든지 당 복귀라든지 복당 이 문제가 이제 대표 당 지도부의 사퇴 여기서 대단히 이제 방어적이에요.
0: 네.
6: 우리가 성일종 의원 그 중간인 것 같고 좀 애매한 좀 스탠스로 보여요 일단.
0: 네.
6: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일인데 이게 여기서 또다시 만약에 이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6: 정재준 의원의 이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정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장 대표 거취에 대한 그 어떤 당내 여러 가지 반발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김도부 의원이 지금 소개한 이 화면에 나온 얘기처럼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또 계속된단 말이죠.
0: 예.
6: 뭐 친윤 이런 거면 윤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세요. 그 올림픽 공원 앞에서 지금 개표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0: 예.
6: 있는데 제가 잠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 안 꺼냈어요. 송정희도 배제.

0: 되고 근데 약간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거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성적이 등장했고 부정선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 외치고 있었다고요.
1: 예.
0: 거의 전환기 씨도 나왔고 김연태 그 특임단장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번 개항을 출마했다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왔더라고요.
1: 예.
0: 서서히 이제 그런 이제 극우 그리고 친윤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게 다시 서서히 등장하고 있어요. 스멀스멀.
1: 예.
0: 근데 그거를 끊어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장 대표 체제를 물러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쪽이 원내대표가 될때 흐름을 차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흐름과 또 서서히 맞물리기 시작해요. 또 슬쩍 좀 심하게 말하면 어영부영.
1: 예.
0: 어영부영 동행하고, 어영부영 극우론자들과 또 편승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 예.
0: 그럼 이거는 또다시 선거라는 걸 기점으로 하나의 획을 그어야 돼요. 근데 또다시 이게 또 이게 지금 재점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1: 예,
0: 근데 또다시
1: 알겠습니다.
0: 어쨌든 이 부정선거론 또이 극우 이것과 이런 분들과 이런 세력과 같이 간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1: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장 대표의 급격한 사퇴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요 부분에는 이제 비슷비슷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김도우 의원이고 후보고,
0: 그렇죠.
1: 가장 거기서 이제 거리가 먼 것이 이제 정점식 의원이라는 건데, 성일종 의원이 이제 그 중간에 있고,
2: 그렇죠.
1: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가능성,
2: 저희도 아주 무척 궁금합니다.
1: 예,
2: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이라 굉장히 지금 다이내믹한 물밑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에 이제 결판이 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 아, 결선
2: 예, 저는
1: 투표.
2: 그렇게 보고
1: 결선
2: 있습니다.
1: 투표제군요, 이번 이게.
2: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2: 과반수 득표를 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야 하는.
1: 1, 2위 결선 투표.
2: 그렇죠. 이른바 2차 투표죠.
1: 예.
2: 그래서 저희가 의석이 지금 현재 110석으로 제가 알고
1: 그렇죠.
2: 있는데요.
1: 110석이
2: 정확한지는
1: 됐죠, 이번에.
2: 잘 모르겠는데.
1: 네.
2: 110석인데 그중에 56석, 56석을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2: 예,
1: 56표를
2: 그렇다면
1: 얻어야 되네요.
2: 이 56석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 아.
2: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분이 지금 성일종 의원
1: 네.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성일종 의원이 캐스팅 보팅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1: 예.
2: 지금 뭐 여전히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의 대결 속에서 지금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또 이제 의원들 안에서 어떤 여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1: 예.
2: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지금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세분 모두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 복당에 대해서 이제 가장 찬성 의견이었던 김도읍 의원조차도 이제 이렇게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그 한동훈 의원 본인도 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그랬었고 바로 누가 당선이 되든 바로 또 그게 실체는 옮겨지기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요 얘기 해볼 텐데요. 개표소 봉쇄 시위 닷새째 이어지면서 구호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선거에서 좀 부정선거로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위 초기하고는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0: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도 대처가 너무 엉망이에요. 처음에 50곳인가 40곳으로 얘기했다가 이 투표소 부족한 게 90곳으로 늘어났다고도 발표했어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언제 바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1: 예,
0: 거고.
1: 지금 이제 표로 보이는데 수도권이 가장 많죠. 서울 42곳, 경기, 인천이 가장 많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제주하고 강원 빼고는 전국에 이제 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0: 있어요. 50곳에서 저기 나온 것처럼 8일날 어제는 91곳까지 늘어났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재선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 사실 재선거라는 건 말이죠. 최종 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돼요. 선관위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 소청이나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선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 대표 등은 아마 전국적인 재선을 하자고 그러는데 또 전혀 문제 없이 치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정치가 이 문제에 또 다시 딱 발목이 잡혀서 지금 보세요. 지금 2024년도 12월 3일 불법 개헌 이후에 윤어게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때 얼마나 그 힘이 들었어요. 작년도에도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할 때 그때 완전히 분열됐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극대화됐던 거죠. 윤어게인 복당 문제, 윤어게인 그다음에 부정선거론 이런 거, 이른바 극우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잠재워지고 이럴 마당 이게 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투표용지 부정 사태를 가지고 일부 정치세력 이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건 이것대로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도 하자는 것이고 물론 대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또 특검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 하되 이걸 자꾸 부정선거론으로 가지고 가고 아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거의 경찰을 보고 중국 공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대 일부가 말이죠. 그렇게 몰아가고 너무 위태해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걸 부정선거라고 몰아갈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가 그러는 거지 국민의힘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당연히 규명해야 되죠. 이 엄청난 사태를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참정권의 침해인데 당연히 진상규명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꾸 부정선거로 연결시키고 중국 공안이다 이러고 이러면 이거를 국민의힘이 정말 2028년도 총선에서 이 잘 싸우는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돼요. 이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앞으로 장대표. 근데 장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1: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빨리 서두르겠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하자고 그러는 거죠.
2: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특검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려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좀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이렇게 네이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실제 투표지는 인쇄됐고 그 인쇄된 투표용지가 50%. 그런데 송파구의 투표율은 50%를 넘지 않았어요. 본투표가. 그런 상황에서 왜 투표지를 송파구 선관위에서 일선 투표소에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6월 3일 오후 1시부터 투표소 현장에선 그 파견된 공무원들이 투표용지가 모자라다 여러 차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송파구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또 일선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은 단순히 관리 부실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잠실벌에 나가서 지금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우리가 예단은 해서는 아니 되지만 단순히 부실선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다음 주에는 이제 특위를 가동하는 그런 계획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원인 파악이라든가 책임 소재는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부는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 구성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 합수본의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4: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 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회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

0: 1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조사됐던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 대학가의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
2: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4: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5: 국립한박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4: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5: 김경민 대구 수성구 의원 당선인입니다.
6: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2: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 개표소합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돈 없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며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 주변을 에워쌉니다.
8: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9: 한국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7: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경찰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국적을 의심합니다. 태우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찰관의 얼굴과 함께 촬영돼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도가 지나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10: 손이 막 떨리고
5: 피해 경찰관 아내입니다.
10: 못 보게 하려고 질서 유지하고 이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7: 피해 경찰관의 아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5에서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을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로 몰아세우는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휘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기자,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렇게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나오는 등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0: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 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 보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2: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의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4: 체육계에서 정권이 되면서 불만을 일으키고
3: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액 과징금의 최고액인데요.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와우 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영원으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 회원가는 일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 와우 회원 수는
7: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 감시팀장입니다.
6: 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이후에 21년,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5: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전국 레미

0: 일본 운송 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오늘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진 수도권의 건설 현장이 70 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대형 건설사 12개 회사의 건설 현장 70 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설이 지연된 콘크리트 분량은 5만 세제곱미터가량으로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00여 대 규모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내일 창사 이래 처음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조 카카오 지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 개선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카카오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여성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 먼저 시행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정부의 기존 생리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한정됐습니다.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소비해야 하는 생활 필수제인 만큼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과 수원,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 곳곳에 생리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급기 700여 대를 차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 주거 지역은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1: 자동과 수동 지급기 두 종류로 운영되며 중형 생리대 두 개가 한 팩으로 포장돼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기 위치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예산 32억 원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고 내년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건강권을 제고하고 생리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3: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에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 김지미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4: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3: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재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이 이 사건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됐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었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직접 보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조작해 대선 직전 마타도어 흑색 선전했고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 이율이 최대 4만%가 넘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며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다시 사용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사들이 고금리 불법 대출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 A씨를 검거합니다.
7: 불법 예전했지. 그 체포자 나와주지. 지금 집행하는 거야.
6: A씨 등은 정상적인 대부 중개 홈페이지에 유령 대부업체를 등록해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번호만 파악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 46명에게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3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만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상환 기간을 넘기면 하루에 5만 원씩 이자를 더 받아내는 등 평균 이자율은 연 2,400%, 많게는 43,800%에 달했습니다. 자필 차용증이 든 셀카 사진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고 연체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 6명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주겠다며 계좌를 받아낸 뒤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9명을 검거한 뒤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2억 원을 모두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범행에 가담한 추가 조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충남 공주에서 10대 남성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였습니다. 아이는 턱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8: 아이가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덮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충남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턱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9: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고 사고 당시 이곳 교차로는 전멸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10: 그런 무책임하게 무등록차나
11: 피해자
10: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가지고 딸아이 왜 다치겠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8: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전멸신호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 그 왕복 6차로에
11: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12: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멸신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8: 경찰은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마라맛, 곤약과 젤리 등 초등학교 주변 무인 간식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간식들이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치아가 부러질 만큼 딱딱한 젤리도 발견됐습니다.

0: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무인 간식 판매점. 마라맛 곤약부터 각종 젤리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입 간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인기를 끄는 간식 20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과 품질 문제들이 확인됐습니다. 마라맛 간식 가운데 한 개 제품에서는 세균이 증식한 것으로 확인돼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마라맛 간식류 중 향라웨이 설곤약 한 개 제품.
3: 이정빈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 팀장입니다.
2: 안 되는 제품이지만 실제 시험 결과 세균 발육이 확인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1: 아이들이 깨물어 먹을 때 나는 바삭한 소리가 재미있다며 즐겨 찾는 동결 건조 젤리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식감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동결 건조 젤리의 최대 경도는 118뉴턴으로 6세에서 11세 어린이 평균 저장력의 2배를 넘었습니다.
4: 너무 단단해서 문제가 된 제품입니다. 정상 제품과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어린이가 무리해서 씹을 경우 치아나 턱관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특히 마라맛 간식은 대두유와 향미유 등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기름 변질 우려가 커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양 성분도 문제였습니다. 마라맛 두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600mg을 넘어 두 봉지만 먹어도 어린이의 하루 권장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용량 젤리 제품인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은 당류 함량이 55g에 달해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 기준을 초과했고 열량도 밤 4공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마라맛 간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젤리와 캔디류는 당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며 단단한 동결 건조 젤리는 무리하게 깨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못했고 대신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8: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6: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9: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활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6: 민주당 정권 2년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합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흘 만에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쓴소리를 남긴 만큼 선거 책임론을 두고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에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 박정현 기자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2: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없애야 합니다.
1: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태 압박 속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2: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3: 장동혁 국민의힘
2: 정부도
3: 대표입니다.
2: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1: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4: 오세훈 시장과
3: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5: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3: 예.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허개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의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6: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3: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7: 친한 또
3: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사태냐 수습냐.
3: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흘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9: 농구장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경기 중엔 우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지만 4쿼터 경기를 모두 관람하며 NBA 결승전을 직관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10: 대부분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주 크고 열광적으로 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선 또 낙관론을 폈습니다. 의견 조율이 거의 끝나 2, 3일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10: 지금 매우 훌륭한 합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란 핵무기를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거고 호르무즈 해협도 바로 개방될 겁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개방할 건데 2, 3일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이란 내부 기류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결 자산을 먼저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 우린 트럼프를 믿을 수 없고 협상 역시 전투의 일부입니다. 지금 같은 행태가 이어진다면 결코 합의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입니다.
9: 이런 가운데 미군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지만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헬기 추락 원인이 이란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 결함에 따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아 싸우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엇갈린 이해가 막판 종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1: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두 차례 전화해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통화 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과 혼자 싸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국과 5개국도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 압박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핵 보유를 포기할 거라며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이란 해상 봉쇄에 총력을 다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10: 전례가 없는 봉쇄입니다. 미 해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1: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의 자금줄을 죄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막판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향하던 할라우 국적의 유조선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 장담대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 이란은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하기 위해 동결된 자산 가운데 적어도 일부가 우선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나 아조디 미 조지 워싱턴 대 중동연구소장입니다.
8: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이 필요한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 충돌로 종전 협상 타결과 확전 가능성이 교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이 남부 해안 도시 티레를 공습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군이 티레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린 직후 이루어졌고 시아파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도 밀집 거주 지역까지 대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4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언론들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41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2천여 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정부시설 117개와 교량 20개가 손상되면서 이재민도 2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돼 살해됐는데 범인들이 현지 경찰관들이어서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져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현지 경찰이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억대의 몸값을 받아 챙긴 납치범들은 지 씨를 풀어주지 않고 살해한 뒤 화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살해범 일당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0: 여러분 동포 사망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범인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고 그들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12: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격인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팀장 라파엘 둠나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고 2심 법원이 둠나우에게 뒤늦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둠나우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필리핀 경찰이 경찰 출신인 둠나우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둠나우 체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3: 여기 지익주 살인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돼 있다고. 그런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12: 둠나우는 결국 도주 2년 만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주범이 죄값을 치르게 됐지만 현지 한인 사회에 줬던 큰 충격과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고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7월 14일 국내에서 필리핀 패션 브랜드 광고를 촬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이 광고 촬영 등 공식 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세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한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4: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의 유력한 1승 상대인 남아공의 최근 경기력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전을 완전 비공개로 치러서 누가 뛰었고 점수가 어땠는지도 모를 정도인데요. 조별리그 통과를 절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5: 남아공 대표팀의 멕시코 도착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선수단과 기술진 대부분이 미국 비자를 제때 받지 못해 일정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삼은 파추카는 멕시코와의 1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시티보다 더 높은 2,400m에 있는데 고지대 적응을 위한 시간도 하루 잃어버린 셈입니다. 멕시코 현지 도착 다음 날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을 주고받고 몸을 푸는 선수들 표정을 보면 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평가전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TV 중계는 물론 언론사와 관중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이날 어떤 선수들이 뛰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 점수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아공이 1-0으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가 상대인 자메이카 감독에 의해 1-1 무승부로 다시 전해졌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빅리거 출신 없이 자국 리그 선수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남아공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16: 상대해야 하는 세 팀은 우리와 실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겁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대표팀 감독입니다.
15: 무엇보다 아프리카 팀 특유의 피지컬이 최대 강점인 만큼 맞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오랜 7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사실상 24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거래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원달러 시장 24시간 거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달러 시장은 원화와 미국 달러를 사고 파는 외환 시장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환전이나 외환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시장인데요. 현재 원달러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 6일부터는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선진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밤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수출입 기업들도 야간 환율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실제 달러 결제는 은행이 영업하는 날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거래를 하더라도

0: 6월 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중에서 세레나데,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4일 목요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미샤 마이스키 트리오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으로 열린 이 음악회에서는 미샤 마이스키의 아들과 딸이 함께 무대에 섰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아들과 딸이 모두 음악을 하는군요.

0: 그것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키셨어요. 기가 막히게 셋이 함께 하고 싶나 봐요.
1: 오, 삼중주.
0: 예, 일부러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쳐주지 않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켰다고 합니다.
1: 나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거야. 트리오를 함께 할 거야.
0: 얼마나 편합니까?
1: 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네.
0: 아들인 샤샤 마이스키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딸인 릴리 마이스키는 아버지 전속 피아노 반주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명이 함께 모이는 연주에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1: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곡을 연주했냐면요. 1부에서는 딸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슈베르트의 여러 가곡을 연주했고 2부에서는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곡을 연주했습니다.
0: 아, 기대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오, 그대는 나의 안식. 두비스티로. 두비스티로. 두비스테어프리데.
0: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요.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가곡 그대는 나의 안식, 두 비스티루,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브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마이스키 트리오 연주회에서 연주한 작품이었습니다.
1: 네, 마이스키 트리오는 아버지와 아들, 딸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에 참가 중입니다. 아들과 딸은 이 페스티벌의 실내악 연주회에서 다른 연주자들과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요.
0: 마이스키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트리오는 2011년 서울,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패밀리 콘서트를 열며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는 마이스키 트리오의 첫 내한 공연 1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이 마이스키는 70년 첼로 인생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트리오 연주가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시키지 않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시킨 거고요.
0: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일 텐데요. 아들과 딸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는 아버지와 연주해서 좋아요라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인터뷰했겠죠.
1: 네. 근데 그냥 아빠가 아니고 또 세계 최고의 대가고 또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그때는 음악가로 만날 것이고 거기서 또 이제 진심으로 꺼내주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0: 아, 있겠죠. 있겠죠.
1: 킥이라고 하는 것들, 있겠죠. 소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도움 되죠.
1: 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야상곡 2장조 마이스키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9: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공동체와 같다.
9: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9: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12: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9: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3: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

0: 아니고 정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며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1: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9일 오후 벨기에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며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 등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못했고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2: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4: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2: 민주당 정권 2년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 안팎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오늘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6: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5: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태 압박 속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6: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5: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7: 오세훈 시장과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8: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예. 계속해서 이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허개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의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욱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9: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10: 친한 또 친윤 개파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11: 사태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4박 5일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파격적인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실리를 단단히 챙겼고 소탈한 먹방 순례와 파격적인 대중 노출은 정서적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을 미래 시장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14: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No, I have some surprises.
13: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필 쌓인 그래픽 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동요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14: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Jensen. Yes. So next time I come back, Call me K. Jensen.
13: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에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5: 협력자이면서 이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는 친서민의 인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어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슨 황의 장녀인 매디슨 황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13: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세 번 만났고 현대차 그룹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두 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출국 경영자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황 CEO는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과 가족 모두 진심으로 환대받는다고 느꼈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한국에는 로봇 공학과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큰 기회가 있다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강한 동기부여와 설렘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까지

0: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데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와우 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영원으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 회원가는 일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 와우 회원 수는 한 450만 정도 증가한 것 같고요. 해당 기간 동안. 이 이후에 21년,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쿠팡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5: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8: 체육회에서 참가자 대표에서 불만을 일으키라고.
7: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서울 송파경찰서는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참가자에게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위 참여 도중 피해 남성을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소속이라고 몰아붙이다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도넘은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며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9: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 주변을 에워쌉니다.
10: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11: 한국 진짜인지 모르.
9: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경찰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국적을 의심합니다. 태우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찰관의 얼굴과 함께 촬영돼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도가 지나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12: 손이 막 떨리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최대한 못 보게 하려고 질서 유지하고 이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9: 피해 경찰관의 아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5에서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을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로 몰아세우는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휘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기자,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 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의구심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4: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3: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신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 등을 지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고발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5: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부는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17: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6: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 국민들의 이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16: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6: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벨기에 EU 정상들과 회담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방문까지 열흘간의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벨기에 정부 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이튿날부터 본격 정상외교가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20: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0: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1: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0: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나오는 등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5: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조롱과 명예훼손 등 행위가 논란인 가운데 경찰 직장인협의회는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휘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 필요할 때는 경찰을 앞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경찰을 정치적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훈 기자입니다.
7: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것.

0: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이 모두 합쳐 10시간이 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을 분석하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곳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합계 638분 이상 투표가 중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투표소별로 제각각이었는데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 종료됐는데 선관위는 최소 19곳의 투표소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간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3: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같은 명체와 같다.
3: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3: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7: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3: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벨기에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며 브뤼셀 멜스브루크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벨기에 총리, EU 집행위원장 등과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배웅하지 못했고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승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8: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2: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9: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2: 민주당 정권 2년 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도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을 내 가슴에 남기고

그리워도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을 내 가슴에 남기고

그리워도 이제는 멀리 떠나간 사람 아름다운 추억은 내 가슴에 남기고 내 가슴에 남기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0: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5: 체육계에서 잡다리 대표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4: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에게 도 넘은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며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손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근무 중인 경찰관 주변을 에워쌉니다.
7: 관등성명 한번 해보세요. 관등성명.
8: 한국말인지 모르겠
6: 경찰관이 소속과 신분을 밝혔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중국 경찰이 아니냐며 계속해서 국적을 의심합니다. 태우 경찰, 왕따 경찰이라는 조롱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경찰관의 얼굴과 함께 촬영돼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가족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도가 지나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9: 손이 막 떨리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최대한 못 보게 하려고 질서 유지하고 이제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6: 피해 경찰관의 아내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정이 특정된 5에서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나머지 계정들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 경찰관을 외국 경찰, 특히 중국 경찰로 몰아세우는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찰관 보호 없는 집회 관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휘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 경찰관이 외국인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시민과 기자,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최소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 조사를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신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의구심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동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8: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부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장 등을 지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맡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1: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YTN 김희영입니다. 투표용지

0: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
1: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3: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것 같습니다.
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들의 이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1: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 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퀘어

0: 내신 뉴스 시작합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나오는 등 현장 분위기는 초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지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3: 부정선거 재선거!
2: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0: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5: 체육계에서 장관이 되면서 불만을 일으키라고.
4: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 보전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현장에 대한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 송도에 이어 호남 10곳의 주요 후보 득표수가 똑같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의구심은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놓고 격돌한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입니다. 광주 송정일동과 고흥군 금산면에서 민 후보는 1,401표, 이 후보는 120표를 받았고 신안과 여수, 화순과 강진 등 두 지역식을 한 세트로 모두 5세트가 똑같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인천 송도 1, 2도

0: 중에서도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고 이에 낙선한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는 부정개표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판박이 사례가 지금까지 12곳 확인된 건데 국민의힘은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0: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일 뿐 부정이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선거인 수와 제3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등이 다른 개표 당시 수기 상황표도 공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에 유권자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선거철 직원들의 휴가 쏠림 실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 수준인데 공무원 평균보단 낮은 편이지만 선거철 유독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해 도덕적 해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사 범위는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집중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YTN에 A에서 Z까지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일각의 재선거 주장 실효성에 대해선 표차 등을 따져야 한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부실 투표 개선 등 손질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과 사전투표 폐지 등 구조 자체를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접점 찾기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3: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 대학가의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6: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
5: 분노한 여론의 중심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7: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또 뭔가 훼손된다고 느껴서 저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국민들의 이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5: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 바르트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벨기에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과 두 나라 중소기업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 EU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9: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1: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2: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 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 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신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만 투표지 4,206장이 부족했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 4동 제7투표소의 부족분 규모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가 383매로 두 번째, 인천 남동구 간석 1동 제4투표소가 306매로 뒤를 이었습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이 모두 합쳐 10시간이 넘는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을 분석하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곳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합계 638분 이상 투표가 중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선 무려 105

0: 5분 동안 투표가 멈췄고 가락 이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돼 모두 97분 정도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 21분 정도 투표가 중단됐고 인천 연수구와 부산 북구, 대구 동구에서도 각각 투표가 멈췄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투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도 세 곳인 만큼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전체 투표 중단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투표소별로 제각각이었는데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 종료됐고 선관위는 최소 19곳의 투표소의 경우 정확한 마감 시각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됩니다.
0: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영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출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0: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과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집회 참가자들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막아선 겁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는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직원 18명과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 월급 집행과 대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만이라도 챙겨나오겠다고 했지만 30여 분간 대치 끝에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지역이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불법 검문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핸드볼 경기장 입주단체의 출입 제한 등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경찰청은 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 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과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개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 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0: 처음엔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력과 목소리가 유입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2030 참여가 눈에 띄었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중장년층 이상 참석자들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조직 동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면 이번 개표소 앞 시위는 시민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안고 수시로 합류하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표권 침해를,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 주장을 말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6: 선거 관리
7: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6: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면서 의심과 불신이 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됐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장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진 검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중국 기자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한 타이완 기자가 등 뒤에 직접 대만 방송사라고 적은 종이를 붙인 채 취재에 나서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신과 분노를 낳고 확장하는지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참가자에게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위 참여 도중 피해 남성을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소속이라고 몰아붙이다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 대학가에는 참정권 훼손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있고요. 심지어 당선인들조차 당락을 떠나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도로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재선거와 선거 무효라고 쓴 팻말을 들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선거를 촉구하는 집회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9: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
8: 분노한 여론의 중심

0: 팀에 선 건 청년들입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타하고 선관위 쇄신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1: 그럼 민주주의가 지금에 와서
2: 남강맨 국립 한밭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1: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말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투표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분향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청년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자신들의 당락을 떠나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투표에 대한
2: 김정민,
3: 권리가 보장이
2: 돼야 되는데 대구 수성구 의원
3: 그런
2: 당선인입니다.
3: 것들이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그거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0: 사태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입법부 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5: 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6: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단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7: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7: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6: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2: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8: 같다.
6: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2: 한병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6: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10: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6: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상을 벨기에 측은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브뤼셀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2: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0: 1박 2일 벨기에 방문의 핵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에서 바르트드 외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필립 국왕도 만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한 EU 정상회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27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정하는 만큼 유럽 내 우리 기업의 권익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2: 이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 EU의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0: 지난 2024년 채택한 한 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약과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급망 안정 등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긴 만큼 선거 책임론을 두고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의원총회와 본회의, 현충일 추념식 외에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어제는 이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호남으로 향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만남 등의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를 이끌어갈 새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선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1차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느냐는 향후 장동혁 지도부 존속 여부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를 격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파치 헬기에 타고 있던 두 명의 조종사는 모두 무사하고 부상도 없지만 미국은 이 공격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해 보복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고 탑승 승무원 두 명은 무사히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종전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영국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주 강력한 합의 체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핵무기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5: 레바논 남부 해안 도시 티레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과 공습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지 바로 다음 날 헤즈볼라 활동 지역에 대규모 공격에 나선 겁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6: 대피령이 내려져 일단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티레의 주민입니다.
5: 헤즈볼라의 공격이 잇따르는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을 겨냥한 총격범이 레바논에서 넘어와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긴장이 고조되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타

0: 타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이란 본토 깊숙한 곳에 뼈아픈 타격을 입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겨냥한 공습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종전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란은 작전을 중단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계속 공격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합의 체결에 근접했다며 이란 핵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세를 멈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1: 앞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수위에 따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서 레바논 상황이 종전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7년 만에 방북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끝내 침묵했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시진핑 주석 부부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평양 모란봉에 있는 북중 우이탑을 참배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기리는 장소로 7년 전 방북 때도 헌화했던 곳입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국 견제용 무기로 묘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단검 발언이 의미를 키웠습니다.
4: 시진핑과 김정은은 1950년대 함께 싸워온 세월이 양측의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중국 CCTV
3: 시
4: 보도입니다.
3: 주석은 이어 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같은 이념의 뿌리를 둔 인재 양성소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으며 변함없는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숙원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은 국경 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 합의로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중국의 외교, 군사, 법 집행 교류 제한이 북한 측 발표엔 빠져 있어 이견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견제에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인상을 줬다는 겁니다.
4: 중국 측의 말은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라는 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이미 대답했던 사안입니다. 다음 질문.
3: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중국.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핵을 두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중국 관영 매체들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1자 신문 1면 전체를 시 주석의 방북 관련 기사와 사진으로 채웠습니다. 시 주석이 평양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장면을 비롯해 환영식과 정상회담, 또 공연 관람 같은 공식 일정을 담은 사진 5장도 크게 실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소식은 사진 3장으로 처리했고, 같은 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보도엔 사진 5장을 배치했습니다.
5: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돼 살해됐는데 범인들이 현지 경찰관들이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범인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져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현지 경찰이 주범을 체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2016년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북부 앙헬레스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됐습니다. 억대의 몸값을 받아 챙긴 납치범들은 지 씨를 풀어주지 않고 살해한 뒤 화장까지 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살해범 일당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 여러분 동포 사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범인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고 그들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7: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6: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3명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격인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 속국팀장 라파엘 둠나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고 2심 법원이 둠나오에게 뒤늦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둠나오는 체포영장 집행 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쯤 되자 필리핀 경찰이 경찰 출신인 둠나오를 일부러 놓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기차게 둠나오 체포를 촉구했고 지난 3월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8: 여기 지익주 씨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뭐 현지 경찰이 또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런데 뭐 도망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6: 둠나오는 결국 도주 2년 만에야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주범이 죄값을 치르게 됐지만 현지 한인사회에 줬던 큰 충격과 불안감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스턴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출국 금지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국한 탄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는 탄 교수의 출입국을 정지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유튜브 채널 매블쇼 진행자 최욱 씨와 한양대학교 정준희 겸임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들을 향해 탱크, 몽둥이를 비롯한 비윤리적인 표현을 사용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뒤이어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베는 온라인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 교수도 같은 방송에서 몽둥이를 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는 18일 김창민 감독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에서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2: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해발 1,571m에 위치한 멕시코 과달라하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릅니다. 태백산에서 경기를 치는 것과 비슷한 높이인데 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거대한 삼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 훈련장. 해발 1,300m가 넘는 이곳에서 우리 대표팀이 고지대 적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환경은 선수들의 몸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10: 고지대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저압 체인버입니다. 평지에서 뛰었을 때와 고지대에서 뛰었을 때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9: 해발 고도 1,600m의 환경을 조성한 뒤 달려보니 평지에서 달렸을 때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평지에서 달렸을 때 평균 심박수는 152였지만 고지대에서 달렸을 때는 160으로 상승했고 일정 시간 동안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의 총량 또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량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산소를 온몸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심박수도 함께 상승하는 겁니다. 고지된 경기는 선수들의 체력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0: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1: 공기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2: 박원일 한국 스포츠과학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1: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좀더 어드밴티지를 갖지만 수비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더 멀리 오니까.
0: 고지대 환경은 우리 대표팀의 신체 역량은 물론 전략과 전술에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폭락 후 반등에 성공해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원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는데, 1,550원대에서 1,51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4: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중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이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이 유조선은 한국과 이란 양측 협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고, 이란 전쟁 직후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3: 카카오 노조가 성과 보상안을 둘러싸고 오늘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 노조가 공동 쟁의권을 확보한 뒤 실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정보 유출 규모와 대응 과정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1,34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가해자를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도입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고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운영되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하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오거나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스마트폰에 경보음이 울리고 지도 위에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이 표시됩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앱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6월 1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플레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곡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듀에토에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플라트네프가 작곡한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헝가리 무곡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작품을 오케스트라용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플라트네프가 이끄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도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했죠. 내일과 모레 롯데 콘서트홀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들의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합니다.
1: 이 플라트네프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지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는 피아니스트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휘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여기에 더해 작곡도 하고 있고요.
1: 피아니스트가 지휘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습니다. 바렌보임은 평생 동안 피아니스트와 지휘자 활동을 했고요. 아시케나지도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유명하고요.
0: 그런데 플라트네프는 자신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의 지원을 받아 1917년 이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죠.
1: 이름에 국립이 붙어 있는데 민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군요.
0: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의 운영은 플라트네프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하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199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플라트네프도 최고의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플라트네프와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는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전집 음반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라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교향곡 4번 중 마지막 4악장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에 플레트네프와 함께 내한하는 오케스트라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입니다.
0: 이 플레트네프는 2022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이 창단하고 이끌었던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지휘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기존 단원들과 유럽권의 여러 연주자들을 모아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1: 라흐마니노프라는 이름을 오케스트라 이름에 붙였네요.
0: 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에 망명하고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런 삶이 현재 플레트네프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오케스트라에 붙였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의 선율을 플레트네프가 직접 편곡한 음악입니다. 백조의 호수 모음곡 3번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 배웅 자리에 김민석 총리는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조율했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당권 구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고요.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 지역 수십 곳에서도 투표지 부족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태가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해당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 수업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2: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추락한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거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종전 협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전날 제시한 2-3일 내 합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2: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불 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죠.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면서 법원에 제기한 증거부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3: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들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범했습니다.
3: 공안통인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수사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합수본 구성 지시 이틀 만입니다. 검찰에선 본부장을 맡은 공안통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필두로 김형원 002부장 등 모두 6명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검찰 인력 12명이 합수본에 참여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15명의 인력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경위와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합수본 사무실이 갖춰지려면 기록을 이전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본격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 수사팀이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3: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측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입니다. 어느 혐의이건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를테면 투표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투표용지는 이보다 훨씬 적게 인쇄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 법원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 같은 무능함 때문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지침 변화를 강행했거나 묵인한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공안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조차 실질적인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거라 내다보는 유의입니다. 다만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합수본은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실무선 조사를 넘어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는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수뇌부로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외부 감사가 제한되는 것일 뿐 형사수사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열흘 동안 투표용지 인쇄와 수급관리 등 사태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고요. 조사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개표소 봉쇄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3: 급기야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검문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시위 초기 재선거를 외쳤던 참가자들. 하지만 며칠 사이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참가자들 사이 기류도 갈렸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을 검문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인구 등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돌을 넘는 행위가 이어지자 경찰은 시위 닷새 만에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 경찰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활동에 지장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걸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최단 시간 내에 국정조사 특위를 띄우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취임 축하단을 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입법부 수장과 화기애애한 상견례도 잠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실 선거로 전국이 매우 엄혹하다며 국정조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훼손된 국민주권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9: 이번 일은
1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8: 조 의장은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고 국회 차원의 할 일을 철저히 신속히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 국익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10: 조정식 국회의장
11: 공반자이자 같은 공동체와 같다.
8: 민주당은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의결에 최단 기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10: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하고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선관위가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 일각에선 선관위 개혁을 목표로 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재선거 실시 특별법을 당내 논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당장 만나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필두로 개표 강행, 불법 반출 및 이송, 동일 득표 의혹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습니다.
13: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13: 선관위원장 대행을 위철한 상임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8: 수요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확정되면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어느 당에 누가 맡을지는 물론 하반기 원구성과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선거기간 잠시 멈췄던 국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3: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기지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정상을 벨기에 측은 공항에서부터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브뤼셀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15: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
14: 1박 2일 벨기에 방문의 핵심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물류 중심지 벨기에에서 마르트드 외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필립 국왕도 만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진행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한 EU 정상회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27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정하는 만큼 유럽 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6: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10: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6: EU에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 지난 2024년 채택한 한 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마약과 테러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급망 안정 등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EU 측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YTN 강주론입니다.
2: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배웅 자리가 아주 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리에 없었고요.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17: 청와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했는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0: 유럽 순방을 떠나는 날 서울공항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장했습니다. 귀국길에만 종종 왔던 김 총리가 이례적으로 배웅에 나선 겁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송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의전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사전에 당과 조율했다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 국제정세가
2: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 또 특히 부실 투표와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0: 통상 일정 네 글자를 공지한 정청래 대표는 대신 고창 선운사를 찾아 시간을 보냈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진땀승을 거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거리 두기를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낸 연장선이란 겁니다. 나아가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 밀어주기라고도 했는데 당권파는 대통령을 한낱 폭군이자 좀생이로 만드는 거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른 가운데 마냥 웃기 어려웠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 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도 당권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3: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의원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0: 민주당 정권 2년차에 맞는 8월 전당대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명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안 안팎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대답을 피한 채 재선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5: 오늘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 향후 거취에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 연속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7: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없애야 합니다.
6: 지방선거 당일 밤부터 연일 선관위와 투개표소, 집회 현장을 오가는 장 대표는 사퇴 압박 속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말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7: 논쟁을 할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여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누가 싸워왔을 것이며.
6: 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소장파와 중진을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8: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선거 전략이었다.
9: 객관적으로 친 거지요. 지도부 사태까지 포함을 해서
8: 예.
9: 계속해서 이 좀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윤허개인으로 회기이자 부정선거 단일의제 황교안 정당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발등의 불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도읍과 성일종, 정점식 의원은 초재선 의원 주도 토론회에서 향후 당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10: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4: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
11: 친한
4: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개파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사태냐 수사냐
4: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이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 결국 장동혁 대표와 관계 설정, 한동훈 의원 복당 두 개 의제가 승부를 가를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 거취 압박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 헬기 추락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5: 이란은 이를 빌미로 적대 행위에 나선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헬기 추락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고요?
13: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가 이란에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 두 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모두 무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동지역 미군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현재 시간 8일 밤 7시 반쯤 아파치 헬리콥터가 오만해안 인근에서 추락했고 승무원 두 명을 약 2시간 만에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한 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날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조종사들은 괜찮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며 이란 도발에 보복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란의 샤헤드 자폭 공격 드론이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종사 구조에는 미 해군 무인 드론 보트가 투입됐다면서 조종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시간 동안 긴박한 수색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휴전 뒤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은 최근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주고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네, 여기에 대한 이란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13: 네, 조금 전 이란 매체에서 반응이 전해졌는데요.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파치 헬기 추락 사건을 구실로 적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자국에 의해 격추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향해 철수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영토 인근의 외국 군대는 우발적 사고와 잠재적인 교전에 항상 노출돼 있다면서 해결책은 떠난 거라고 썼습니다. 특히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외교의 언어를 선호하지만 다른 언어도 구사할 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통한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무력 대응을 비롯한 강력한 물리적,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과의 종전 합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2, 3일 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13: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합의 체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합의라며 핵무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하루 이틀 안에 진전 사항을 볼 수 있고 2, 3일 내로 합의가 이루어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이란과의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최소한 어떤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며칠 내로 이란과 협상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로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종전 합의가 시급한 만큼 협상의 차질을 빚지 않으려고 애써온 상황입니다.
2: 미국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중동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됐습니다. 고려되지 않았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점점 더 깊이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채터마우스 선임연구원입니다.
14: It enters deeper and deeper into American domestic politics.
13: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매우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란에도 언제든 다시 맞붙을 준비가 돼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미군 헬기 격추까지 발생하며 미국과 이란 간 아슬아슬한 신경전까지 겹치면서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4박 5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

0: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1: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AI 동맹 구축이라는 신뢰를 챙겼고요. 정서적인 거리도 한층 좁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지난 5일 도착하자마자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이목을 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3: I brought a lot of business for Korea.
4: 한국에 엄청난 비즈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2: 이후 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듯 가장 먼저 PC방에 달려가 프로게이머 페이커를 만났고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수장과의 회동 무대 역시 PC방이었습니다. 진필 쌓인 그래픽카드를 걸고 진행된 경품 이벤트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신을 K-젠슨이라 칭하며 젊은이들의 꿈을 독려하는 황 CEO에게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4: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땐 저는 그냥 젠슨이었는데 이제 저는 K-젠슨이 됐습니다.
3: Yes.
4: 네,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는 저를 K-젠슨이라 불러주세요. 젠슨은 엔비디아 CEO입니다.
2: 깻잎쌈을 먹고 고추에 쌈장을 찍어 먹는가 하면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은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수장을 마치 친근한 아저씨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HBM 반도체를 더 달라고 외치며 HBM 모양 과자를 직접 나눠주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4: 에이치비엠 더요. 에이치비엠 더.
2: 재벌 총수와의 회동 장소로 삼겹살집과 치킨집을 직접 고르고 프로야구 시구에 예능 출연까지. 대중 노출을 꺼리는 국내 총수들과 달리 거침없던 황 CEO의 행보는 미래의 소비자가 될 대중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한국을 끈끈한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 협력자이면서
4: 이인철
5: 이제
4: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입니다.
5: 아마 이제는 친서민의 인적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어떤 수천만 달러의 홍보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젠슨항의 장녀인 매디슨항이 아마 그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2: 주요 기업들과의 끈끈한 AI 동맹 구축 행보 역시 빈틈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는 무려 3번 만났고
4: 이제 드디어 깐부가 됐군요. SK그룹 회장 최태원입니다.
2: 현대차그룹 정희선, LG 구광모 회장과도 두 번씩 만나 사업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깐부 이재용 회장을 대신해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HBM과 파운드리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AI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젠슨 황이 떠난 뒤에는 차세대 AI 사업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남았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젠슨 황 CEO는 주요 우리 기업들과 동맹을 통해서 미래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하지만 인공지능 가속기부터 데이터 센터 또 주요 플랫폼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방안에서 주목한 건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로보틱스와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제조업 전반에서 뛰어난 환경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7: It's impossible to build these advanced supercomputers.
4: 우리의 기술 없이는 한국에 이 같은 첨단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까요. 함께 이 산업을 키워갈 겁니다.
6: 국내 주요 그룹들과의 협력을 약속한 분야 역시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인프라에 집중됐습니다. LG 두산과는 로봇 부품부터 산업용 로봇 개발을, 현대차 그룹과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확보에 뜻을 모으기로 했고, 네이버와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활용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힘을 보탭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 제품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력을 통해 로봇 개발과 IT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과 데이터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 모두 엔비디아의 기술력 위에서 이뤄지는 셈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가속기를 고리로 엔비디아 세계관 확장을 도모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CPU, 나아가 AI PC까지 제품군을 확장한 건 역시 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4: So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엔비디아의 RTX 5070입니다. 아주 얇고 아주 똑똑하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입니다.
6: So smart. 이 때문에 자칫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엔비디아 기술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엔트로픽과 구글, 인텔 등 반 엔비디아 연합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구글과 협력했듯이 인공지능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8: 그런 부분에서
4: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입니다.
8: 미래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으면서 파트너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적 하나하나 지금 더 차가워 나가는 거?
6: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선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뒤에 숨어 살아남을지 아니면 함께 손을 잡고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 진정한 동료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1: 닥터 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뿌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우리의 아프다는데 왜 체육을 시켜요? 에?
11: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10: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의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11: 우리의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12: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10: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11: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10: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11: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12: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0: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꾹 닫고 있어야 하나요?
12: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

0: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0: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1: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1: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진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 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

0: 가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1: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예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0: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 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 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1: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거는 교권 침해다 판단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했습니까?
0: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1: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제기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할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0: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회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0: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1: 사건 X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점차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 덕분에 중부지방은 더위가 한결 덜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릉이 25도선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조금 다릅니다. 볕이 강하고 그래서 자연스레 자외선 지수도 무척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정체 구간 꽤 길게 이어지는 곳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가는 길 안산에서 밀리고 있고요. 월곶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 반월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좀 이른 시간이지만 정체가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원주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도 조남분기점을 중심으로 수암터널까지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쭉 판교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에 이른 아침 시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탄진 나들목 지나는데 정체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흐름 괜찮지만 화도분기점 부근 외곽 방향으로 고장차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등이 법원에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체 일체,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일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경찰은 어제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표현

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이나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참가자에게 진보단체 소속 아니냐며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시위 참여 도중 피해 남성을 진보 성향이 강한 단체 소속이라고 몰아붙이다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전, 바르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벨기에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과 두 나라 중소기업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오 시장이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8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4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지방선거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 대학교 교수가 출국 금지에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속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우리나라 유조선이 오늘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중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가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합니다. 탑승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병력은 오늘 미 동부 시간 오후 5시에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어제 발생한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임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의 변동성과 중동 긴장 재부각속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5872.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6% 내린 7386.6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97% 내린 25,678.8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AI 반도체 및 기술주의 고점 부담과 단기 과열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중동 긴장까지 다시 확대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가 지수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전이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2.3원 하락한 1532.7원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대로 하락분을 대부분 회수했는데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늘 창사 이래 첫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0: 노조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모여 H스퀘어까지 행진을 벌인 뒤 본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경영 실패를 규탄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이 햇볕을 가리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강릉은 25도에 머물겠고 중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밤사이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서인지 선선한 아침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순리를 지키며 너무 일찍 덥다 싶으면 비도 내리면서 지혜롭게 흘러가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잠실에서는 여전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야는 당대표 자리를 놓고 수성하려는 자와 밀어내려는 자들의 알력 싸움이 뜨겁다 못해 용암처럼 눈에 보이는 지경입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정청래 대표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이것은 결국 명심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분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진짜 명심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신청한 잠실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이것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선관위 개혁에 대한 개혁신당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 삼각편대가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위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악이 걸려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 어제 클립 7만 조회수의 주인공 쏙쏙 시사저널 정은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어제 그냥 클립이 대박났어요.
1: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아, 다 정은경 기자님이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다음번에는 10만 가시죠, 뭐.
1: 가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네.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단은요. 네. 유튜브에 이어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호. 여기에서도 저와 장성철 대표님 모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안 간 걸까 못 간 걸까입니다.
0: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길 네.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특히 정청래 대표 안 왔고 네. 김민석 총리는 왔고 네.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해석이 꽤 분분합니다.
1: 네, 사실 원래 여당 대표랑요 지도부는 이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공항에 나가서 배웅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네. 반면에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0: 누굽니까?
1: 바로 김민석 총리인데
0: 그렇죠.
1: 김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 귀국 때 마중은 나왔는데 맞아요. 출국길 환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담긴 장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 바로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0: 8월 17일이죠. 17일.
1: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관 문제로 9월에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8월 17일로 못 받긴 했고요.
0: 맞아요.
1: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연임론이랑 김민석 총리의 차출론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정 대표 빠지고 김 총리가 대통령 곁을 지킨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 이런 설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원래 사진 한 장 이런 자리 배치 하나에도 의미를 좀 읽어내잖아요.
0: 아니,
1: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명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놓고 탐색전 시작된 모습입니다.
0: 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1: 네.
0: 대통령 출국길에 여당 대표가 안 보이면 정치권에서는 늘 의미를 부여합니다.
1: 네.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때잖아요.
0: 뭐요?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또
1: 혹시
0: 왜?
1: 기억 나실 텐데 네. 2015년 박 전 대통령이요. 네. 미국으로 떠날 때 김 대표가 환송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때는 사실 좀 친박계랑 비박계 갈등이 한창이기도 했고요. 그때 사실 그때는 별일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0: 엄청 별일이었어요.
1: 결국에 1년 뒤에 공천 갈등 그러니까 이른바 옥새 파동이 폭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0: 네, 꼴 보기 싫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도 좀 비슷했는데 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출국 당시에요. 이준석 대표가 환송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 달 뒤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좀 갈등이 수면 네. 위로 올라왔던 적도 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때도 마찬가지인데 2024년 동남아 순방 출국 때 환송장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계엄사태 직전까지 둘의 충돌이 부각됐습니다.
0: 사이 좋고 원만하고
1: 네.
0: 서로 뭐 분위기 좋으면 나오라고 그러고요. 사이 안 좋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요.
1: 그렇죠.
0: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 네.
0: 일부러 그냥 나가라고 제가
1: 네.
0: 그냥 이렇게 등 떠민 적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 시절에. 하여간 이걸 두고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 네, 사실 과거에도 좀 네. 비슷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0: 그래요?
1: 이게 언제냐면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오.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 선거에서 좀 고전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총리를 좀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뭐 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게 했고요. 이후에 친명 지지층 표가 좀 몰리면서 김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의 마음은 김민석 총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군요.
1: 네.
0: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두 번째 뉴스는 한동훈 선긋고 장동혁 감쌌다입니다.
0: 오, 국민의힘 새 대표, 새 원내대표 선거가 네. 오늘 열리잖아요.
1: 네.
0: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후보들 입장이 조금씩 좀 달라요?
1: 네, 그렇습니다. 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장동혁 책임론은 인정하지만 강제 퇴진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은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밀어냈을 때 당이 더 좋아졌느냐 이러면서 신중론을 좀 펼쳤고요. 성일종 의원도 비슷했는데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맞긴 하지만 몰아내기식의 퇴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0: 네.
1: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자를 권한도 없고 먼저 패배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수술대 오르기보다는
0: 네.
1: 먼저 CT 찍고 한번 확인부터 해보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근데 이미 진단은 다 나온 거 아닌가?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좋아요.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의 의견이 좀 일치했다고 보면 되는데
0: 오.
1: 핵심은 한동훈 복당 아직은 아니다 였습니다. 새 후보 모두 조기 복당에는 선을 좀 그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좀 비교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였던 김도읍 의원도 복당까지는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후보들은 이제 한 의원이 막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도 봐야 되고 당내 의원들이랑 관계도 좀 봐야 되고 이걸 두고 국민의 평가도 좀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원내대표 누가 유리합니까? 맞춰주세요.
1: 취재를 제가 좀 오늘 해봤는데요.
0: 네.
1: 지금으로서는 정점식 의원이 한 발 앞서 있다
0: 그래요?
1: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점식 의원 개인보다는요. 이 정 의원 뒤에 누가 있는지인데
0: 네.
1: 사실 TK 의원 현 지도부 친윤계가 정 의원을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나 주호영 등 TK 중진 대부분이 빠진 상황에서 남은 사람이 송원석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송원석은 리더십을 보여줬다.
0: 네.
1: 그런 송원석이 정점식을 밀고 있다. 이번 선거도 송원석 체제의 끝이 아니라 연장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실제로 선거 일정 자체를 놓고도 좀 뒷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원내대표 선거를 상당히 좀 빠르게 치르려고 했는데
0: 네.
1: 이걸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일정 자체가 정점식 의원을 좀 원내대표가 빠르게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0: 네.
1: 불만도 나왔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정 의원이 과반을 못 넘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0: 오.
1: 그 경우에는 지금 3명 중에 성일정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당내에서는 성일정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의원들이랑 밥도 정말 열심히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김도읍 의원은 좀 섭섭해하겠어요. 김도읍 의원은 결선 투표 못 가요?
1: 당내 분위기는 일단 네. 두 명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0: 오.
1: 일단 부산 의원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가 좀 주목되는데 만약 부산 의원들의 표가 김도읍 의원 에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0: 배제하지 않는다. 참 정치권에서 이게 묘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1: 네.
0: 정윤경 기자님이 취재한 거랑 다른 얘기를 좀 들었어요.
1: 어떤 거죠?
0: 한번 좀 지켜보시죠.
1: 오늘
0: 배제할 수 없다?
1: 네.
0: 지켜보자.
1: 12시 반쯤 결과가 나오니까요.
0: 네.
1: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0: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전국 대학생들 뿔났다입니다.
0: 오, 6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오늘 전국 16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에 네. 나선다고요?
1: 이제 투표용지 사태가요. 네. 정치권 넘어서 대학가로 번진 상황입니다. 오. 오늘 오후 6시쯤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문제로 보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투표는 민주주의 심장인데 그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시국선언 여는 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좀 큰데요. 학생들은 87년 시민과 학생들이 어렵게 쟁취한 이 1인

0: 대표의 권리가 국가기관의 부실로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특검, 뭐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서울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면서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대구랑 부산, 인천에서도 대학 총학생회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화가 났네요.
0: 네.
1: 이런 가운데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라고 명령했다고요?
0: 네, 핵심은 이건데요. 법원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놓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1: 네.
0: 서울 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이 송파구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랑요. 그리고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보전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투표용지 보관 상자인데요.
1: 네.
0: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는 3,800명이 넘었는데 준비된 투표용지는 1,900장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100명이 올수 있는 식당에 한 의자를 49개만 갖다 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투표용지 동나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나왔고요. 법원은 당시 CCTV 영상이랑 그리고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보관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1: 안올것 같으니까 한 50%, 60%만 될 거니까 이 정도만 준비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0: 네.
1: 이래선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실종된 비핵화입니다.
1: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이후에
0: 네.
1: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네요.
0: 네, 핵심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다
1: 그래요?
0: 이겁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중국이 북한 문제 얘기를 할때 비핵화를 꼭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양국 협력, 뭐 경제 교류, 전략 협력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정작 비핵화 얘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지금 북러 밀착이 좀 강해지고 있고 중국도 미국 경제에 좀 합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보다 이제 북한을 전략적인 우군으로 묶어두는 게더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북한의 핵무기를 좀 인정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쏙쏙 정윤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뵐게요. 안녕하세요.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0: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식에는 이례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빠졌고요. 또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역할이나 선거 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남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오늘 잘 해석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부원장님, 네. 어제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식에 정청래 대표 여당 지도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어쨌든 참석 못했잖아요. 네. 좀 판정을 내려주세요.
6: 그 지방선거 끝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투표 용지 관련해 가지고 워낙 이제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전 규모보다도 굉장히 평소보다 이 외국 나가시는 그 규모가 축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평소 의전보다는 좀 의전을 줄이자.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전차 이 주국장에 그 나가지 않았다 당대표가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5: 그런데 그렇게 당대표가 안 나오면, 네. 못 나오면, 네. 저 같은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들은 이거, 예. 대통령이 말이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임이 없는 거다, 불신하는 거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불필요한 해석과 오해를 낳을, 예. 필요가 없잖아요.
6: 그러니까 이제 뭐 오비라의
5: 오비라고 보세요.
6: 전날 이제 기자회견을 또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 네. 장시간에 3시간 넘는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데 기자분들의 이 질의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그 외국 순방이 유럽 순방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5: 제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당대표실 근무했지만, 네. 저렇게 여당 대표를 네. 안 부르고 조선일보 기사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네.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건 대단히 좀 이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긴 한 거죠, 그렇죠?
6: 이제 공식 그 입장은 아닌 거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5: 대통령 스타일상 저렇게 이제 기자회견 때는 패배한 거야 막 이렇게 좀 규정을 하시고 예. 어제 여당 대표를 못 오게 했든지 어쨌든 안 왔든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이거는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청래 당신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마. 난 당대표로서 당신 인정 안 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6: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 이제 의전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좀 이 과대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지방선거를 패배했어요 사실은 네. 그 사실상 패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집권 여당에서 이 집행부 국정을 운영하는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연동돼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정말 뭐 1년간 열심히 이 청와대에서 일한 이 집행부의 다소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5: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좀 축소해서 환송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제가 나가서 환송해야죠. 제가 만약 안 나가면 장성철 같은 평론가나 사회자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본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저는 오히려 그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5: 나가야 된다?
6: 예, 네. 평소에 계속 대통령적이고 1년 동안 해외 순방하실 때 당대표로서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아, 지켰고 그럼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나가지 않은 그 모습은 아, 물론 이제 오전이라든가 이런 걸 규모를 축소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아니, 그중
6: 민주당을 대표하는 부분
5: 여당
6: 입장에서
5: 대표가 그렇죠. 안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네,
6: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뭐 세간의 오해와 네. 이런 추측들을 갖다가 좀 방지하는 네. 그런 선제적인 좀 모습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5: 곤란해하시니까 그만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또 근데 예. 전북에 가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만났어요.
6: 네. 예.
5: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6: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게 비공개 일정으로 그렇게 전북 가시는 걸 그 이 잡으셨더라고요.
5: 네.
6: 근데 뭐 전북이 어쨌든 이제 치열했었죠. 치열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북보다는 오히려 좀 뭐랄까 열심히 하고 좀 낙선했던 분들 가령 뭐 대구의 김부겸 후보라든가 아니면 경남의 김경수 지사라든가 뭐 서울의 정원호 후보라든가 저는 이런 낙선한 부분들한테 따뜻한 위로
5: 네.
6: 이런 모습이 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5: 왜 갔을까요 그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표를 다지기 위해서 갔다?
6: 설마 뭐 지금 그동안 계속 당대표로서 많이 이제 전국을 다니셨기 때문에 뭐 다음 전당대회에서 뭐 표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북을 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5: 네.
6: 어쨌든 뭐 전북에서 굉장히 이 선거 막판에 당에서 당력을 집중적으로 이 전력해서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저기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우리 전북분이시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5: 맞아요.
6: 한 열흘은 제가
5: 맞아요.
6: 제가 알기로는 다섯 차례 이상 전북을 방문하고 또 마지막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직접 지휘하는 이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전북의 상황에 대해서 고생한 양반 분들을 위로해서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5: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제 입을 빌려서 또 이제 그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김민석 총리 잘하고 있어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했잖아요. 명픽은 김민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냥 이번 전당대회 때 나는 김민석 총리를 나는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 없죠?
6: 뭐 해석은 뭐 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기 그 내란을 극복하고 힘들게 만든 일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1년간 가장 그래도 생사고를 같이 했던 그러한 국무총리로서 네. 뭐 덕담은 저는 기본일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나가서 이.

0: 소문이 나와서 지금 김희석 총리께서도 거의 뭐 확정적으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1: 네.
0: 이렇게 본인이 아주 그 결정을 안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세간에서도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동안 수고와 이거를 갖다가 덕담에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1: 대통령의 당내 전당대회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개입 이렇게 좀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아니요, 뭐 그거는 워낙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경계하셨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뭐 이 청와대 대통령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각 부처들, 뭐 총리실 마찬가지고, 저도 뭐 총리실에 있는 후배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뭐 주말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고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총괄했던 국정을 총괄했던 그 총리님에 대한 충분한 그 정도의 저는 배려라든가 덕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전당대가 8월 17일까지 열릴 때까지 예.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어떠한 신호를 주진 않을 거다.
0: 크게 저는 뭐 대통령께서 뭐 평소에도 그렇고 또 이제 국정 맡아서 1년간 네.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셨거든요.
1: 경계 안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왜냐하면은 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할 때도 그 예. 며칠 전에 조정식 후보자의 뭐 리트윗 해가지고
0: 네.
1: 이거 또 국회의장 또 조정식 의원 믿은 거 아니야? 막 이런 해석을 나오게 만드셨거든요.
0: 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투표하는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1: 그렇죠. 예, 왜 하필 조정식 의원 거를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1: 알았어요.
0: 그런 부분은 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뭐랄까 약점으로 잡히지 않는 에헤. 야당의 그러한 저기 뭐 정제된 행동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아 근데 제가 이제 김용보 원장님 예전에도 인터뷰 해봤고 예. 또 다른데 인터뷰하시는 거 들었는데 상당히 좀 오늘은 말씀을 조심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8월 달 전당대회 때 원장님 혹시 출마하십니까?
0: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제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또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1: 그렇죠.
0: 열심히 뛰어서 네. 또 우리 당내에서 의원분들이 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는 날 77분까지 서명을 했어요. 김용한테
1: 맞아요.
0: 공천을
1: 맞아요.
0: 줘야 된다. 그래서 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선거도 좀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았고 네. 상당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제가 그 원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결정을 좀 빠르게 할 생각입니다. 예.
1: 나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아까도 뭐 부원장님께서 패배했다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0: 예.
1: 어느 지점, 어느 포인트에서 그래도 광역단체장
0: 네.
1: 12군데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패배했다고 하세요?
0: 물론 이제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12대 4라는 게 뭐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게 그렇지만 그 이 속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1: 네.
0: 첫 번째는 뭐 가장 큰 게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서울을 뺏겼고
1: 네.
0: 그다음에 저는 다른 뭐 개별적인 뭐 보궐선거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저는 우리 이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 이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자치분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의 상당 부분도 이 각각의 지방 정부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 정부라는 게 자치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다음에 행정적인 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재명 정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1: 네.
0: 정말 우리 저 모세혈관 같은 건데 거기서 제가 엊그저께 그 표가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115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95개
1: 네.
0: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뺏겼고 뭐 충남
1: 되죠.
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은 뭐 도지사는 우리가 이제 박수현 도지사를
1: 맞아요.
0: 갖다가 배출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충남권의 기초단체장 상당수를 뺏겼고
1: 맞아요.
0: 저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0: 그래서 그 하남 지역에서 후보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계시다가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막상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 져버렸기 때문에 지방 정부를 다수 뺏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뭐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거의 이 질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패배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저기 진 거 아니냐 이런 개별적인 의견은 내는데 거기에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거는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강하게 제 생각을 좀 올렸는데 네. 뭐 아직까지도 그 선거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새롭게 출발하려면 일단 뭐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
0: 그렇죠. 저는 뭐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2: 승리했다라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언니.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 거죠. 그때 저는 뭐 그날 밤을 샜거든요. 사실은 밤을 샜는데 네. 10시에 이제 당대표 입장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전국적인 승리.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과연 전국적인 승리인가?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지방 정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잘못 좀 이 뉘앙스로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로도 선거 결과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입장을 갖다가 표명한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좀 허탈해하고 있는 뭐 지지자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 이 집권당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이런 사과는 필요하다.
2: 사과만 하면 돼요? 그냥?
0: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사과와 함께 책임까지 따랐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맞다고 보는데
2: 책임이라면 저렇게 어떤 책임이에요?
0: 책임이라는 거는 뭐 대표가 과감하게 이 선거에 대한 패배를 자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럼 본인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지금 전당대회 이게 8월 17일로 잡혔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책임론을 갖다가 사퇴해라 이거는 결국은 정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수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2: 아니면은 보고 있습니다. 뭐 차기 당권 도전을 포기해라. 선거를 패배한 당대표가 예. 무슨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냐. 이런 요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전개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과 그다음에 전략 부재 여러 가지 그 패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과도 이제 연동해가지고 지금 이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부원장님 네. 개인적인 생각은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그거는 뭐 대표님 뭐 본인의 판단에 달린 거죠. 그거를 제가
2: 아니 부원장님 생각이요. 있는. 그냥 왜냐하면 선거 패배했다고 생각하시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0: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네. 예. 그 평택을이요.
0: 네.
2: 여기서 좀 국한에서 좀 여쭤보면 참 민주당이 여기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0: 네.
2: 기자회견
0: 예.
2: 때 그런 논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여기 선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조국 대표가 출마한 게 책임일까요? 아니면 김용남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의혹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정청래 당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일까요?
0: 뭐 이 워낙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을 보궐선거가 뜨거운 그 화제였지 않습니까?
2: 네.
0: 그 모든 선거의 그 이슈들로 갔다가
2: 부원장님도 한번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0: 예, 네. 제가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그 격려해드리고 네. 또 제가 거기 그 이제 시장 후보였던 최원영 후보님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2: 네.
0: 후원회장님과 최원영 시장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좀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협업을
2: 네.
0: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가서 두 분을 만났었는데
2: 네.
0: 누구의 책임이라든가 뭐 각각의 책임이 다 있겠죠. 뭐 그런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나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이런 평택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궐지역에서 뭐 울산도 있었고
2: 네.
0: 이 우리 김상우 후보가 그 나왔던 지역 남군가 그렇죠.
2: 네.
0: 그다음에 또 이제 부산 북구가
2: 북갑
0: 같은 경우는 하정우 이런 쪽에 전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이렇게 의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좀 정당과 정당 간에 아니면은 후보 간에 좀 이런 적이 좀 조율은 충분히 가능한
1: 지도부에서.
0: 당의 네트워크와 그동안에 우리 진영 간의 또 신뢰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게 활용이 안 됐다.
1: 네.
0: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상우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단일화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됐으면 저는 거기에 전태준 후보 같이 당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제가 내려가서 그 울산에서는 세밀하게 이걸 좀 관찰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단일화에 대한 거를 우리 저 김태선 울산 시당 위원장님 정말 울산에서 지역에서 그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단일화를.
1: 네.
0: 이걸 감안했을 때는 누구냐 그 울산의 저 김태규.
1: 네.
0: 그 김태규 국민의힘 지금 의원이 되셨죠.
1: 네.
0: 이분은 충분히 저는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전태진 후보가 그런 단일화에 그 영향을 못 받았고 또 단일화가 중간에 일부적인 그 문항 때문에 또 단일화가 제대로 또 되뇌만에 하는 그런
1: 네.
0: 의혹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이 좀 치밀한 전략 같은 게 좀
1: 네.
0: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여러 군데서 저는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1: 네.
0: 당에서 많은 분들이 전략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밀하게 우리가 좀 판단해서 그런 거를 네.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런 거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또 2년 있으면 총선이고
1: 그렇죠.
0: 그리고 벌써부터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던 우리 민주당이 급심하고
1: 네.
0: 거의 뭐 대등한
1: 네.
0: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1: 네.
0: 모든 일에 집권 여당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그 드려야 되고 이게 그 이 개인의 이 사적인 이익보다는 이 민주당이라는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을 앞세운 그러한 공적 마인드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0: 예.
1: 전반적으로 뭐 부원장님이야 대통령 뭐 국정운영 잘하셨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0: 아쉬운 점 예.
1: 예.
0: 아니 저는 뭐 1년 동안 지금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처의 분들이 쉴 틈 없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 그게 제가 아쉬워요?
0: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1: 아쉬워요?
0: 그래서 저기 저 이 청와대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 제가 옛날에 경기도 대변인 할 때 그 2년 있었던 이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 자기들 그 옛날의 일보다 거의 한 다섯 배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휴식이 있어야지
1: 네.
0: 좀 충전이 되고 체험이
1: 네.
0: 있고 새로운 이러한 동력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좀 쉬엄쉬엄 좀 했으면 좋겠어 여유를 가지고.
1: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이신데
0: 아니죠.
1: 100점 만점에 몇 점?
0: 저는 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어쨌든
1: 네.
0: 이게 그냥 뭐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잘못되면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90점대에서 한 10점 빼서 한 80점대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주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요. 김용보 원장님 아마 6월 달 안에 한
0: 네.
1: 번도 또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0: 이제 여기가 저기 명당자리라 가지고
1: 네.
0: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1: 네.
0: 불러주시면은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셨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오늘 남부와 중부는 다른 하늘의 색깔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빛은 흐린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어제처럼 하늘이 맑아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만큼도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낮고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다시 느껴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가양대교 부근 사고 있었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차량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막히고요. 반대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동우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좀 길게 이어지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기흥에서 수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고 지방선거 평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의 문제들, 또 재선거 요구에 대한 개혁신당의 답변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0: 네, 좀 안 좋은 질문부터 좀 할게요.
1: 네.
0: 지방선거 평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아쉽죠?
1: 아, 많이 아쉽죠. 네.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를 냈거든요.
0: 그렇죠.
1: 200명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후보를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조금 더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저희가 양당이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다가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중에 더 심판하고 싶은 정당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양당으로 쫙 결집이 되는데, 그 결집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을 만한 개혁신당만의 아젠다와 매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중간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여론조사가 나오다가도 막판에 또 다 양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표 방지 심리에 이제 맥없이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이준석 모델, 동탄 모델로 한번 뚫어낸 적이 있는데, 그럼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의 출마자들은 그러면 그걸 단순히 개인기로 뚫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방향성과 아젠다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아쉬운 지역은 어디세요?
1: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조금 더 저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게 사실은 좀 아쉽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괜찮은 젊은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3인 선거구 같은 데들은 그 당에서 조금만 당세가 뒷받침됐으면 워낙 열심히 뛴 후보들이라서 괜찮은 후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이게 막판에 다 휩쓸려서 사라지는 걸 보고 이게 제가 참
0: 한계죠.
1: 예, 너무 마음이 아팠죠.
0: 그게
1: 예.
0: 뭐 개혁신당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양당
1: 부족함이죠.
0: 체제
1: 뭐.
0: 아니 예. 그 양당 체제에 뭐 어떤 좀 나쁜 점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들고.
1: 네, 뭐 그래서 참 네 이게 지방선거가 작은 정당에게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막상 치러 보니까
0: 더 힘들어요.
1: 아, 정말 그렇고요. 다음 총선까지 당이 어떻게 하면 이제 자생력을 갖출 것인가 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1: 저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꼭 당이 커져야 이게 뭐 사퇴를 하려 그래도 특히 원내대표는 제가 사퇴하면 이주영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또 이주영 의원님 정책위 의장 이미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퇴의 자유도 없는 정도로 지금 당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 좀 빨리 키워야겠다 생각
0: 계속
1: 많이
0: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1: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 네.
0: 대표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시잖아요.
1: 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실태 보고를 좀 받으셨는데
1: 네.
0: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요인, 문제점 뭡니까?
1: 선관위가 위원회잖아요.
0: 네.
1: 위원회에 가장 안 좋은 형태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0: 그래요?
1: 네, 뭐냐면 투표용지를 뭐 50%까지 인쇄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대충 뭐 지침을 내려요. 근데 그러면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송파구다 예를 들면 그걸 50%로 정해요.
0: 네.
1: 그러면 야 송파에서 50%로 해도 돼? 이걸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아무도 안 했어요.
0: 안 해요?
1: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송파는 본투표도 많이 하는 동네인데 그러면 지역별로 이런 걸 데이터를 좀 보고 서울시 선관위든 중앙선관위든 야 너네는 50%로 하면 좀 적을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는 리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 네.
1: 안 했대요. 그냥 각급 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니까 네. 알아서 결정하게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할 것 같잖아요. 11시쯤에 처음으로 송파구 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서울시 선관위는 답변도 한참 늦게 했지만
0: 네.
1: 이걸 중앙선관위에 보고도 안 해요.
0: 네.
1: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체를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알았냐? 4시가 넘어가지고 민원인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 거예요. 송파구나 서울시 선관위에서 보고도 전혀 안 오고.
0: 완전 조직이 망가졌네요.
1: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0: 체계도 없잖아요.
1: 체계도 없고.

0: 그러고 또 추가 보도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거 회의록 좀 줘봐라. 이거 도대체 뭐 50%를 하는지 뭘 이거 각자 결정을 어떻게 한 거냐. 회의록도 없다.
1: 없어요?
0: 줄수 없다.
1: 그래요?
0: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 뭐 조직 자체가 책임성에서 완전히 지금 낙제점인 거죠.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들이에요? 현직 판사들?
0: 거의 대부분 판사들이에요.
1: 아, 송파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그냥
0: 판사일 거예요,
1: 판사예요?
0: 아마. 저 그거는 저 찾아봐야 되는데 서울시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다
1: 다
0: 판사고요.
1: 판사죠.
0: 제가 예전에 순천시 선관위원장도 보면 판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지금 중앙지방법원장이니까 그냥 맞는 거잖아요.
1: 아, 겸임하는 거죠,
0: 그냥
1: 그냥?
0: 겸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가끔 선거철에 와서 보고만 받고 아, 예, 뭐 문제 없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실제 상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또 위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위원장은 사실은 그냥 겸임인데. 그러고 제가 참 황당했던 게그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이제 투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10시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10시까지 연장하겠다. 이거 왜냐면 투표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이거 쉬운 게
1: 그쵸.
0: 아니잖아요. 대기표 주고
1: 그럼요.
0: 막 들어보면 황당해요. 예를 들면 대기표를 주고 나서 그게 아파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투표소라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탁해서 안내 방송했대요. 아, 지금 대기표 받으신 분들 와서 투표해 달라고. 근데 대기표 받으신 분 중에 당연히 안온 분도 있고.
1: 그러겠죠. 어디 딴데볼일 보러
0: 그럼요.
1: 나갔으면.
0: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제 보도 보니까 남이 버린 대기표 주워다가 투표했다는 사람도
1: 아,
0: 있고.
1: 그래요?
0: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럼 10시까지 늘리자는 거 누가 판단한 거냐 그랬더니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혼자 판단한 거래요.
1: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가능한
0: 없어요.
1: 거예요?
0: 제가 봤을 때
1: 없어요?
0: 이거 되게 위험해요.
1: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0: 원래 같으면 사실 최소한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해야 돼요.
1: 원래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0: 해야죠.
1: 된다?
0: 근데 위원회를 왜안 개최했냐? 위원들이 다 어디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황당한 게 선관인데 선거 날에 보면 위원들이 다 없대요. 그왜 없었냐 그러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대요.
1: 위원들은 대략 누구 어떠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0: 뭐
1: 그냥
0: 판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지역 유지 같은 분들, 그다음에 뭐 언론인들도 있고 막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아니 아무리 상근이 아니라도 선거 날은 다 바로바로 회의를 할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같이 저희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이걸 그러면 사후에라도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를 열어서 이걸 추인을 했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1: 아직까지요?
0: 아니 그러면 이거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한게 이게 규정상 이게 유효한 거냐? 이게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1: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0: 없고 뭐막 뭐만 하면 자기들이 이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거는 법이랑 규정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규정 어길 때는 아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례가 있습니다 뭐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큰일
0: 무슨
1: 났네요.
0: 뭐 당나라 군대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1: 완전 망가진 조직이다. 이렇게 저런 곳에서 선거 관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0: 네.
1: 상당히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0: 네.
1: 근데 저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요,
0: 네.
1: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괴한 결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10곳 정도가
0: 네.
1: 사전투표 득표수가 좀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0: 네.
1: 하나 좀 말씀드리면, 광주 광산구 송정 1동, 민영배 후보 1,401표, 이정현 후보 120표, 고흥군 금산면, 민영배 후보 1,401표, 이정현 후보 120표. 똑같아요.
0: 네.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0: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선
1: 열
0: 이게
1: 군데가 이래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전남에서 저도 이제 활동을 해오는 정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투표 결과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조작한
1: 조작하는 거죠.
0: 거다라는 그 정의를 쓴다면 좀 슬픈 얘기지만 광주 전남 선거를 조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1: 아이, 그렇죠.
0: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선거를 조작해서 예컨대 이정현 후보가 이기는 결과로 만든다면 뭐 그런데 민영배 후보가 이기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할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저는 좀 슬프지만 의심스럽고
1: 아이, 그렇죠. 당연히 합리적인
0: 그렇죠.
1: 거.
0: 근데 두
1: 그렇지.
0: 번째로 그 통계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 이게 가능한가?
0: 허명회 명예 교수님, 고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이 필드상 수상한 허준희 교수의 부친이래요. 게다가 보수라고 스스로 밝히셨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이 통계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렇게

0: 이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구 구성이나 아니면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인구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 확률이 한 1% 가량 나온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그래요?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표소가 14,000개인가 전국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몇 군데 나온다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
1: 광주전남만 10곳이라는 것이.
0: 그거는 좀 특이하긴 한 것 같긴 진짜, 합니다.
1: 아니 네. 선관위에서는 이제 우연이다라고 하는데.
0: 저도 좀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광주전남 선거를 조작할까라는 거를 빼고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0: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1: 투표용지 증거보존 신청하셨잖아요. 네네. 서울 동부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네. 일단 증거부터 좀 확보하겠다? 그런 그렇죠. 의미세요?
0: 저희 김정철 우리 후보가 전 후보죠. 김정철 최고위원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무작정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제도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인 해결이 되려면 일단은 증거가 잘 남아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법원에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제가 보니까
1: 뭐예요?
0: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뭐 투표 함의나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예를 들면 네. CCTV,
1: 네.
0: 그러니까 CCTV 영상 같은 것들은 다 인용을 해줬고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 사이의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 메시지 기록 이런 것들도 증거 보존을 다 인용을 해줬어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 뭐 인쇄 매수 1,900매 써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이 지금 증거 보존을 심사한 법원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프로세스적으로 절차적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 단톡방 그다음에 CCTV 실제 인쇄 매수가 쓰여 있는 어떤 데이터들 증거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라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증거 보존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 같은 것만 이제 증거 보존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법원 입장에서도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정권 침해가 네. 왜 어떤 연유로 일어나게 된 거냐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1: 근데 투표함은 기각됐다면서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그러니까 투표함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인 면보다는 그 결과에 가까운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결과의 어떤 개표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전 단계에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부족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실제 인쇄 매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1: 네. 그 대표님, 네. 그 시위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0: 아 저도 사실 가보려고 했는데 지난 네. 주말에 제가 순천 일정이어가지고 네.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중계해주는 유튜브들이 워낙 많잖아요.
1: 많아요.
0: 그래서 저도 네. 뭐 보고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갔다 오고 그랬던데 사실 가볼까 하다가도 이번 주에 주중에는 또 시위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1: 그렇다네요.
0: 그러니까
1: 부정선거론자들이 이제 되게 많아가지고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뭐 직접 보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밤에 몰래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예를 들면 부정선거 그 론자들이 와가지고 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냐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어쨌든 이게 참정권 침해라는 대의가 있는데 그 대의를 잘 국민들께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위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조금 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비율적으로 그때 좀 가보고 싶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분들의 주장은 재선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개혁신당의 지금 대안은 선별적인 뭐 재선거.
0: 그렇죠.
1: 이게 입장이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괴리가 어때요?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면적 재선거는 왜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0: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면적 재선거를 이야기하려면 네. 부정선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선거 전체가 완전히 뭐 누군가의 의도를 가지고 이게 뭐 조작됐다라고 가야 되는데 네. 물론 이번에 어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 없이 투표가 진행됐던 투표 결과까지 다 물어 돌린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의 주권 행사도 또 우리 그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도 폄하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다 그러면 네. 저는 원래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복지도 보편복지 아냐 선별복지 아냐 하면 보수적인 합리적 접근 방식은 선별복지를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것도 선별적으로 실제로 투표에 차질이 있었던 곳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표용지 부족했던 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대기가 발생해서 차질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제가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와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 위주로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선별적 재선거론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제 합리성을 조금씩 더 인정받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1: 뭐예요?
0: 제가 선관위 그 사무차장이 저희한테 보고 왔을 때 그럼 대기하다가 대충이라도 몇 분 정도 이거 뭔 용지가 없어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거나 대기표 받은 분 중에 몇 분 정도 투표를 하고 뭐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된 데이터가 있냐. 없다는
1: 없겠죠.
0: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재선거를 원래 같으면 보통은 보면 몇 표가 왔다 갔다 하는지가 그 하자 있는 표가 몇 개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 후보에 줘봤자 이게 선거 결과가 안 바뀐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이 대부분 다 기각되는 건데 이 사건은 특이한 게 그럼 정확하게 몇 표가 문제인 거냐가 안 잡히는 사건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남아있는 예를 들면 투표 안 한 분들의 표를 한쪽에 몰아준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한쪽에 그럼 몰아줄 가능성 있었다 그러면 기초의원 선거는 결과가 바뀌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그거는 바뀌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증거 보존 결정도 굉장히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나온 게
1: 네.
0: 저는 법원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아마 이게 표수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뭐 얼마나 이게 많이 바뀔지까지는 몰라도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도 같이 하는데
1: 그러네요.
0: 특히 문제가 발생했던 차질이 발생했던 투표소에서 기초의원 선거 정도는 이거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1: 네.
0: 그런 거를 저는 본 결과다 저는 생각합니다.
1: 근데 막 재투표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0: 네.
1: 저희가 지방선거 때는 거의 3일간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맞아요.
1: 공휴일도 뭐 이틀이나 있고.
0: 네.
1: 근데 이게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참정권 행사하는데 투표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잖아요.
0: 사실 모든 우리 그 직장인들의 염원을 그 받아 안으려면 재투표 날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별적으로 몇 군데만 한다 그러면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별적 재투표를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 네.
0: 농담이고요. 근데
1: 그것도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0: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 게
1: 네.
0: 충분한 어떤 시간을 좀 드린다 그러면 특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그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선거관리 사상 사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게다가 워낙 또 투표 열기가 높았던 선거구들이고 저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1: 대표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선관위의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오셨는데
0: 네.
1: 지금 한동훈 뭐 전 대표 등 몇
0: 네,
1: 명의 의원들이
0: 예.
1: 의원이
0: 네.
1: 뭐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 무분별한 휴직 휴가를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이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잖아요.
0: 네.
1: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선관위의 개혁 방안.
0: 우선 저는 상시 독립 헌법 기구로 선관위가 꼭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조금 의문입니다.
1: 헌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0: 네,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 관리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부 요인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1: 그렇죠.
0: 사실은 좀 이상하고 오히려 차라리 누군가의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다만 그 실제 의사결정 굉장히 독립적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법안 내신 거는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게 헌법을 바꾸기 전에 가능한 건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 헌재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거
0: 예, 좀 애매한
1: 아니에요?
0: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 저 취지는 뭐200% 공감하고
1: 네.
0: 다만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걸 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선관위 내부의 이제 조직 문화와도 관련된 거니까 이걸 법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1: 아무튼 그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좀 제대로 된 안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그러겠습니다.
1: 2030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네. 개혁신당이.
0: 네.
1: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2030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는 것이고 이 아젠데를 네.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혹시 있으신지.
0: 저는 이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불복 운동이잖아요. 참정권 침해에 대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네.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처음에 순수했던 시기에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도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그럼요.
0: 이거는 참정권 침해가 예를 들면
1: 침해인데.
0: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 못한 국민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개혁신당 지지자만
1: 맞습니다.
0: 있겠어요? 아니죠. 민주당
1: 맞습니다.
0: 지지자도 있을 거
1: 맞습니다.
0: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너무 이게 나서가지고 주도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가 못 오시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나 뭐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너무 가가지고
1: 네.
0: 국민의힘 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저는 굉장히 온당치 않다. 잘못된
1: 네.
0: 일이다라고 봐요.
1: 네.
0: 네.
1: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0: 네.
1: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의원
0: 네.
1: 후보자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0: 네, 저는 마지막 며칠은 될 것 같다고
1: 거라고.
0: 했어요. 저희 개혁신당 그 구성원들도 네. 그냥 앉아서 우리끼리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누가 될 것 같냐, 평택은 어떨 것 같냐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희도 대부분 개혁신당에서 아, 이거 한동훈 네. 후보가 이런 흐름이면 네. 될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모르겠네. 막판에 국민의힘 그 표심이 어느 정도 네. 가져갈지 모르겠다 하긴 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했어요.
1: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인사 나누시고?
0: 네. 저랑 네. 뭐 다 이준석 대표랑 다 인사하고.
1: 전반적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동탄 모델로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0: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이번에 특히 지방선거를 저희가 해보니까 1번, 2번 안 달고 선거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 한 번도 느끼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리스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든 1번, 2번 안 달고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온 후보들은 전부 다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0: 네.
1: 좀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0: 아니 뭐 제가 우려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치 본인들이 이긴 것 같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0: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당 밖에 계시긴 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게 뭐 제가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좀 건전해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아마 나름대로 많은 촉매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더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0: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가.

0: 사랑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네, 매주 수요일은 여론의 흐름을 세심하게 읽어보는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하고 있죠. 6.3 지방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 분석으로 이 코너가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거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후 4부에 더 새로워진 여론조사 심의위가 찾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뭐 클로징 멘트를 제가 건너뛸 뻔했어요. 죄송하고요. 매주 수요일 4부는 여론의 흐름을 세심하게 읽어보는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하고 있죠. 6.3 지방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 분석으로 이 코너가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조회수도 참 많이 나오고 민심은 유구하게 흐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수요일에 민심 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김정현 한국일보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님도 이번 주부터 함께합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민심읽기 함께하게 됐는데 덕담 좀 해주세요. 저희 뉴스명당 네. 지금 창당한 지 3개월 됐어요.
3: 네, 네. 3개월. 해주세요. 3개월이면은 뭐 네. 수습 기간이 끝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0: 장성철 너 더 잘해라 이거예요.
3: 네,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지금부터 도약할 것이다. 네. 더 도약할 것이다. 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몸풀기였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3당에서 1당으로.
0: 1당으로 네. 감사합니다.
3: 시청률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0: 7월달 청취에는 1등으로 그냥 급상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원 대표님, 윤희영 네. 대표님 네. 이번 선거 한번. 총체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세요.
1: 일단은 이제 어느 정당이 얼만큼 이겼냐 이 논쟁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유권자 특성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현명한 유권자, 영리한 유권자 탄생의 선언이 있었던 선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제 유권자들이 최근 선거들을 보게 되면 투표장에 가서 내가 어느 편이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이념과 정치에 기반한 이제 투표를 한 특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치와 이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관계를 표출한 선거고 그래서 매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의미 있는 선거로 주목받는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랬다라고
1: 일단 이제 두 가지가 현상이 있었죠. 뭐냐하면. 지금 이제 교차 투표가 많았잖아요. 경기도에서 많았고 일단은 예 도지사는 따로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또 따로 서울도 사실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같은 정당에 있는 후보를 찍었다 하더라도 격차가 크거든요.
0: 그러니까
1: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를 찍었을 때 50% 약간 넘었는데 구청장은 60%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교차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차 투표 현상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제 간혹 나타났던 것인데 이번처럼 수도권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나타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권자들이 도지사, 시도지사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실리적인 유권자의 모습을 매우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당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다음 총선들 준비하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매우 긴장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0: 유권자를 위대했다.
1: 예. 네. 그다음에 어쨌든 많이 얘기됐던 이제 서울에서 자산 투표 경향이 이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진작부터 이제 말씀드리기는 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뭐 한강벨트도 얘기하고 하는데 강남 일부 동의긴 한다만 막 80% 내외 득표율 보였잖아요. 오세훈
0: 네.
1: 후보가.
0: 네. 네.
1: 현실에서 사실 없는 거거든요.
0: 아니 솔직히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강남에서도 정원 후보가
1: 맞죠.
0: 오세훈 후보만큼 비슷하게 네. 나온다 막 이랬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내 재산과 관련 사안이잖아요. 이것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약간 좀 뭐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으로 인한 내 재산 증가나 유지 관련한 부분을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여론조사 등에서 가려졌던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 호남이나 영남에서 이제 정당들 한 정당이 독주하잖아요. 근데 무소속 후보 웬만한 사람이 있어도 30% 이상 가는 건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강남 어느 동들에서 막 오세훈 후보가 이제 80% 내외를 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제 강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해 주는 것이어서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의 엄청난 변화.
0: 김정현 기자님께는 네. 요 그냥 짧게 요 평가 좀 한번 해주시고 야 여기는 정말 이 사람이 당선될지는 진짜 몰랐어. 대단히 의외인 지역 예측이 빗나간 지역. 거기 좀 말씀해 주세요.
4: 일단은
2: 서울을 제가 네. 정은호 후보를 예측했었는데.
0: 아니 목소리 좀 기운차게 하세요.
2: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왜 틀렸냐 네. 보면은 투표율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표율이 네. 서울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네. 3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63점 몇이었는데 그게 이제 1회 지선 이후로 최고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예상하기로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58에서 60 정도면 네. 정원호가 승리할 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초과되면서 네. 그리고 본투표에 보수 결집이 굉장히 세게 일어났습니다.
0: 아니 투표율 올라가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막 그런 전망도 많이 하셨잖아요.
2: 아 그렇기도 했는데요. 네. 사전 투표는 그랬는데 본 투표에서는 정말 많이 오세훈 후보가 득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변수가 되지 않았나 싶고.
0: 서울이 의외였다.
2: 네. 네. 그리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 투표, 네. 교차 투표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호

0: 오세훈 격차는 6만 표. 근데 정원호는 구청장 후보들에 비해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에 비해서 16만 8천 표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노원 중랑 관악 네. 이런 민주당 유리한 밭에서 정원호가 민주당 구청장만큼 받았더라면 네. 이겨볼 수도 있는 네. 게임이었다라고 봅니다.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울만 이렇게 의외였어요? 평택을은 어떠셨어요? 예측하고.
0: 평택을은 네. 여론조사에서
1: 아니 제가 보고 어땠냐고요.
0: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1: 원래 누구 될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0: 저는 김용남 네. 예상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북구갑에서는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0: 왜 이러십니까? 하정우 예상했습니다. 네, 그건 한동훈 후보가 네. 한동훈 의원이죠. 이제 네. 한동훈 의원이 정말 그 드라마를 쓴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구도상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잖아요. 네. 보수 둘의 진보 하나인데 네. 그 지역구에서 네. 보수 둘인데 갈라진 보수에서 네. 원을 차지한 것은 네. 아, 좀 대단하다.
2: 우리 김 기자, 우리 진행자님의 김 기자님에 대한 공세가 끝나려면은 우리 이제 장 소장님이 네. 이번에 예측을 다 맞췄다는 거. 네. 아, 이 말씀을 이제 하셔야지 아. 지금 공격을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말을 하라고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그 말을 안 하시고.
0: 우리 장 대표님이 다 맞추셨습니다.
1: 아니, 전북 네. 틀렸어요. 전북은 제가 저도 김관희
2: 인간미 인간미 네.
1: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시고 야 여기는 진짜 와 나도 진짜 놀랬어 이제 어딘지
3: 네 일단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아까 전에 교차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리 차원에서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뭐 실리로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1: 그것도 이념으로
3: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네. 이걸 깰 수 없다는 거는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이용해서 많이 흔들어 버렸다. 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둘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그것이 교차 투표로 나타났고 서울에서의 의회 결과로 특히 크게 변동을 일으켰고 만약에 네. 대구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되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됐으면 그 폭발력은 더 컸을 거예요. 네.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1: 그렇네요.
3: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분할 투표를 통해서 거대 양당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경고장을 날리는 네. 그 하나의 또 유권자들의 노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감대나 이 말의 확산이 빠른 이런 특성을 타고 일어난 거고 그리고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영남 호남의 농어촌 소도시에도 보면 네. 무소속 시장 군수가 나온다거나 또 군소정당들이 성적이 안 좋지만 기초의원들을 그나마 그런 지역에서 배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또 농어촌 소도시는 그쪽대로 어떤 그런 선택을 해서 현재 정치권에 긴장을 주는 네. 네, 이게 비록 뭐 정치판 전체를 전복시키거나 네. 재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틀 안에서 정치판을 긴장케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제일 의외인지요?
3: 이렇게 예측을 하다 보면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이럴 수도 있어.
1: 아니 그런 거 하잖아요. 많이 길어.
3: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진다,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본격 선거운동 첫날에 연신내역 쪽에 부근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다니는 젊은 사람들 반응을 보고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긴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맞힌 건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아주 뜻밖은 아니었었다.
1: 근데 깜짝 놀란 지역은 어디있어요?
3: 근데 전체적으로는 네. 제가 국민의힘이 한 3개 정도 광역단체장을 갖고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전체 판세에서 조금 제 예상보다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네. 네. 그래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서울이 뒤집혔던 거는 조금 놀라웠어요.
1: 저도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놀라웠다.
2: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세상이 됐다.
1: 그러니까
2: 이게 이제 투표율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높으면 어쨌든 이제 민주당 유리하고 낮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리하다는 대전제는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구간에서 이제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20대와 30대 이제 보수적 정서가 이전에보다 강화됐다는 것이 새로운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투표율이 늘어났을 때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제 세대별 투표율은 출구조사는 이제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한 5, 6개월 지난 후에 대규모

0: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세대별 투표를 내놓거든요. 이제 네. 그게 정확하긴 한데
1: 거기 사전 투표도 들어갑니까?
0: 들어가죠. 오. 예.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금 근데 추정해서 봤을 때 20, 30대의 투표율이 물론 40, 50대나 그 이상처럼 높진 않았겠지만 그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는 제법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보수 후보들 추가적인 당선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투표율도 이제 그 명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느 정당의 유불리가 있냐 이 명제는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안은 출구조사에서 보게 되면 왜 이제 많이 틀렸냐. 그런데 뭐 사전투표 얘기하긴 하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일관되게 보수 후보들의 출구조사에서의 득표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예. 예, 보수 후보들한테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양쪽에 엇갈리게 막 있다 하면은 이거 조사 기법의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수 후보들한테만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중에서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출구조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무응답이 더 훨씬 이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1: 변명하는 거죠.
0: 실제로
1: 그래서 여론조사 그 업계에 있다고 변명하는
0: 원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무응답을 응답 거부를 이렇게 이제 비율대로 분산을 대체로 하는 거거든요.
1: 알았어요. 고 뭐 선거 분석은 네. 많이 하셨을 테니까 곧 넘어갔으면 좋겠고 전 윤희웅 대표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0: 네.
1: 육선 지방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 기록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여기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5일 이제 전국 1,400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세한 네.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1: 지역과 연령별 변화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0: 예, 민주당 지지도는 이제 대전, 세종, 충청에서 5.7% 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 5.6% 포인트, 서울에서 4.

0: 상황이다.
1: 예.
0: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조화가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극대화돼서 나타났다고 했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 이제 큰 승리라고 했잖아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근데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큰 승리였으면 더 결집됐은 양상이 드러날 텐데 뭐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좀 네. 이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의 네. 평가가 궁금합니다.
2: 일단 뭐 선거 막판에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고 그 기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겠고 또 선거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라고 네. 하는 자신감이 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방금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장성철 진행자께서 네. 장동혁 대표는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아, 이미
2: 국민의힘 저 사람은 갈 사람이다.
1: 없는 셈 치는 거예요?
2: 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대표하는 당선자가 예를 들어 뭐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김태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또 뭐 유희동 의원 그리고 현재는 당적은 없지만 한동훈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얼굴이 장동혁이라기보다는 오세훈 유희동 한동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 네. 점에서는 좀 중도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심하고 그냥 지지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러다가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굉장히 사수를 하고 철통같이
1: 오래 갈 것 같아요.
2: 지켜서 국민의힘의 주류는 장동혁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또 달라질 네. 수 있겠지만
1: 네.
2: 어쨌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쪽 스타는 오세훈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지율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주는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윤희용 대표님
3: 네.
1: 이 재선거와 관련된 논란 투표용지 부정 논란도
3: 네.
1: 여권의 지지율 하락 이렇게 좀 국민의힘과 접전 나오는 요인도 됐을까요?
3: 재선거 논란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었을까
1: 싶어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3: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ARS 방식이잖아요.
1: 네.
3: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일이나 또는 주말에 나오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이제 중도층들이 좀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좀 있을 거라고 보여요.
1: 네.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소간 상승은 하긴 했을 텐데 이것처럼 이제 딱 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양쪽에 기본적으로 성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응답하는 방식이니까
1: 네.
3: 그 민감한 분들이 이제 이번 선거 결과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1: 네.
3: 이거 이제 해볼 만한 희망이 있네라고 이제 보수 성향층 분들이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는 게 있거든요. 항상
1: 네.
3: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양쪽 진영의 고정 성향이 있는 분들, 특히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지금 갖고 형성하게 됐구나라는 이제 시그널인 결과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 중도층들까지 이제 퍼지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조사들에서는 아직 격차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당이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느냐에선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야당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한 정당으로서의 뭐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는데 대한민국 어떤 정당도 큰 일이 겹쳐서 폭망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실은 이제 여권에 대한 공세, 여권의 실수, 실정 이런 것에 반사 효과로 사실은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지지율 회복의 원래 프로세스거든요. 패턴인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어쨌든 미래의 새로운 얼굴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씩 개선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상식의 언어 지도부가 그다음에 정치 훌리건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 탈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1: 정치 현안도 한번 가볼게요. 김정인 기자님,
4: 네.
1: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4: 네.
1: 이번 선거는 패배한 거야라고도 선언하시고
4: 네.
1: 또 어제 외국 출국하실 때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나오지 마.
4: 네.
1: 이거는 어떻게 사인을 읽어야 되며. 정청래 대표 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0: 일단은 어떻게 사인으로 읽어야 되냐에 네. 대해서 취재를 쭉 해봤을 때는
1: 네.
0: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1: 뭡니까?
0: 연임 도전하지 마세요.
1: 그렇죠.
0: 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그 일반적인 해석이었고.
1: 출마하지 말라 이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출마하지 말라는 게 제 의원들도 다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저번 일요일 날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는 김민석의 성과다라고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내각이다 역대 최대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다라고

0: 하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국회로 돌아가서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더 적당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의원들은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이게 국회에 돌아가서 일개 국회의원 하는 걸또 다른 역할이라고 하지
1: 아니죠.
0: 않잖아요. 그렇기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제 또 다른 역할이라 쓴 것은 당대표를 뜻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에 선거를 누가 이겼냐 졌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겨야 될 곳에서 진 거.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진 거, 이거는 명확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성공이라고 했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스북을 수차례 올렸지만 그 내용은 다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애써 이 대통령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김수인 평론가님.
2: 네.
1: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은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좀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2: 일단 계속 지금까지 친명 대 친청에서 정청래 대표나 친청 측의 전략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오히려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정면 승부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택해왔기 때문에 당원이나 지지층도 정청래 대표 쪽을 지지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청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안 나왔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고
1: 적용하겠죠.
2: 집요하게 얘기를 해왔고 그 욕만 잘하면 되냐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던 거는 정청래 대표라든지 그쪽 계열의 스피커들을 겨냥을 한 겁니다.
1: 맞아요.
2: 이거는 더 이상은 이 대결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저는 2015년에 새누리당이 생각이 나요.
1: 왜요?
2: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쪽하고 김무성 대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쪽이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나 완전 레임덕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좀 2015년에 새누리당에 가까운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1: 그때
2: 전망까지도.
1: 내막을 PD님이 뉴스 명당에서 뭐 자락을 깔아주시면 제가 숨겨진 비화를 나중에 다 풀어볼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3: 그때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2: 제가 2015년 새누리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약간의 동공 지진이 있으셨어요.
1: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때 출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압박이 더 약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또 그렇잖아요. 좀 때릴수록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하려면 정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체 주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대체 주자를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냐? 있다고 했을 때는 뭐 추미애 전 의원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로 갔고 이런 상태에서 정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더 본인이 그 원래 지지자들을 규합을 해서 그대로 도전하는 게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맞은 덕분에. 예, 그럴 좀 이건 하나 역발상입니다만. 예, 그래서 그건 속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김수인 평론가님 말씀이 이어가자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친명 그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대에서 내세웠던 가장 핵심 전략은 친명 물타기 전략이었어요. 뭐냐면
1: 그러네.
0: 박찬대나 정청래나 우리 다 친명입니다. 그거에서 구별점이 없어요라는 거를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게 먹혀들었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금 그 잘못을 꾸짖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선에 대해서. 그리고 김민석은 명확하게 띄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친명 물타기 전략이
1: 안 먹히죠.
0: 먹힐까? 안 먹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전대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잃은 상황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전대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비를 맞을 거다라고
1: 출마는
0: 봅니다.
1: 할것 같다 계속?
0: 출마는 하지 않을까요?
1: 하지 않을까요?
0: 네.
1: 그 윤희웅 대표님.
3: 네.
1: 이렇게 이제 여권이 분란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 하나랑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질문 여쭤볼게요.
3: 일단은 이제 뭐제 버스 비유를 많이 드는데 버스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직진을 하면은 그 지지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다 뭐 있으면은 딱 섰을 때또 새로운 사람도 타요. 덜컹거리면 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내리고 싶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에게 덜컹거리는 것은 사실 지지율을 이제 낮추는 요인인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지금은 이제 여당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 맥시멈에 가 있는 거거든요.
1: 여당 어떤, 지지율이?
3: 예, 어떤 정당 지지율이 50%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뭐 40% 중후반대 나오잖아요. 약간 지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중반 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분도 빼고 거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단 계속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야당이 이제 지금까지는 여당 대통령도 여당 지지율도 높은 것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사실은 공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인식을 재조정하면서 여권 지표가 변화되는 게 매우 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야당이 어떤 스피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년은 역풍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역풍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야당이 어쨌든 간에 뭐 미래 가치든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미디어에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지금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1: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본인 이제 정치인들은 이걸 다 출마한다 안 한다 활용하니까 저는 안 되더라도 출마할 수밖에 출마한다. 없을 것 같아요.
1: 출마한다
0: 한다
1: 출마한다
2: 네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누가 맞는지 저는 출마 못 한다에 한 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뉴바 저 장성철은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우산을 챙겨야 할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이 되겠고요. 저녁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어제처럼 하늘이 맑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릅니다. 내일 오후에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0: 들어가는 길은 여의도권 일부 구간으로만 밀리고요. 오늘 여의대방로 상황이 괜찮습니다. 양방향으로 여의대방로 지나는데 보라매역이나 여의교 반대쪽으로도 여의교 부근으로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신갈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까지 더디고 동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그리고 남사진이 통과할 때 속도 줄입니다. 웨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전 대상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일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사이의 단체 대화방 기록도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전국에서 최소 7천 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8일 기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모두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관위 자료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로 조사된 수치보다 2,468장, 즉 규모가 1.5배 더 커진 수준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잠실 지역 재표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오상택 송파서장의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해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저녁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6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선관위 구조개혁과 시민참여형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벨기에에서 벨기에 총리와 EU 행정부의 수장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바르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물류 중심지로 꼽히는 벨기에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유럽 진출로 확보 방안과 두 나라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집행위원장과 한 EU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39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늘 오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된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를 주제로